0: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 아멘.
0: 자, 오늘도 사랑의 뜰 안에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두 가지의 영양제 또 보약을 챙겨드리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도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상 가운데서 꺼내서 읽고 고백하면서 하루의 기초를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귀한 네 가지의 구절을 좀 선정해봤거든요. 그 구절들을 한 구절씩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어떤 구절 준비했을까요?
1: 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0: 아멘. 아멘.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는 더더욱 이런 공동체를 향한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구절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붙잡고 실천하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 아멘.
0: 아멘. 아멘.
1: 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0: 아멘.
1: 아멘.
0: 사실 오늘 이제 씨앗 말씀들 선정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이거 다음에도 좀 남겨놔야 되는데 한 번에 다 써도 되나? 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1: 네.
0: 근데 말씀을 우리가 아낄 게 뭐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아낌없이 오늘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좀 선한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들을 아낌없이 다 담았습니다.
1: 네.
0: 여러분께서 잘 챙겨가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한 표대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1: 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개인의 어떤 자신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했잖아요.
0: 맞아요.
1: 오늘 네. 말씀이 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대로 삼고
1: 네.
0: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샵 9330번 담으러 오시면 장문 100원이거든요. 샵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꼭 샵 9330번에 담아서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이제 씨앗 이미지 잘 챙겨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자, 그렇습니다.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확 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네, 단어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뭐 길게 장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넉넉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다만 키워드를 꼭 담아주셔야 됩니다.
1: 네.
0: 키워드를 넣어야지 여러분께 기도문이 자동적으로 답장이 갈 거기 때문에 키워드를 여러분께서 오타 없이 잘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 그 오늘 키워드 공개에 앞서서
1: 네.
0: 먼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기도문은 지금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로 나라에서 뭐 또 양측으로 갈라져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원래 기도문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문으로 좀 준비.

0: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성도들이 앞서서 이제 어떤 정치의 어떤 색깔을 떠나서 이제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 그리고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서 오늘 기도문은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문으로 좀 준비를 작성이 돼 있습니다. 잘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한 글자씩 저희가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글자가 공개가 되면 일단은 너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가 어떻게 될까요?
1: 리입니다. 리.
0: 약간 식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위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나무를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네네. 이거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0: 아, 네. 용비어천가.
1: 아, 금방 알까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깊으면,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냇가 비유를 또 많이 하잖아요. 성경 네. 속에서. 네. 그러니까 시냇가에 이것을 내리면, 그냥 내렸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사시사철 잎이 청청하고
1: 아멘. 네. 정말 좋은 말씀이죠.
0: 가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샘 가운데 그 샘터에 깊이 이것을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네. 네. 제가 저번에 산책을 하다가 저수지 쪽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거 깊은 나무가 그 저수지 안에 깊게 뿌리를 넣고 있더라고요.
0: 아, 네네네. 아, 약간 좀 무분별히 하셨는데.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두 글자인데요. 식물에 있어서 뭐 우리 방송가족분들 다 눈치채셨을 것 같고, 또 아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키워드가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1: 네.
0: 잘 확인하시고 이제 오타 없이 샵 93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우리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1: 네. 나무의 생명과 생장,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죠. 뿌리입니다.
0: 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의 전통, 교회가 은혜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갔던 그 어떤 전통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지침과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깊은 어떤 뿌리, 영성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키워드는 뿌리라고 정했습니다.
1: 아,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뒤척거리다가 네. 이런 글을 봤어요. 이게 나무의 뿌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0: 네네네.
1: 짧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꽃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 뿌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다. 사람들이 와서 열매의 달콤함을 찬양할 때 뿌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땀을 닦고 있다. 알아주는 이 없어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온 나무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회수 시인의 나무뿌리라는 시였는데요. 어떤 세상의 평가나 칭찬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에만 집중하는 뿌리처럼 우리의 모두의 삶도 정말 뿌리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사실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
1: 그쵸.
0: 라고 막 하고, 그러면 그 열매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잎에 집중하고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이 겉에 어떤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면의 깊은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을 때 흔들림 없이 견고함으로 또 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말씀과 기도가 가장 핵심이죠.
0: 그렇습니다. 와.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종려나무의 특징이 있대요. 종려나무가 사막지대에서 산다고 하는데, 종려나무는 사막지대가 사실 그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1: 네.
0: 물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나무를 보면 정말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대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종려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1: 아멘.
0: 그래서 종려나무를 보면서 그 안에 열매와 가지를 비롯해서 잎이 청청하고 그게 성경 속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1: 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0: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이니까
1: 네,
0: 우리가
1: 아멘.
0: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견고히 내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오늘 방송 가족분들께 나눴던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문에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문 오늘 뿌리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받으시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짧게나마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드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네, 청주와
0: 충북 지역.
1: 네, 충북과 충주까지 네. 이제 104.7MHz로 우리 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충주는 지금 시험 방송 중이니까 혹시 충주 지역, 충주 인근 지역에서 또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0: 네.
1: 제 방송 상태가 이렇습니다. 또 방송 잘 나옵니다.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정말 방송을 너무 감사하고 방송을 저희가 잘 준비해 나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더 좋은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좋은 뭐 세팅이라든지 뭐 그런 데 도움이 참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말씀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공개해 주실까요?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뿌리입니다.
1: 뿌리 되겠습니다. 오타 조심하시고 뿌리. 아까 어떤 분 보니까 꿀이라고 보내셨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뿌리 꿀 이렇게 네. 혹시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자 오늘 뿌리 정확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씨앗 이미지 또 말씀 씨앗 네 구절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빠짐없이 잘 챙겨.

0: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 소개해볼까요? 자, 오늘 씨앗 보내주시면서 7591번님께서 이제 저희 기도원 300용사 프로젝트 이제 일시연금 100만원으로 300분을 모시는 또 모집하는 그런 지금 사역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7591번님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다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관련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귀한 동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8457번님 오늘도 어김없이 문자 주셨네요.
1: 네, 샬롬. 오늘도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씨앗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 기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완성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축제의 날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앞에 이름들이 써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앞에 쓰여진 이름들 VIP분들 놓고 기도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이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 네.
0: 라고 김정환 네. 이제 VIP님 예비 신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아, 반드시 선한 열매 맺을 줄 믿고요. 9545번님께서도 오늘 씨앗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6882번님이시네요.
1: 네, 주 안에서 모임이 힘쓰기가 간절한 저희 목장 식구들과 제게 꼭 필요한 씨앗 말씀입니다. 날마다 귀한 씨앗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저희가 네.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자, 5073번님 또 씨앗 신청해 주셨고요. 받으셨죠?
1: 아.
0: 자, 9582번님께서는 제안해 주셨네요.
1: 네, 오늘의 키워드가 질서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지 아니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0: 지켜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네. 소망합니다라고.
1: 아, 네, 그렇군요.
0: 하나님의
1: 죄송합니다.
0: 창조 질서가 지켜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 주셨는데 자, 오늘 기도문이 좀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가 돼 있는데 다만 오늘의 키워드는 뿔입니다.
1: 네.
0: 이거 앞서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기 전이었으면 질서라고 했을 텐데.
1: 근데 이분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을 또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네. 질서가 또 얼마 전에 또 질서라고 키워드를 좀 정했다 보니까 오늘은 좀 키워드를 뿔이라고 정했어요. 좀 양해해 주시고. 네, 1, 2, 3, 4번님.
1: 네, 오늘의 말씀 씨앗 꼭 필요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언행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절실한 이 시대입니다.
0: 아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씨앗은 특별히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좀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네 구절 잘 챙겨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96번님.
1: 네, 오늘은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0675번님께서 씨앗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고백해 주셨고 1560번님께서
1: 네,
0: 나라를 위한 기도문 신청합니다. 뿌리. 오늘 기도문 내용이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627번님이시네요.
1: 네, 출근길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니 하루하루의 시작이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시니까 이 극동방송도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 색깔로 물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셨어요. 5588번님. 오늘 꿀이라고 붙여주셨는데 오늘 키워드는 뿌리입니다. 뿌리. 3744번님이요.
1: 네, 선포 기도문 뿌리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처럼 우리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0360번님께서는 이제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한 믿음의 극동방송과 가정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 네.
0: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1, 2, 3, 4번님.
1: 네. 기도문을 선포하고 더욱 신실하고 겸손한 뿌리 깊은 주님의 나무가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꼭 필요한 때라 기도 모임에 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떠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통치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크리스천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3013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늘은 요 며칠 전 더위가 언제였나 싶습니다. 사람의 뇌가 단순한 같이

0: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복음 씨앗 받아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모든 이의 뿌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3003번님 고백해 주셨고요. 자, 8457번님께서
0: 네, 우리나라가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완전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우리가 기도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때 이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고 또 세워질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4846번님께서도 오늘 키워드 뿌리라고 들으셨대요.
0: 오늘의 키워드는 뿌리,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
1: 근데 또 듣다 보니까 꿀 같기도 하네요.
0: 뿌리.
1: 뿌리. 뿌리. 뿌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오늘 뿌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이제 기도문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늘 공동체를 향한 말씀 씨앗 네 구절 이것도 빠짐없이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씨앗. 네, 샵 9330번 뿌리 씨앗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와서요. 오늘 또 희망을 찾아 함께 떠나보는 여행길, 소풍길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불쑥 찾아가서
1: 한국교회 희망이 뭔지 물어봅니다. 본격 출장 인터뷰 시간
0: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
1: 자, 많은 이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위기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품고 더욱더 희망을 노래해야 되지 않을까요?
0: 네, 그래서 매주 사랑이뜨란 월요일 일부 시간에는 한국교회 희망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PD님께서 매주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자, 제가 매주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 한 분을 직접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모쪼록 우리 방송가족분들에게 여러분에게 공감과 또 격려, 또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위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근데 매주마다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0: 이번 주는 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1: 자,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0: 네.
1: 6월이 이제 호국보훈의 달인 만큼, 자, 오늘 호국보훈의 달과 굉장히 걸맞은 이제 그런 곳을 좀 다녀왔습니다.
0: 아, 궁금한데요.
1: 오늘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대전 극동방송이 아니면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도 네.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어떻게 보다면 이점이 있어요.
0: 아.
1: 그 이점을 통해서 제가 방문해서 또 가지고 온 소식인데,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또 어떻게 본다면 신선한 이제 메시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여러분, 6월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뭔지 묻기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 군선교회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군선교회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남도 계룡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뵙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특별히 군인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교회에 도착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자, 저는 충남 계룡시 남선리에 위치한 오늘의 목적지 군선교 네트워크의 중심이죠. 육해공군 본부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육군본부교회 유무열 목사님을 찾아뵙고 한국교회의 희망 그리고 군인교회의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교훈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의 영을 일으키고 잠들어있는 열정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0: 자, 이제 목사님과 만나 뵙기로 한 목양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피디님.
0: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0: 충성.
1: 충성.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0: 근데 교회 규모나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 아, 그러셨어요.
0: 처음 와봤는데.
1: 네.
0: 굉장히 오늘 제가 한번 끝나고 투어 한번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제가 한번 투어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아무튼 이 시간 함께하게 된 육군본부교회 유무열 목사님이시고요. 간단하게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본인 소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본부교회를 섬기는 유무열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군목으로 21년 정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0: 21년 차.
1: 네.
0: 군목이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목사님, 육군 본부교회가 어떤 곳인지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우리 육군 본부교회는요. 올해 창립 75주년. 그리고 예배당은 이제 헌당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6일에 대구에서 교회가 창립

0: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되고 육군본부가 서울로 이동함에 따라서 서울 용산에 있다가 1989년에 육군본부가 충남 계령으로 내려오면서 교회도 함께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예배당을 짓고 30년이 지났습니다.
1: 30년 동안 이렇게 군선교회 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군선교회 가장 최전선에서 활동하시는 사역자로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역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군인교회 사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이고 또 특별히 최근 들어서 더 어려워진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방송가족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군인교회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육해공군 해병대가 주둔해 있는 곳에는 군인교회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전방 GOP에도 또 해안이나 강한 소초에도 또 방공포가 있는 산속 진지에도 또 섬에도 군인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군인 가족들이 간부들과 같이 이사와서 살면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군인들을 섬겼어요. 그게 참 힘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가진 분들도 많고 또 자녀들 학업 때문에 일찍 정착하신 분들도 많아져서 대부분 군인 가족들이 이동하지 않고 간부들이 홀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전에 있는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부족하고 군종 목사님들이나 우리 군 선교사님들이 정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군대에서는 예전과는 참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군대에서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일요일 오전에는 세 개 종교 중에 무조건 하나는 간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또 주말에는 휴식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 실제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전에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 군인교회의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바로 스마트폰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0: 우리 용사들에게도 스마트폰이 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일과 이후나 또 주말에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식당에 가면요. 이어폰 끼고 밥 먹고 그리고 주말 내내 휴대폰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활동에도 관심을 좀 덜 갖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휴대폰으로 주말 내내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병영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병영 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하느라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던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는 또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군에 종사하는 분들이 민간교회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0: 그렇죠. 이제 군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정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도시에 정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교회를 안 나가고 민간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고 또 군인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군인교회는 너무 이동이 많으니까요. 성도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목사님도 바뀌고 이러니까 그냥 민간교회 등록해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1: 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금 군인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군인교회를 섬기시지만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저는 교회의 희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제자로 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달라진 세태를 핑계로 해서 복음 전파에 좀 열심을 내는 게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누가 요즘에 시간을 내서

0: 복음을 들어주고 사람을 전도해서 어떻게 교회에 데려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1: 아멘.
0: 지금도 군인교회에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육군본부교회도 기존의 신자들만 오는 교회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군대 안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처음 나와서 등록하는 일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기꺼이 드리며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이 구원과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아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을 한다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0: 아멘.
1: 그렇다면 목사님, 이 군인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군인교회를 섬기시는 분으로서, 목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군인교회의 희망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우리 병영의 문화가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농담으로 군선교는 초코파이로 햄버거로 선교하는 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군대에서 받는 세례는 좀 부족해, 변질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종교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예배 분위기가 정말로 좋아졌어요.
1: 네.
0: 본인이 원해서 왔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찬양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집중하는 모습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세례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세례 받기로 선택하면 기독교 기초 교리를 잘 교육하고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또 우리 군인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성경이 읽어지네, T 공동체 학습,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1대1 제자 양육, 마더와 이제 일과 영성 이런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로 우리 간부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우리 신우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병사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간부들, 군인 가족들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야전교회 갔을 때 군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온라인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군인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군선교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실제로 신앙이 없던 청년들이 육군본부교회뿐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0: 아,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희도 교회가 영내, 영외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영내 교회는 우리 신우들, 병사들 위주로 운영이 되는데요. 거기도 처음 교회 나와서 거기서 세례받는 친구들도 많고 또 거기에서도 성경 공부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뭐, 군 복무 기간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잃기 쉽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권면의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0: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0: 뜨겁게 기도하는 전통을 가진 교회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전통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또 이것을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육군본부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금요 기도회가 매주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매월 마지막 주에만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금요 기도회를 회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군선교를 위해서 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나아간다면 저는 아무리 이 세상이 혼탁해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들어서 어둠을 몰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아멘, 아멘. 오늘 유무열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 여러분께 좀 호소했던 이 메시지가 단순히 누군가가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깨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깊이 심겨지는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목사님, 군인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군인교회 목회자로서 일반 성도들에게 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0: 네, 제가 처음에 우리 본부교회 소개할 때 올해가 예배당 헌당 30주년을 맞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건축이 시작될 때 우리 9개 교단이 함께 결의해서 한국교회 군선교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우리 본부교회와 많은 군인교회가 기도하고 헌신했지만 훨씬 더 큰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아무리 규모가 큰 교회라 할지라도 1년에 세례받는 청년이 그렇게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군인교회에서는 여전히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또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군선교 현장을 방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멀리 전방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주변에 군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군대 안에는 군인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군인교회 현장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선교 활동을 한다면 아, 이 군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1: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여러분 군선교에 가장 필요한 것, 군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에 기울여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교회적으로 가능하면 그 군인교회를 방문해 보는 것도 참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극동방송 청취자분들 그리고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짧게 축복의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모이는 군대 안에 군인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선교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과 전파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이 세상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오늘 이런 귀중한 말씀을 이제 그렇다면 잘 담아내야겠죠. 잘 담아낼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희망 퀴즈를 목사님께서 하나 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목사님께서 오늘 어떤 퀴즈를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 퀴즈 공개해 주시죠.
0: 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있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자, 이 인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0: 인물의 이름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긴가민가 또 아리송 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짧게 힌트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0: 아주 큰 힌트가 나왔습니다.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거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제자 하면 며칠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 다혈질이었고 뭐 그런 인물일까요?
1: 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0: 그리고 약간 닭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고
1: 아, 네.
0: 물고기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네.
1: 어부였던 것 같아요.
0: 어부였던 것 같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충분히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이 퀴즈를 좀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로마 군대의 군인으로 있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군대 안에서도 우리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군인교회의 사명과 잘 연결이 돼서 한번 출제해 보았습니다.
0: 자,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 특별히 오늘 육군본부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우리 육군본부교회 유무열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퀴즈를 출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퀴즈 정답자에게 전해줄 선물도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선물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실용적인 선물은 아닌데요. 촛대거든요.
0: 촛대요?
1: 네, 저한테는 근데 굉장히 귀중한 건데 제가 2013년에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파병을 갔을 때 사온 수공예품인데 좀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 코끼리 조각이 들어가 있는 촛대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 교회를 촛대에 비유하시거든요. 저는 이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꾼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0: 제가 지금 이 촛대를 보고 있거든요. 네. 예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0: 투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이거를 장식해두면 굉장히 이색적인 분위기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프리카 느낌이 아주 네, 흠뻑 납니다.
0: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이 선물을 들고 스튜디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여쭤봅니다. 한국교회의 희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네,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군선교회 심장, 군선교 네트워크의 중심이죠. 육해공군 본부교회, 특별히 육군본부교회의 유무열 목사님을 찾아뵙고 희망 가득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0: 자, 오늘은 육군본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2: 네.
0: 육군본부교회에 다녀왔고요. 끝나고 우리 이제 출장 인터뷰 마치고 목사님께서 교회 쭉 한번 또 투어를 시켜주셨어요. 아,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희망 퀴즈가 출제가 됐어요. 이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정답 아시면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될 텐데 일단은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2: 네.
0: 그 인물이 누군지 맞춰주시면 될 텐데 일단 예수님의 제자였고 수제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박은영 집사님의 힌트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2: 뭐 사람을 낚는 어부.
0: 사람을 낚는 어부.
2: 네.
0: 글자 수도 한번 좀 주시면. 네.
2: 세자고요.
0: 세
2: 제가
0: 글자.
2: 그 로마에 가면 네. 이거의 대성당이 있거든요.
0: 아하.
2: 너무 멋지죠.
0: 그렇습니다.
2: 네.
0: 초대 교황으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렇게 계속 기념되고 있는 것을 또 알고 있는데.
2: 네.
0: 자, 그 인물 반석. 반석이라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정답 아신다면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 촛대. 네, 그 촛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나무 촛대거든요.
2: 네.
0: 나무 촛대. 네, 그 촛대는 제가 찬양이 나가는 동안 얼른 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그래서 우리 박은영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보이는 라디오로 좀 우리 그 촛대의 모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십자가 군병들아 샬롬 노래 선교단의 메들리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1: 네.
0: 희망 찾기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고요. 희망 퀴즈가 출제가 됐거든요. 오늘 육군 본부교회 유무열 목사님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이제 퀴즈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이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1: 네.
0: 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속 그 인물이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우리 사랑이들한 방송 가족 여러분들 너무 쉽게 정답을 맞추시는데요.
0: 네. 아, 이거 뭐 이 정도는 아. 그냥 너무 가뿐하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1: 네.
0: 세 글자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부였다. 그리고 반석 뭐 다양한 단서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촛대를 저희가 가지고 왔거든요.
1: 아, 촛대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있는데요.
0: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게 마이크인지 촛대인지 잘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끼리가 있고 이게 메이드 인 아프리카입니다.
1: 네, 아프리카에서 직접 목사님이 가져오신
0: 맞습니다.
1: 귀중한 선물이죠.
0: 남수단에서
1: 네.
0: 지금 남수단 내전이 한창인데 남수단에서 특별히 구매해서 오셨어요. 파병 마치고
1: 이렇게 가운데 코끼리 모양으로
0: 맞아요.
1: 이렇게 조각품이 있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 집에 딱 두면 그 자체로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희망 퀴즈의 정답 한번 공개해 보죠. 자, 집사님 오늘의 정답 뭘까요?
1: 네, 정답은 베드로입니다.
0: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제 선물이 촛대가 딱 하나거든요.
1: 네.
0: 촛대 세 개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1: 아, 그럼 한 분밖에 또 못 드리겠네요.
0: 한 분은 이제 촛대를 드리고.
1: 네.
0: 나머지 이제 두 분.
1: 아.
0: 두 분 더 선정해서 그 두 분께는 그냥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1: 총 세 분에게 선물
0: 그렇습니다.
1: 나갑니다.
0: 자. 자, 3069번님.
1: 네, 훌륭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라는 한국교회 희망을 전하시는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답은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입니다.
0: 자, 선물도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0: 자, 그리고 자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1: 아,
0: 4105번님께서 네. 베드로 문자 주셨는데 선물 당첨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한 분은 이런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새벽 기도에서 군선교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말씀이 더욱더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시면서 3848번님 문자 남겨주셨어요.
1: 네.
0: 이분께도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또 오늘 희망찾기 프로젝트를 들으니까 또 우리 군대를 보낸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 훨씬 더 또 평안해지고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늘 믿음이 떨어질까 예배드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앞에서 또 잘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0: 잘 또 그곳에서 믿음 생활 하리라 믿습니다.
1: 그리고 저는 네.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이제 오늘 약간 제가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게 요즘에는 그 병사들에게 네.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교 활동을 가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원하는 대로 해라라는 분위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알곡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아까

0: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발걸음만 하게 되면 더욱더 예전보다 더욱 큰 은혜와 또 밀도 높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좀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유무열 목사님처럼 또 사랑의 수가를 아끼지 않는 목사님들 덕분에 또 처음 하나님을 믿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또 주라고 또 고백하는 그 놀라운 게 정말 이게 기적이 아니고 또 간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래서 우리는 군성교를 멈출 수가 없겠죠.
1: 네.
0: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0: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육군본부교회 유무열 목사님 이제 찾아뵙고 한국교회 희망, 특별히 군인교회의 희망이 어딘지 좀 물어봤는데요. 다음 주는 또 어디를 갈지 여러분께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저희가 이제 군대 하면 또 용사. 또 용사 아니겠습니까? 아, 그 전에 저희 오늘 키워드 좀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키워드가 뭘까요?
0: 뿔입니다.
1: 오늘의 키워드는 뿔입니다.
0: 뿔이.
1: 네, 꿀이 아니고요. 뿔입니다.
0: 그렇습니다. 나무 뿌리 할 때 뿔이니까 오늘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문을 좀 준비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내가 안 받았는데 오늘은 정말 받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이제 오늘 뿌리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짧게나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기도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0: 네.
1: 나라를 위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0: 자, 그리고 오늘 씨앗 이미지 공동체를 향한 귀한 메시지들을 좀 오늘 엄선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필요한 분들 오늘 샵 9330번 씨앗,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씨앗 그리고 뿌리 각각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두 가지의 선물 챙겨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오늘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교회를 다녀왔는데 저희 대전극동방송에서 정말 간곡하게 우리 대전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믿음의 용사, 특별히 기도원의 300용사를 간절히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오늘 일부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관련된 이야기도 짧게 전해드리고
1: 네.
0: 저희 오늘 2부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네, 대전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에 고개를 넘어서 2027년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뭐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있지만 이 대전극동방송의 전파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충남을 넘어 이제 충북과 청주, 충주 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헌신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러분께서 이 대전극동방송의 2026년 책임져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온, 네, 기도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귀한 이 대전극동방송 사역의 마중물로서 이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샵 9330번 기도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이들은 2부 시간 이어갈게요.

6월 8일 월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 노트.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86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시작해본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생각해보면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언제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며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주님과 오늘도 눈맞춤 해본다. 하나님은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에게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고 도울 자가 필요하면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 오늘도 두려울 것이 없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언제나 든든함을 오늘도 고백한다.

0: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축복의 말을 신청받습니다.
1: 여러분의 소중한 글로 이번 주 사랑의 뜰 안에 장식해 주십시오.
0: 뜰안 인사말 콘테스트.
1: 자, 이 시간은요, 이번 한 주 동안 사랑의 뜰 안에 대표할 공식 인사말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0: 네, 매주 이 시간 저희가 제시어를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단어로 시작하는 축복의 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최종 선정된 인사말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방송이 시작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 인사말을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도 챙겨드릴 겁니다.
0: 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사말을 심사해 주실 특별 심사위원 청취자 대표분을 모셨거든요. 짧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새로남교회 김은숙 권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권사님.
2: 반갑습니다.
1: 지금 심경이 어떠신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2: 극동방송 처음 와봤는데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1: 네.
2: 많이 떨리고 긴장되지만 네. 또 은혜 주실 거라고 믿고
1: 알겠습니다.
2: 아멘. 알겠습니다.
1: 굉장히 떨리고 지금 불안을 많이 호소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심사위원으로 모셨기 때문에 특별심사위원 자격이 있거든요.
2: 네.
1: 그 자격은 극동방송을 향한 애정이 바로 자격입니다. 네, 극동방송 애청자를 좀 인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2: 네.
1: 자, 우리 권사님께 짧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자격 심사 요건입니다. 질문을 좀 주시죠.
0: 네. 권사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극동방송이란?
1: 자, 여기 기대가 됩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2: 나에게 극동방송이란 영혼의 종합 선물 세트이다.
0: 와.
1: 영혼의 종합 선물 세트. 엄청난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2: 네, 극동방송은 말씀과 찬양, 또 기도와 선교 등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하고 같습니다. 매일 들을 수 있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고, 삶의 나눔과 기도를 통해서

0: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선교와 복음 전파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마련해 주시니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영혼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영혼의 종합 야. 선물 세트.
1: 정말 사실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2: 네.
1: 그런 역할을 극동방송에 하고자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복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2: 네, 그렇죠. 그러니까
1: 극동방송은 복음의 전하기 때문에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 그러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1: 자,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 여쭤봅니다.
2: 네.
1: 이 정도 대답을 하셨는데 특별심사위원 자격 이제 통과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2: 그럼요. 아. 정말 그럼요.
1: 자, 그럼 다음 이제 스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이제 공식 이제 특별심사위원으로 오늘 인증이 되셨습니다. 6월 8일 심사위원이 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제 인사말을 좀 응모해 주셔야 되거든요. 응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제시어를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단어를 우리 건네주시고 그 단어가 들어간 인사말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실 거거든요. 자, 권사님 오늘 어떤 제시어를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건네주실지 공개해 주시죠.
0: 제시어는 친구입니다.
1: 친구. 자, 오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라고 제시어를 선정하신 데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네. 제가 극동방송 하면 영혼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잖아요.
1: 네. 네,
0: 선물은, 받고 싶기도 하지만 주고 싶기도 합니다.
1: 예.
0: 친구에게 줄 때 좋아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요즘처럼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친구는 언제나 보고 싶고 또 그리운 존재인데요.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큰일을 겪기도 하고 삶의 깊은 고민에 빠져있을 때 친구에게는 마음껏 털어놓으면 마음이 헌결 가벼워집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조언을 구하면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해서 진심으로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극동방송도 우리 곁에 언제나 가까이 있으면서 인생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방송에서 나오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늘 가까이 있는 친구 같은 극동방송입니다.
1: 아,
2: 너무 좋습니다.
1: 제시어 선정에도 이제 정말 애청자 중에 애청자를 인증도 해주셨어요.
2: 네, 그리고 권사님 오늘 노란색 예쁜 스카프 하고 오셨잖아요.
1: 예.
2: 친구분께서 선물해 주셨대요.
1: 아름다운 정말 간증의 연속입니다.
2: 네, 오늘의 제시어 친구입니다.
1: 친구. 자, 여러분 이제 친구라는 이 두 글자를 넣어서 이제 자유롭게
2: 네.
1: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인사말을 응모해 주시면 될 텐데 이제 극동방송을 향한 어떤 뭐 극동방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바라기는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조금 더 이제 축복과 격려와 용기의 메시지로
2: 네.
1: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오늘의 특별 심사위원이 김은숙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권사님께서 바라는 약간 이런 방향 약간 심사 기준 뭐 이거 쓰면 조금 더 가산점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게 있다면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심사 기준은 나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우는 친구,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친구, 말 못할 비밀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친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친구, 따뜻하고 편안한 친구,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만치 않겠는데요.
2: 네, 저희들이 이제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로
1: 맞아요, 네.
2: 드리는 건데요. 친구 넣어서 네. 샵9330번으로 인사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이번 한 주를 빛낸 인사말 샵9330번 친구 넣어서 귀한 인사말들 적극적으로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인사말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 흐르고 있어요. 나의 생명 드리니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귀한 찬양 안산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네,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는데 지금 굉장히 오늘 방송가족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1: 정말 처음인데요.
0: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일단 오늘은 친구, 오늘 단어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 친구들이랑 다 어디 놀러 갔을까요?
0: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응모한 이제 지금 분들이 많지 않아서
1: 처음입니다.
0: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우리 방송 가족분들 도전하시면 굉장히 오늘은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1: 그렇죠. 이럴 때 #9330번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친구 제시어 넣으셔가지고요.
0: 어느 때보다 지금 선정될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몇몇 분 소개하고 찬양 한 곡 더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자 7604번님 도전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네. 도전하셨을까요?
1: 내 삶의 위로자 친구야.
0: 내 삶의 위로자 친구야 라고 고백하는 귀한 인사말 또 응모해 주셨고 자 0360번님 굉장히 장문의 문자거든요.
1: 네. 아마 권사님의 말씀에 되게 은혜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영혼의 종합 선물 세트 공감이 되는 말씀 아멘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극동 방송은 진솔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는 소망의 기도로 또 하고요. 또 찬양이 필요할 때는 말씀이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듣습니다. 극동 방 방송은 친구같이 늘 곁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가득히 채워주는 사랑의 뜨란입니다. 로 인사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 그러면 이제 응모하신 친구. 내용은 극동방송은 친구같이 늘 곁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 그래서
0: 영혼의 목마름을 가득히 채워주는 사랑의 뜨란입니다.
1: 네.
0: 라고 도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 이런 방향 괜찮습니까? 우리 김 권사님?
1: 네. 네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친구. 627번님께서 이행시를 지어주셨어요.
1: 네.
0: 자, 이행시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친구라는 단어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것 좀 우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행시 좀 지어볼게요. 자, 이제 627번이시고요.
1: 네.
0: 친.
1: 친근함으로 다가오는 이들.
0: 구.

0: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와 주님 사랑 들고 다가오는 이들, 그들 모두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친구들입니다.
1: 자, 굉장히 일단은
0: 좋은데요.
1: 너무 좋은데 분량이 길어가지고 인사말로 하려면 좀 끊어서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와 주님 사랑을 들고 다가오는 이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 친구들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말 친구와 손잡고 어깨동무하는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9713번님 문자도 소개해 볼까요?
0: 네, 주님은 당신이 힘들고 외로울 때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아멘.
1: 너무 좋네요. 이제 정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사랑의 뜨란 시작할 때 무심코 사랑의 뜨란 틀어놨는데
0: 네.
1: 마음이 좀 헛헛할 때 갑자기 이제 그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주님은 당신이 힘들고 외로울 때 영원한 친구가 돼줄 겁니다. 와, 참 얼마나
0: 좋습니다.
1: 따뜻하고 위로가 될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하는 순간 계속해서 문자들이 오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긴 한데요. 자, 그리고 0675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0: 네, 정신과 마음을 깨우는 친구 같은 극동방송, 소중한 극동방송이 있어 행복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신과 마음을 깨우는 그러니까 뭔가 3시 때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를 듣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0: 네.
1: 자, 그리고 3393번님께서 친구 같은 예수님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아유, 대전 극동방송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또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 권사님의 마음이, 우리 김은숙 권사님의 마음이 방송가족분들께 공감이 되고 또 어떻게 본다면 도전도 되고 하는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계속 그 인사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김 권사님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실까요, 지금? 네.
2: 정말 청취자분들이 친구 같아요.
1: 아,
2: 그래서 이걸 응원을 해주시니까.
1: 아, 친구를 만나셨군요.
2: 네네. 네.
1: 아, 권사님 이거 보시면서 네. 감동만 받지 마시고 네.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세 분을 선정하셔야 되거든요. 네. 세 분을 먼저 선정해 주시고 선물 받으실 분, 그리고 그 세 분 중에서 한 분, 그래서 공식 인사말로 선정할 한 분을 또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번호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앞에 이제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말고 요 앞에 번호로 생각해 주시면
0: 네.
1: 훨씬 더 찾기가 편합니다.
0: 네.
1: 참고해 주시고
0: 네.
1: 자, 6995번님이시네요.
0: 네, 내 진실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 인생길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시고 도우시며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1: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 인생길 가는 가운데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잘 막아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는 간절한 바람과 또 청취자들을 향한 또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주신 것 같아요. 자, 8673번님 문자도 소개할까요?
0: 네,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친구 극동방송.
1: 아,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면 더더욱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776번님이시네요?
0: 네, 내 삶의 친구 극동방송 영혼의 길잡이입니다.
1: 아, 등대화도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께서도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3848번님.
0: 오, 나의 12년 친구 극동방송 서울에서 충남 공주로 또 손잡아주려고 왔을 때 정말 답답했었고 힘들었었는데요. 극동방송 함께 듣기 시작하면서 정말 지금은 친구 1호입니다.
1: 야.
0: 그리고 또 동시 파송 선교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1: 감동입니다. 아, 정말 감사하네요. 진짜
0: 오랜 시간 동안 네. 친구였네요.
1: 12년간 변함없이 나의 친구 1호는 극동방송이었다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참 저희가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김은숙 권사님의 메시지도 그렇고 이제 오늘 정말 물꼬를 잘 튀어주셨기 때문에
0: 네.
1: 방송가족분들께서 이런 문자를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4489번님.
0: 아까 권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친구 중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1: 네.
0: 4489번님께서 기도로 응원해 주는 친구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1: 야, 우리가 그 친구가 되겠노라 라는 다짐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0673번님.
0: 아, 이런 친구 좋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한결같은 친구 극동방송.
1: 아, 감사합니다. 약간 이거는 로고송으로 저희가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아, 죄송합니다. 아, 멜로디가 너무 별로였네요. 자, 우리 김은숙 권사님 계속해서 네. 순위가 좀 바뀌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2: 네, 맞아요. 바뀌고 있어요.
1: 아, 계속해서.

0: 받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41번님도 이행시로 도전해 주셨네요.
1: 네. 친구야 가자 십자가 앞으로.
0: 구.
1: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최고난다.
0: 야, 멋지네요. 이것도 멋집니다. 자, 3003번님.
1: 네,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는 극동방송 말씀, 기도, 찬양으로 늘 내 곁에 있는 변치 않는 친구야 매일 만나줘.
0: 와, 이거는 또 박은영 집사님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욱더, 그러니까 제가 했으면 좀 그런 맛이 안 살 텐데 집사님께서 하니까 진짜 뭐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1: 아니, 정말 좋은 친구는 매일 만나고 싶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있는 이 극동방송 또 사랑의 뜰안도 매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우리 김권사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김은숙 권사님,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수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지금? 예, 문장 수준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2: 네, 문장 수준도 문장 수준인데 은혜가 있네요. 아, 읽을 때마다.
1: 역시, 역시.
0: 아, 너무 잘 모셨네요, 우리. 자, 그리고 8860번님이시네요.
1: 네,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우정의 친구들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나눌 때 너희들을 향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함께.
0: 네, 문자 주셨고. 자, 그리고 9915번님, 소나무같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맞이하는 극동방송은 나의 동역자, 또 친구가 있어서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또 믿음의 간증을 담아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0824번님.
1: 네, 친구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이들한 항상 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0: 아유, 매일의 그 동행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1: 아, 근데 지금 뒤쪽으로 너무 많이 보내고 계셔가지고 또
0: 오늘
1: 이제, 아.
0: 저희가 괜히 앞에 보내주실 분이 많았을 텐데, 아, 저희가 참. 지금 도전하셔야 된다. 네. 말씀하셨다가 평소보다 더 많이 도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서로 마음이 통하는 벗 친구는 하나님 안에서 벗되어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은혜입니다. 라고 4640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고, 6339번님이시네요.
1: 내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주는 든든한 친구.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 항상 옆에서 든든히 있어주니 힘이 납니다. 대전극동방송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735번님께서 권사님 말씀과 제시어에 저 소름 돋았어요. 어허. 감동받았어요. 조금 전에 발에 제가 깁스하고 집에서 몇 주를 강제로 쉬어야 하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와 통화했는데 점심을 사가지고 친구 집으로 가서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을 주고 또, 주고 있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친구랍니다. 극동방송도 저한테 그래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그 권사님의 마음에 저도 너무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살다가 뒤돌아봤을 때 항상 그 자리에서 힘이 되어주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0816번님께서 또 귀한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저 안타깝습니다. 친구가 안 담겨있어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1: 네, 오늘의 제시어는 친구입니다.
0: 자, 3003번님 또 도전해 주셨어요.
1: 네,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의 뜰안, 말씀, 기도, 찬양으로 늘 내 곁에 있는 변치 않는 친구야 매일 만나죠.
0: 아유, 감사합니다. 6982번님, 네. 오늘도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 손잡고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라고 6982번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8860번님, 친구,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0: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선언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1: 아.
0: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이렇게 간다면 참 좋지 않을까.
1: 아유, 밑에도 PD님 너무. 네. 목소리로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0: 이 인사말은 근데 박 집사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도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 손잡고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1: 네. 아유.
0: 자, 그리고 생각만 해도 편안함으로 웃음 짓게 하는 친구야 사랑하고 축복해, 라고 9734번님 문자 주셨고. 자, 3393번님.
1: 아우, 이게 오늘의 키워드 친구가 좋아서 추가로 보내신대요. 친구 같은 목소리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 사랑해요.
0: 자,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 사랑해요. 이것도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김은숙 권사님, 사랑이 들은 고정 멤버 같아요. 세 분 오늘 첫 만남 맞으실까요?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3419번님께서 네. 문자 주셨는데. 왠지 모르게 좀 익숙함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좀, 뭔가 포근하고.
1: 네, 따뜻하시고.
0: 그렇습니다. 권사님 또 모셔야겠네요. 자, 2450번님이시네요.
1: 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극동방송과 함께

0: 세계 방방곡곡 어디든 찾아가지요. 사랑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제 전파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9582번이 안타까운 마음 보내주셨네요. 아,
0: 이 코너는 정말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요. 집중 조용히 할 수 있는 저라서 참여보다는 같이 듣고 은혜 받는 걸로 만족하고 감사해봅니다. 정말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네. 문자 보내셨네요.
1: 다음번에는 꼭 한번 도전해 주시기를
0: 용기를
1: 바라면서
0: 용기를 내세요.
1: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심사위원으로 꼭 모셔야 돼요. 아. 이분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0: 9581번님.
1: 듭니다. 자, 이분은 이전에 한번 인사말 당선되신 분이신데 또 도전하셨어요.
0: 아, 좋습니다.
1: 7474번님이시네요.
0: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 대신 예수님께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 역시 경력직. 역시 경력직이시네요. 야, 인사말이 진짜 딱 떨어집니다. 자, 7691번님 문자까지 소개해보죠.
0: 사랑하는 친구야, 그리운 친구야, 위에서 부르는 그날까지 함께할 친구야, 그립구나.
1: 자, 마음이 먹먹해지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 텐데, 일단은 우리 김은숙 권사님. 지금 쭉 보셨잖아요.
2: 네.
1: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세 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2: 세 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지금 네. 10개가 넘었어요.
1: 10개.
2: 아, 그래가지고 아, 네.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 지금 빨리.
2: 다 은혜가 돼가지고.
1: 선정 빨리 하시. 방송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권사님. 그래서 일단 세 분.
2: 네.
1: 어렵겠지만 네. 세 분. 당선되신 분. 네. 선물 당첨되신 분. 공개해 주시죠. 네. 먼저
2: 번호로 말씀하라고 해서
1: 네네네.
2: 앞에 번호 세 자리
1: 네.
2: 예. 292번.
1: 자, 여기 이분이시네요. 자,
0: 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한결같은 친구 극동방송.
1: 아,
0: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673번님이십니다. 첫 번째 당첨자시고요. 두 번째
2: 308번.
1: 인사말 후보십니다.
0: 아.
1: 이번 주 인사말 후보신데 308번 바로 8860번님이시죠?
0: 네.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축하드립니다.
1: 저의 마음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누굴까요?
2: 다치신 분.
0: 아,
2: 발 네. 다쳐서 친구.
1: 발을 다쳐서 친구.
2: 네. 친구한테 점심 사가지고 가겠다고 말했던 그분.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1: 아. 아.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0: 네네네 여기
1: 2735번님
2: 네.
1: 찾았습니다. 네, 네. 2735번님 네. 자, 2735번님 이제 위로해드리고 싶고 특별심사위원회 자격으로서 오늘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 선물 당첨 문자는 받으실 거고 자 이제 이번 한 주를 반짝반짝 빛낼 그 인사말의 주인공 그 인사말 김건사님 네. 공개해 주시죠. 과연
2: 첫 번째 말씀드린
1: 첫 번째.
2: 네. 힘들 때나
1: 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한결같은 친구. 네. 극동방송.
0: 네.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0673번 님 보내 주신 인사말로 저희가 이번 한 주 아주 따뜻하게 여러분께 첫 인사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김은숙 권사님. 오늘 방송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을 짧게 한번 여쭤봅니다. 네.
2: 네, 너무 귀한 경험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극동방송 언제나 또 가까이에 있으면서, 늘 친구같이 항상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청취자로서 이제는 더 응원하고, 더 챙겨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오늘 뭐 청취자 한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는 이전부터 함께한
0: 네.
2: 30년 됐습니다.
1: 30년째
2: 아, 네네.
1: 아 극동방송과 동역을 하고 계시군요.
2: 네.
1: 감사합니다. 어쩐지
2: 아유, 너무
1: 어쩐지
2: 감사합니다.
1: 마음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0: 네. 네.
1: 아무튼 오늘 특별심사위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 누구시죠?
0: 네, 김은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김은숙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1: 자 저희도 여기서 이제 사랑에 따라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0: 네, 오늘의 키워드 뿌리입니다. 뿌리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받으셔야죠.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 특별히 이제 기도문이 나라를 위한 기도문을 좀 준비를 했어요.
0: 네.
1: 나라를 위해서 오늘 꼭 시간을 내서 짧게나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 오늘 공동체를 향한 말씀 씨앗들도 틈날 때마다 꺼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0: 대전극동방송 2026년의 고개를 함께 넘어가 주신 귀한 기도원의 300용사, 일시연금 100만원, 용사들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께서는, 기쁨으로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9330번으로 기도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해드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1: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직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해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룻기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베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낯선 남자이며 밭의 주인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아낙들과 함께 밭에 머물면서 곡식을 줍도록 배려를 합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지극히 섬기는 룻,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시어머니를 쫓아온 그 룻을 보면서 가족처럼 귀히 여기고 받아들여주는 호칭, 그게 바로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룻이 감사의 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방 여자인데 어찌하여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고 나를 돌아보느냐. 룻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격이 없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룻이 시어머니의 일을 공양하기 위해서 젊은 여인이 낯선 곳에 와서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것,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보아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보아스는 노덕에 호의를 베풀면서 이건 내 마음이니까 받아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롯이 젊은 여인이니까 그 여인을 외모를 칭찬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방 땅에서 이렇게 온 너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들어온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아스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는 헤세드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에 쓰여지는 도구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지금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녀만도 못한 사람인데 13절에 말하죠. 내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십니다. 이 표시는 뭐겠어요? 계속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더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룻은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려고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늘 감사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누군가도 알고 또 감사의 표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더 기대합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이 초대를 받는 겁니다. 룻은 그 집 일꾼도 아니고 식구도 아닌데 이삭 주우러 온 여인입니다. 식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식구가 됐다는 뜻이죠. 가장 귀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0: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이같이 초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 사람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제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룻은 보아스의 그런 초청을 받고 지금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아스 옆자리에 앉지 않고 저 말석에 앉습니다. 그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서 그 옆에 앉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종들에게 15절 16절에 보면 누시 이삭을 주우려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곡식 탄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렇게 하는 누수를 책망하지 말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줍게 하고 결코 꾸짖지 말라. 식사가 끝나고 계속해서 그 밭에서 곡식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사실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를 바라보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룻이 알고 있는 것은 나오미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빈던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오늘 이 현장입니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싫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교회 들어와도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문화, 이런 장소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찾아온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보아스와 같은 그런 배려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정말 좋겠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역시 교회에 나오기를 잘했다고 나는 이제 교회에 머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보아스의 역할을 오늘 우리도 해야 되겠다.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보아스와 롯의 만남 우연이지만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롯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였을 뿐 아니라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기회였습니다. 은혜를 받겠다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찾아온 그를 보호해 주었고 살펴줌으로 이 롯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만든 이 보아스, 저희들에게도 이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들, 우리 교회 찾아오는 자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기한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 932국에 5478번, 932에 5478번 신석 장로교회나 042 828국에 9330번, 828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탁구 동호인들의 대축제인 엑시옴 202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지난 5일 전 세계 85개국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탁구 선수권 대회에 목회자들과 선교회들이 연합해 선수들과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원 극동방송 허영은 PD가 보도합니다.
1: 국제탁구연맹이 주관하는 1등급 대회인 강릉 세계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는 만 40세 이상 전 세계 탁구마니아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대회입니다. 이번 탁구대회에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와 양영자 탁구선교회 그리고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연합해 참가한 선수들과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탁구선교회 양영자 선교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양영자 선교사입니다. 탁구 선수였을 때 받은 주님의 은혜가 이제 많이 있어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이 탁구 선교회를 통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 이제 탁구라는 접촉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복음도 전하지만 그곳에 또 청소년들 자라는 유망주들을 발굴해서 한국에 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 올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을 또 하고 싶고요. 네.
1: 강기영과 양영자 탁구선교회 그리고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가한 선수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 정태우 목사입니다.
3: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동역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그 중에 하나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동역할 수 있는 만큼 동역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효율성이 있겠다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동역을 할 겁니다.
1: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85개국에서 3천여 명 이상의 선수가 강릉을 찾아온 만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FEBC 뉴스 허영은입니다.
0: 한국성결교회 연합회가 제1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기용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이기용 목사는 지난 5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성현 소속 세계 교단이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강력한 성결운동을 주도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한성현은 정기총회 직후 분과별 회의를 열고 새 회기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신학분과는 유신진화론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으며 교육분과는 목회자 재교육 교재 발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분과는 목회자 체육대회를, 사회복지분과는 정책포럼을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학원 선교 인프라를 총교단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학교 현장 중심의 대대적인 기도 모임 확산에 나섰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학원선교위원회는 지난 5일 경기도 세중앙교회에서 제1회 학원 복음화 세미나를 열고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을 전개해온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선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사례 발표에 나선 용인 성서교회 엄혜진 목사는 무너져가던 청소년부가 학교 안 기독교 동아리 개척을 통해 불신자 학생들을 전도하는

0: 음세대 중심교회로 체제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안교회 김신유 목사 역시 지역 45개 중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 주도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부흥의 핵심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의 인권 및 종교 자유 핵심 인사들이 부산 세계로 교회를 방문해 한국교회 긴급 현안을 나누고 글로벌 신앙연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는 지난 7일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의 라일지 반즈 차관보와 줄리 터너 부차관보 대행, 베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이 교회를 방문해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세계로 교회 측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법인해산법, 기독교 교육 규제 조치 등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핵심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한미 청년 연대 프로그램 구축과 소년부 목사에 대한 고발 문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병구 네페스 회장이 숭실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최근 교내 캠퍼스에서 대학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열고 김장환 이사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를, 이병구 회장에게 명예공학 박사 학위를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국내외 선교와 교육, 민간외교와 사회공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 회장은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평가받았습니다. 이윤재 숭실대 총장은 두 분의 업적이 방송 미디어와 신앙, 기술과 경영의 성공적 조화를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식에서는 숭실대 법인 이사장인 오정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축사 대독이 진행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에피비스 신앙 칼럼.
2: 한 전도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한참을 찾다가 급한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엄마, 나 핸드폰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찾고 있는 것을 이미 자기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익숙함 때문입니다. 말씀을 오래 듣다 보면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미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보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익숙함을 넘어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 평안하셨습니까? 6월의 둘째 월요일에 드리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들이 여름을 재촉하지만 그로 인해 쑥쑥 자라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부의 눈이 즐거울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을 내일이 있기에 기다림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직 말씀의 능력과 이를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두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중보기도 동역자님들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와 주세요.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어요. 네, 또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기도사연 밑에 전화라고 적어주시고요. 기도 요청하시는 분 신원을 밝히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기도 내용 끝에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중보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던 일을 잠시 좀 미뤄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부여

0: 논지성결교회 섬기시는 김희태 목사님 달려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오늘 또 역시 사모님과 가장 가까운 동역자이시죠. 우리 조원욱 사모님과 또 교회의 반주로 섬기시는 우리 조은지 선생님 같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좀 드려주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5월 굉장히 바쁘셨을 테고요. 우리 논티교회에서는 6월에도 또 좋은 행사가 준비되고 있네요. 네. 한번 좀 잠깐 먼저 설명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저희 논티교회에서 2026년 6월 25일 오전 11시쯤에요. 부여읍에 있는 백강문화원 앞에서 서울 테일라 3호 합창단과의 협찬으로 찬양전도 버스킹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합창단의 찬양, 합창 공연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며 전도합니다. 부여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찬양전도에 참석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부여 우리 논티교회에서 하셨던 버스킹이 이번이 처음 아니죠, 목사님?
1: 예,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0: 아유, 그렇군요. 네. 그럼 서울에서부터 합창단이 오시는 거예요?
1: 예, 서울에 테일라 3호 합창단이라고요. 초교파 네. 사모님들. 네. 이신데 오셔서. 네. 이렇게 함께 해 주십니다.
0: 네, 사모님 많이 바쁘시겠어요, 준비하시려면. 네, 초대의 말씀 네. 좀 한번 해 주시죠.
2: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모님들 오셔서 사모님들도 은혜가 되고 네. 또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면서 또 공연도 하면은 네. 서로가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요.
0: 아멘. 예. 참 귀한 행사. 작년에도 그 소식을 듣고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좋은 행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우리 시간 기다리는 많은 청취자들 앞에 귀한 소망의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축복하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바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계시지 못하고 기쁨에 넘쳐 뛰어다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
1: 이 축복을 각 가정에도 허락해 주셨지요.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였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해 줄 때에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0: 아멘.
1: 각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부모인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0: 아멘.
1: 다 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대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따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네요. 내일 저의 딸 갑상선 진료를 받습니다 하신 우리 9507 번호 쓰시는 성도님,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요. 이번 달에 모든 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히 내일 새벽 기도 후에 역전 전도하는데요. 은혜가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우리 귀한 전도인 전도에 힘쓰시는 9507님 따님 일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드려 주세요.
1: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가 이번 달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0: 아멘.
1: 주님을 의지합니다.
0: 아멘.

0: 주여 사랑하는 성도의 그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이제 내일에는 새벽 기도 후에 역전에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전도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딸이 갑상선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께 놀라운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성도님 고맙습니다. 따님 진료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번 달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전도까지도 역전합 전도까지도 귀하게 주님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맡겨드리십시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유나 아버님 강병길 우리 성도님 소식 보내오셨네요. 8217번호 쓰시는 유나 아버님 오랜 시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유나의 상태 알려드립니다. 뇌와 척수 쪽 재발이 확인됐습니다 하셨네요. MRI 검사 받은 결과로 의료진으로부터 더 이상의 방사선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 유나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나의 뇌와 척수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사람은 보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며 치료의 문과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유나 아버님 고백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은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 방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기도 요청합니다 하신 믿음으로 기도 요청하신 유나 아버님 듣고 계시죠?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눈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0: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MRI 검사 결과를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더 이상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유나를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유나의 뇌와 척수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아멘. 사람은 보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멘. 주여 사람의 방법은 끝났다 할지라도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직 남아있음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멘. 주여 유나가 겪는 모든 질병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 아멘.
0: 내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 지어다.
2: 아멘.
0: 깨끗하게 될 지어다.
2: 아멘.
0: 주여 사랑하는 가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2: 아멘.
0: 이 시간에도 유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유나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힘내시고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신 손으로 유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0: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미 유나와 함께 치료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힘내시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 24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부여논티 선결교회 김희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의 기도가 함께 있습니다. 6133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네, 세종 온누리교회 선우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계속 2도 소식 전해오시죠. 최2도 아기가 기도의 힘으로 치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귀는 열리지 않았지만 팔다리가 정상적으로 자라며 장애 없이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기가 그 성장이 더딘 것 같아서 온 가족이 40일 작정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보내오신 그런 아기입니다. 최이도입니다. 어린 아기. 네, 또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이사 가면서 전학을 갔는데 학폭을 당하고 현재 등교를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온 가족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이 어린이가 문제를 잘 해결받고 등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신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이세요. 선우 권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도와 또 이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기도합니다. 주님, 순옥 권사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최이도 아기 그 생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또한 치료 중에 있는데 귀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아기의 성장되어지는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팔다리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장애 없이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정상적으로 그 생명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아직 어린 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부모와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쁨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학폭을 당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 마음 속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며,
0: 아멘,
1: 행여나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이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아래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학교를 등교하여 다시 한번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주님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족의 문제를 주님 궁휼히 여겨주셔서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잘 성장하고 학교에서 잘 적응해서 하나님 좋은 학업의 성적도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주여,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이도의 그 성장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도 가정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일도 함께 열릴 것입니다. 선호 권사님 감사드려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의 문제도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줄 압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480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따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네요. 딸 임수연 공직생활 말로 이제 시작을 하였는데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민원인들의 욕설과 협박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좋은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따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0: 둘째 따님이시죠? 임경현. 예배를 회복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경현이 가운데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주시도록, 삶의 목표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따님이, 큰 따님이 공직생활하는 가운데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의 그 모든 애환이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해결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1: 주님,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0: 아멘.
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주님, 사랑하는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직생활하는 딸 임수연, 주님, 민원인들에게 협박과 욕설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애써 수고하고 헌신하는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 엉뚱한 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0: 아멘.
1: 또한 어떤 욕설과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0: 아멘.
1: 그 마음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나를 위한 수고와 헌신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가까이 주께로 나가는 주여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0: 아멘.
1: 그 직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0: 아멘.
1: 이렇게 욕설과 협박하는 민원인들이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0: 아멘.
1: 또한 돕는 손길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주변에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고 있는 그 놀라운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둘째 딸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예배를 회복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제 경연이에게 또 다른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취업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0: 아멘.
1: 마음의 소원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0: 아멘.
1: 이렇게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기쁨으로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두 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하게 지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어머님 두 따님으로 인하여서 기도응답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귀한 가정 되십시오.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9395번 성도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는 듯 하지만 이내 흔들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셨네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며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이 악순환을 끊고 싶어요 하시는 우리 성도님, 참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귀한 성도님, 저희가 기도로 목사님의 좋은 권면과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성도님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이렇게 고백해 오셨는데요. 좋은 또 격려의 말씀 좀 주시면 어떨까요?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보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고민들과 또한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힘내십시오.
0: 아멘.
1: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의 주님 앞에 연약함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0: 아멘.
1: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면서 세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0: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부어주셔서 아멘.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 서리라라고 하는 주여 그 강건한 마음의 모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평강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힘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세우는 주여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주여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대로 성도님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101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부강면에서 기도 요청하신 거죠. 부강면에 있는 우리 동네 형제세탁소 사장님 지금 고열이 나고 계속 고열이 나고 있는데 어디가 편찮으신지 병명을 모르신다고요. 네,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신 믿음의 기도를 보내오신 우리 성도님 고맙습니다. 부강에 있는 형제세탁소 사장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0: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아멘. 형제세탁도 세탁소 사장님께서 고열이 나고 몸이 불편하지만 어디가 편찮은지 어디가 불편한지 정확히 아직은 진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미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형제세탁소 사장님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하는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이렇게 사랑하는 동네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구원의 동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사장님, 세탁소 사장님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동네의 지인들, 지체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경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치료의 광선이 한번 바라시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이든 연약한 곳에 주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 일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성도들이니까요. 네, 성도님의 기도 그대로 응답될 줄 믿고요. 5101 성도님 고맙습니다. 네, 11시 37분 40초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부여논티 교회 섬기시는 김희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죠.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예, 기도를 더하고 계십니다. 네, 4300번 성도님이 앞날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요청하셨네요. 제가 요양보호사로 다니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의 센터장님이 평가를 앞두고 갑자기 사임하셔서 제가 센터장 자리를 한번 해보라고 대표님의 그 권유가 있지만 저는 역량비달인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공단에서 하는 평가를 앞두고 이 센터장 자리 공석이어서 걱정이 많아요. 좋은 센터장님 빨리 오시도록 그 센터를 잘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참 겸손하신 성도님이세요. 네, 대표님의 추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고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선생님, 네, 저희가 기도로 주님께 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주간보호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평가를 앞두고 센터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해서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0: 센터장 자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주여, 이 길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성도를 높여주실 기회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제 기도하는 성도이기에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잘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좋은 센터장님이 오실 걸 기대하지만 사랑하는 성도가 좋은 센터장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아멘. 공단에서 하는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는 주간보호센터가 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좋은 보호를 받고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되 사용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십시오.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서 네,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네, 함께 기도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2397번 성도님이 아드님을 위한 기도 요청하셨네요. 둘째 아드님 지호군 2주 전 해군에 입소하고 훈련 2주차 보내고 있는데 주말에 전화와서 많이 힘들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하셨네요. 네,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힘들다는 말이 먼저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남은 3주 훈련 잘 마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호에게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이번 주부터 있을 그 본격적인 외부 훈련을 잘 견디도록 어머니 마음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훈련 마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네, 어머님의 기도 저희가 같은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0: 기도합니다. 아들을 해군에 보내고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군대를 보낸 아들이 행여나 잘 있을까 건강하게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호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훈련 2주차를 보냈다고 합니다. 2주차 동안 잘 견뎌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해군 훈련 힘든 훈련인데 잘 견뎌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남은 3주 동안 또한 잘 마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사랑하는 아들 지호 허리 디스크가 걱정되어지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데 주님 이 모든 것들도 잘 견뎌내고 외부 훈련 잘 마쳐서 걱정한 것보다 더욱 튼튼한 아들 될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모든 훈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덮어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셔 주심으로 주님 훈련이 끝났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이렇게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1: 아멘.
0: 모든 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또한 함께 훈련하는 모든 훈련생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또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지호 어머님, 예, 지호 군 주님께 맡기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불로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하나님이 어머니와 함께 지호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41번입니다. 1041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은 따님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저의 딸 김효진. 7월 24일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태동을 많이 느껴서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는데요. 우리 태명이 달콩이

0: 인 우리 그 손주와 함께 딸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어머님 참 행복한 기도 드리시네요. 네, 달콩이와 달콩이 엄마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되실 우리 성도님 목사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1: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보내주시는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7월 24일에 출산 예정에 있는데 주님 태동이 많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하고 얼마나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건강하면 이렇게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이 태동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이 잠을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달콩이가 이렇게 딸의 뱃속에서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7월 24일 날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딸에게 평안한 잠을 주옵소서. 주님 이 딸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태동을 느끼면서 아 우리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나를 뵈었을 때 이러셨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또한 갖게 해주셔서 온 가족이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커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달콩이가 태어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가정 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출산 때까지 지키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행복한 기도 응답이 있어질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산모 또 이제 산아가 될 우리 달콩이 건강하게 정한 길에 세상에 또 나오는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기도 감사합니다. 4489번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배 부분에 종기가 생겨서 불편해해요. 병원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어린 자녀가 많이 힘들어지 않고 치료받고 또 저는 이 아이를 잘 지혜롭게 양육하며 나아가는 힘과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신 네, 젊은 어머니 같아요. 네, 저희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 기도합니다. 딸 아이가 아플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도우시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욥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가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부모의 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아이의 불편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배 부분에 있는 종기가 걱정되는 종기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속한 시일 내에 병원 치료를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이를 지혜롭게 양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이가 이를 만날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아이와 부모와 이 가정이 늘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나가는 복된 가정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어머니도 그 자녀의 그 아픈

0: 여러분에도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부모가 자녀를 안고 기도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기도 입히고 말씀 먹이며 잘 키우시도록 저희가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기도 되겠어요. 2417번 성도님, 가정에 장성한 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그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확실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고요. 두 손주, 손녀, 주님 안에서 역시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신 이 가정의 자손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어머니 또 할머니의 기도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새 아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의 눈물을 주님 닦아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장성한 새 아들 말을 잘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아들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두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천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온 가정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교로서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속히 열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그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아들이었다고 했어요. 어머님, 믿음의 어머니 또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유약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이 가정의 이 자손들에게 꼭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못 드린 기도는 내일 계속될 거고요.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페퍼스 헬퍼 마스크, 만년동 디지털 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 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 타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오늘 또 믿음의 기도 함께 드려주시고 또 중보 기도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논티 선결교회 섬기시는 김희태 목사님 간절히 말씀과 함께 능력의 기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오늘도 축복해 주십니다.
0: 아멘.
1: 힘내십시오.
0: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목사님 말씀 간직하면서 오후 내내도 평안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목사님과 또 우리 조은옥 사모님과 조은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버스킹 전도대회 잘하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선구입니다.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넘어서는 것도 실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건과 또는 환경들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상함에 주저앉거나 혹은 왜 나에게 이런 길이 나를 가로막냐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생기지만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교인들이 할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몇몇 교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칩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시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탈리아의 로마 이게 하나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금 이 안디오, 이게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3대 도시였어요. 그곳에 핍박을 피해 도망간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전도가 되고 부흥되면서 교회가 제법 규모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안디오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너무나 부흥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교회가 이제 규모가 생기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하고 행정을 이끄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리더라고 하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안디옥교를 이끄는 다섯 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우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대인 바나바,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 시몬, 북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그리고 어린 시절 그 유명한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란 친구 마나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교포 출신의 유대인 바울까지. 정리하면 유대인, 아프리카인, 왕궁 출신, 전직 박해자. 뭘 느끼십니까? 도저히 세상 조건으로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어울리고 그것도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복음 안에 하나가 되니까 인종과 자신의 사상과 가치를 다 뒤로하고 하나가 되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섯 명의 리더들이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을 하던 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안디옥 교회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곳에 전도를 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러 따로 세워야 하니 둘은 사역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선 당사자인 바나바와 바울은 어땠을까요? 너무 놀랬겠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핍박 때문에 지금 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떠나거라 라고 말씀하니 그 좋은 평안함, 행복한 환경을 내려놓고 막막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만 놀란 게 아니에요. 나머지 세 명의 리더들도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다섯 명이 하던 사역을 이제 자기들 세 명만 감당해야 돼요. 특별히 이 다섯 명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사실은 다섯 명의 그 목회자 그룹 중에 가장 뛰어난 리더들이에요. 나머지 세 명은 어찌 보면 그들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들이 기대고 의지했던 영적 리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남은 걸 자기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나머지 세 명은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 바울, 바나바, 나머지 세 명의 리더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결국 성령의 음성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 걸출한 리더 두 명이 빠지면 교회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의 결과는 다 끝난 것 같은 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문헌에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5대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실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는 데를 가야 되겠다. 그게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섬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로 가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동서남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 섬의 수도격인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해요.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옆 사람 보면서 바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바보라고 하는 그 행정수도 같은 곳에 도착을 딱 했을 때 그 섬을 관할하는 당시의 로마 총독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부릅니다.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에 이 섬 사람들이 아 공감하고 때로는 감동하고 그들의 얘기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도 이 총독은 지적 호기심도 많았던 사람이고 사람의 인성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의미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겠다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소개돼요. 이 사람은 이 총독 옆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조언을 해주고 옆에서 아첨하면서 그 총독을 모시고 있던 사람인데 이름이 바예수예요. 거짓 선지자. 원어에 보면 이 사람을 엘루마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이거 아람어인데 엘루마라는 것은 당시에 남자 무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여러분 딱 짐작이 되잖아요. 바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이 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권력과 지위와 영향력이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위기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급해진 이 바예수가 두 사람을 이 총독에게 이간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회방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마도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총독이시여, 그놈들 사기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범죄에서 안디옥에 숨어 들어왔다가 안디옥에서도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들 지금 지명 수배자인데 여기 섬에 들어온 건데 그놈들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총독에게도 안 좋습니다. 이러면서 온갖 나쁜 말을 다 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야말로 이 바예수의 얘기에 의하면 인간 쓰레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들은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 바예수라는 사람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들에 대해서 온갖 루머와 안 좋은 얘기를 다 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바나바와 바울이 듣게 돼요. 당연히 화가 나죠. 이때 이 두 사람이 자기를 음해하고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이 바예수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자, 구절을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건 이제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왜 바뀌는 거냐? 원래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마치 어디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가서 살면 더 이상 한국식 이름 가지고는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거기서 따로 개명하거나 하나 지어서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로마식 이름이 사람들에게 만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나쁜 사람 바예수의 방해를 두 사람은 어떻게 대응했다고요? 감정으로 안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응했다. 이 말은 자신들의 혈기와 감정과 이성으로 대하는 대신에 성령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바예수에게 외치게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바예수에게. 네가 속임수로 악마의 자식처럼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너는 두 눈 뜨고 살면 더 이상 더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테니 너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외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 바예수는 얼마 뒤에 시력을 잃고 헤매기 시작하고 이 모든 사건의 실체를 알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총독이 복음을 드디어 받아들이면서 그 섬이 총독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방해를 이겨낸 바울의 통쾌한 승리를 우리는 주목하지만 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바울이 이기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가 싸워서 이기는데 감정과 혈기로 싸우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성령님께 다 넘기고 내 감정, 내 혈기,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의 결말처럼 그는 승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장면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수많은 바예수를 만납니다.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나를 모함하는 직장 동료들,
내 자존심

하나님을 짓밟는 무례한 사람들, 내 가정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다 우리 일상에 어제도 만난 바예수고 내일도 만나야 될 바예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대개는 분노하고 싸워서 이 억울함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내 혈기대로 핸들을 꺾고 들이받으면 진짜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냉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분의 조언을 듣고 맡기고 그 조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상황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된다. 제가 한 번은 알래스카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알래스카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 개썰매인데 이 개썰매를 끌을 때 날씨가 좋을 때는 보통 때는 사람이 개들에게 지시를 내리면 돼요. 채찍을 가해서 달려 뭐 하고 뭐 워워하고 멈추게 하고 방향을 사람이 결정해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대요. 엄청난 눈보라가 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대요.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세계 최고의 썰매 챔피언들도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썰매 위에 납작 엎드려 조용히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손에 쥐고 있던 운전대를 그 개들 중에 리더 개에게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몰라도 개는 냄새로, 발의 감각으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안전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썰매 챔피언들도 오랫동안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알래스카 주민들도 이런 위기 상황에는 내가 알 수 없을 때에는 나보다 더 잘 아는 개에게까지 내 운전대를 맡겨야 내 생명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억울한 방해꾼을 만나서 캄캄한 눈보라가 칠 때, 그때 내 기분대로 들이받으면, 내 감정대로 대응하면 반드시 끝은 우리가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나보다 내 인생길을 더 잘 아시고 정말 온 세상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넘겨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질 줄 믿습니다. 미국에 몬티 윌리엄스라고 하는 농구 감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팀의 코치로 있을 때 2016년에 이 몬티가 큰 시련을 만납니다. 밤에 자기 아내가 아이 셋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마약에 취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뚫고 들어와 그 사고로 아내가 숨을 거둬요. 그리고 세 아이가 큰 중상을 당합니다. 갑작스럽게 너무나 어려움을 당한 몬티. 장례식을 며칠 앞둔 밤, 그는 캄캄한 밤에 어느 방에 들어가 홀로 주저앉아 이 가해자를 생각하면서 그 분노와 억울함에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 그 캄캄한 방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감정대로라면 그 마약에 취해서 우리 가정을 산산조각낸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똑같이 복수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몬티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0: 막 괴로움 속에 울부짖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곳에서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몬티, 그를 용서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 분노가 너와 남은 세 자녀들에게 독약이 될 것이다. 사실 몬티는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며칠 동안 선명하고 동일했어요. 결국 몬티는 눈물의 결단을 합니다. 울면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분노가 나를 붙들지 않도록 대신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세요. 아내의 장례식 날, 이 몬티가 가족을 대표해서 단상에 섭니다. 그 자리는 당대 농구 스타들을 비롯한 한 900여 명의 조문객들이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수많은 언론은 이미 몬티가 복수를 결심하다라는 기사 초안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드디어 몬티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해요. 내 아내를 잃은 것이 너무 힘들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국 이 끔찍한 일조차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저는 아내를 죽인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사람과 함께 괴로워할 그의 가족들을 위해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몬티는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정을 내린 몬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이끌어냈느냐? 코트로 돌아왔어요. 그는 별 볼 일 없는 코치였어요. 그리고 아주 날마다 성적이 좋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어느 팀의 감독이 됩니다. 선수들은 늘 패배감에 젖어 있고 우리는 인류가 아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팀이라고 그렇게 선수들은 방황합니다. 그런 선수들만 모여있는 팀의 감독이 된 이 몬티는 방황하는 선수들을 가슴으로 품는 영적 아버지로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2022년 팀을 1위로 이끌어 우승을 시키고 그해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몬티처럼 막막하고 억울한 인생의 장애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 너무 힘든 장애물로 인해서 남몰래 울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운전할 테니 다 나에게 맡기고 나랑 함께 넘어가자. 그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우린 두 가지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돼요. 상실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 믿고 도전해 보십시오.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났다면 나보다 길을 더 잘 아시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드려보십시오. 나는 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님과 함께 장애물을 딛고 넘어서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안산 꿈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4-2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굴곡과 파도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또한 새롭고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까지 어쩌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저 기도의 바톤을 넘겨주고 끝까지 인생을 마감한다라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내영혼의 햇빛빛이죠.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산드로 마르코첼로의 오보에 콘첼토 D마이너 3악장 프레스토 준비했습니다. 오말리 조블리의 오보에 연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알렉산드로 마르코 첼로의 오보에 콘체르토 D마이너 3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F메이저 작품 번호 5번의 1번 2악장 론도 알레그로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은 총 5곡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를 남겼습니다. 이 5개의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베토벤의 초기, 중기, 말기에 걸쳐서 이 다섯 작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첼로 소나타를 통해서 베토벤의 음악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점으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마지막 다섯 번째 작품, 베토벤의 말기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전시대에서 낭만시대를 이어가는 형식과 틀을 중요시하던 고전시대에서 작곡가 개인의 감성과 또 이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낭만시대의 문을 열게 하는 또 특별히 구조적으로 음악을 구성하는 그러한 점들이 베토벤 후기의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F메이저 작품 번호 5번 2악장 론도 알레그로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전설적인 첼리스트인데요.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연주,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첼로 소나타 F메이저 작품 번호 5번의 2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천지창조 가운데 테너 아리아 존귀와 위엄 지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존귀와 위엄 지나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스타코비치의 발레 모음곡 3번의 1곡 왈츠 준비했습니다.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쇼스타코비치의 발레 모음곡 3번의 1번 왈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병기 작시 이수인 작곡의 아름다운 한국 가곡 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가곡을 베이스 바리톤 연광철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병기 작시 이수인 작곡의 별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주도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참 오랜만이죠. 북한에 한라봉 묘목, 또 신장 투석기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보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대북 지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소나무의 재선충약 등 이 북한에서 꼭 필요한 물품들을 보냈다고 하죠. 이런 지원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0: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에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고 지원한 곳이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의약품이나 식량 등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에 앞장서 왔는데 정치적인 문제들에 앞서서 이런 인도적 지원부터라도 재개되기를 한마음으로 다들 바라고 있거든요.
1: 네. 사람을 먼저 살리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요. 특히 북녘을 향해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 사역에 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0: 올해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이혁진님의 주가 일하시네 찬양 올려드릴게요.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하셨는데요.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도 순종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 첫 걸음이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석체크와 함께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 오해피데이 오랜만에 출석체크합니다. 복음통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며칠 오해피데이 못 들어와서 꿈속에서 두 분이 보여서 오늘은 다재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통일이야 어서 오라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네. 어떻게 꿈속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0: 왜 기도 안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항상 꿈에서 만날 정도로 이렇게 복음 통일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또 감사합니다. 자, 주님께 일하시길 믿고 또 맡기고 신뢰하면서 저도 기도합니다. 7098님도 문자 주셨고요.
1: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북향민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올 계획입니다. 2116님 아마 북중 접경 지역에 다녀오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0: 네.
1: 너무 귀한 여정이에요.
0: 그래요. 아마 그 북중 접경 지역 중국에서도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것 참 어려워졌고
1: 네.
0: 직접 전도하거나 교회를 방문하는 것조차 참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또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자유가 또 복음을 전할 그 자유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이뤄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방송을 듣고 선물 받으신 한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선물 받아서 원룸에 은둔에 살고 있던 한 분은 제가 살리게 됐습니다. 교회를 3주째 잘 나오지 않고 계시는데 감동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안 먹고 그분께 선물로 드렸거든요.
1: 세상에.
0: 앞으로 교회 잘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받은 사랑을 또 이렇게 흘려보내셨어요?
1: 3874님
0: 네.
1: 감사합니다.
0: 이야.
1: 아니, 이 번호만 봐도 아마 부산의 애청자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0: 네.
1: 너무 귀한 사역으로 또 이 문자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됐으리라 믿어요.
0: 그래요.
1: 이렇게 나눔의 사랑을 그리고 그 소망을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또 조금 전 선물 받아보신 것처럼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도 선정 통해 선물을 네.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0: 출석하실 때 여러분의 지역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아직 안 보이는 지역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연극 곳곳에 듣고 계신 거 알거든요. 얼른 들어오세요. 자, 오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생방송 OAP데이 월요일 순서는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 한 소절 함께하고요. 그 찬양의 은혜를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

0: 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까지 잠시 후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여러분 계신 지역도 무얼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보내주세요.
1: 사정 함께 하신 후에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김현진 씨입니다.

0: 올해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서귀포에서도 또 아이를 학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나오셨다가 비 내리는 제주에서 서울 창동에서 인천에 등등등 네. 출석

0: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어 표현이나 단어의 우리 뜻을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 하나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표현이 무슨 뜻일지를 저희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신혼부부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고요.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자, 정답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아시지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여보, 방금 어뚝잠 잤지요?
1: 어뚝잠? 아닌데. 나 잠깐 그냥 눈만 감았다가 이렇게 딱 뜬 건데.
0: 아유, 거짓말. 내가 코 고는 것도 들었는데요, 뭐. 어뚝잠 자는 모습이 얼마나 새근새근 신생아 같던지.
1: 아, 내가 더 한기염 하는구만.
0: 맞아요. 피곤하면 들어가서 좀 누워서 자요. 어뚝잠 들 정도면.
1: 아니야, 괜찮아, 자기야. 나 아직 쌩쌩해.
0: 그래요? 그럼 내가 어뚝잠 자야 되겠다.
1: 그래, 자기 나한테 살짝 기대서 이렇게 커 자요. 알겠죠?

0: 잠뜩잠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1: 네.
0: 진짜 피곤할 때, 밥 먹고 나서 갑자기 몽롱할 때, 이럴 때 어뜩잠을 자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뜻일지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1: 잠깐 든 잠.
0: 잠깐 든 잠. 2번
1: 깊은 잠.
0: 깊은 잠이다. 자, 잠깐 든 잠이다, 깊은 잠이다. 정답 1번 또는 2번 가운데 고르셔서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로그인 하시면 지금 보내실 수 있으세요. 처음 녹화하신 분 우리 2755님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해남에서도 9840이 처음 출석하셨고, 정답도 얼른 남겨주세요.
1: 이게 어뜩잠이 뭔가 이렇게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피곤할 때
0: 맞아요.
1: 잠깐 이렇게 잠깐
0: 약간
1: 네.
0: 존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그만큼 되게 짧은데 그걸 자고 나면 뭔가 되게 개운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식사하시고 그 혈당 스파이크 오셔가지고 막 졸리신 분들 5분이라도 어뜩잠 자시면 아마 좀 개운해지실 수도 있는데
1: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요 어뜩잠 잠을 자시는 회사원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0: 네.
1: 7642님이 비록 오답을 보내셨지만 꿀잠 자야지요 하시면서 했는데 요 어뜩잠도 꿀잠으로 잘 수 있어요?
0: 그럼요. 네. 아니, 진짜 너무 피곤해하는
1: 네.
0: 꾸벅꾸벅 조는 그 남편이나 아내를 봤을 때 또는 자녀를 봤을 때 어떡해 안쓰러워라 어떡해
1: 긍휼하게
0: 근데 막상 누워서 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이른 시간이거나 일을 해야 할 일이 많거나
1: 네.
0: 그러면 이렇게 어뜩잠이라도 잠깐 잘 수 있게 여러분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이
1: 잠깐 든 잠.
0: 잠깐 든 잠. 2번
1: 깊은 잠.
0: 깊은 잠입니다.
1: 아니, 이 어떡잠을 잤다는 분들도 꽤 있으시네요.
0: 네.
1: 운전 3시간 피곤하면 휴게소에서 이렇게 어떡잠 자고 출근합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0: 네.
1: 일하다가 어뜩잠 자서 사장님께 들켜서 혼난 적이 있어요.
0: 아하.
1: 그래도 개운하더라고요.
0: 이럴 때는 화장실 가셔서 잠깐 이렇게 예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눈 뜨고 자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1: 네.
0: 피곤하지 않으시길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서
1: 아멘입니다.
0: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잠깐 든 잠.
0: 잠깐 든 잠을 어뜩잠이라고 한다. 2번
1: 깊은 잠.
0: 깊은 잠이라는 뜻이다. 정답을 드려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어뜩잠이 무슨 뜻일지 1번과 2번 가운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항상 우리들이 등을 밀어주시며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는 동대와 같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제나 걸어가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1: 우리의 빛되시는 주님, 우리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경도 단천이 고향인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세문안 교회 세운 성가대였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과 승리의 은혜 가득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0: 우리 김영옥 자매님의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부르시는 목소리가 가슴이 뭉클하네요.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또 6089님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탈북 성도님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EP대회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편자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북한어 표현인 어뜩잠. 어뜩잠이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이 잠깐 든 잠. 흔히 선잠, 뭐, 낮잠? 이라고도 네. 하죠. 2번 깊은 잠 가운데. 네.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0: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방송하고 있는데, 지연 씨 말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아유, 어뜩잠을 자요. 그러면.
1: 사고죠.
0: 어떡해요. 네, 뭐 깊게 자는 게 길게 자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예,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1: 지금 이 어뜩잠을 잠깐 자고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6150님도
0: 네.
1: 운동하고 와서 안마 의자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요 때가 딱 요 어뜩잠을 자기가 딱 좋은 타이밍이죠.
0: 네, 자 1번이 잠깐 든 잠이에요. 2번이
1: 깊은 잠.
0: 자, 정답 아직 못 남기신 분들은 여기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1: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생방송 OA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 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 드리고요.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드리고요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

0: 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짜리 퀴즈 정답은요.
1: 오늘의 어뜩잠의 정답 1번 잠깐 든 잠과 2번 깊은 잠 가운데 정답은 1번 잠깐 든 잠입니다.
0: 네. 잠깐 나도 모르게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난 안 잔 것 같은데 옆에서 졸았다고 할 때 그럴 때 어뜩잠을 잤구나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인천에서 보냅니다. 5831님 어뜩잠 자고 싶어요. 꿀맛이잖아요. 말씀이 꿀맛처럼 느껴질 때랑 비슷한 꿀맛이죠. 아, 어떻게 이걸 이렇게 또 이어가실까요?
0: 네.
1: 5831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0: 깨하고 운전 중에 졸렸는데 어떡해요 빵 터졌어요 하셨는데 어떡해요 졸지 마십시오.
1: 밥 먹다가 수저 들고 어뜩잠 잤어요. 7335님
0: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1: 그 애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게 봤는데 아니 얼마나 이 수면욕과 식욕이 이렇게 했어요.
0: 저는 아직 아이인가 봐요. 어뜩잠을 자다가도 극동방송 들리면 귀가 번뜩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3889 성도님 어플로 남겨주셨고요.
1: 승모근부터 목까지 굳어서 두통에 어뜩잠도 잘 안 되네요. 7440님.
0: 아이고.
1: 그 굳어있으면 이렇게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0: 네.
1: 병원도 잠깐 다녀오시고요.
0: 그러게요. 자, 성경 말씀 보다가 잠깐 들었던 잠이 컨디션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9937님 문자 주셨는데 어뜩잠 주무시다가 아주 푹 주무시지 마시고 일상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1: 수원호매실입니다 하시면서 상호명인가 봐요.
0: 호매실.
1: 네. 월요일은 쪽잠 자고 싶습니다. 네. 하시면서 1번 잠깐 든 잠이라고도 9474님도 방문해 주셨고요.
0: 네, 운전하다가 신호 걸려서 첫 출석하며 보낸다고 1425님도 오늘 처음 문자와 정답 보내주셨는데 이분들 가운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1: 당진에서 지게차 작업 때문에 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방송 잘 들립니다. 1번 보내주신 2455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까 밥 먹다가 수저 들고 어뜩잠 자신 분은 네. 저희가 선물로나마 잠깐이나마 깨실까 싶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가게 보다가 점심 차리는 중에 우리 방송 듣고 보냅니다. 9141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0: 네.
1: 오늘 요 성경 구절로 또 아침에 말씀을 나눠주신 분이 계신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정답 1번 감사의 제목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2731님 그리고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0: 네.
1: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우리 경기권에서는 전파송기자 모집특별생방송이 있어서 OEP데이는 인사는 못 드리고 우리 지역의 방송가중 여러분들은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내일 또 두 방송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생방송 OEP데이 제2자계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출애굽기.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7.5cm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상 둘레에는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상에 매달 금고리 4개를 주조하여 상의 네 다리에 상의 윗면과 평행이 되게 달았다. 그 고리들은 상을 나를 때 쓰는 재를 끼우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재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이 재는 상을 나를 때 사용될 것이었다. 그는 상에 쓸 기구들, 곧 접시와 대접과 단지, 그리고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주전자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와 잔과 꽃받침과 꽃잎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 가지 6개를 냈는데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를 냈다. 가지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얹었고 줄기에서 나온 가지 6개를 모두 그렇게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어 달았다. 줄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아래에 꽃받침을 하나씩 달았다. 두들겨 편 순금으로 줄기와 꽃받침을 포함한 등잔대 전체를 만들었고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그는 등잔 7개와 심지 자르는 가위를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약 34kg의 순금을 사용해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다. 가로와 세로가 45cm인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90cm가 되게 하고 제단과 네 뿔이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분향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두르고 금테 밑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달았다. 두 개의 고리를 분향단 양쪽 옆에 달아 그 고리에 채를 꿰어 분향단을 나를 수 있게 했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혔다. 또한 그는 향 제조하는 법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순수하고 향기로운 향을 마련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가로와 세로가 2.25m로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만들고 높이는 1.35m가 되게 했다. 네 귀퉁이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달았다. 네 개의 뿔이 제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했고 청동을 입혔다. 그는 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동, 부삽, 대야, 고기 집게, 화루를 청동으로 만들었다. 그는 청동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어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 중간에 자리 잡게 했다.

그리고 채를 꿰을 수 있도록 고리 네 개를 주조하여 석쇠의 네 귀퉁이에 하나씩 달았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혔다. 그러고는 제단 양쪽에 달린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나를 수 있게 했다. 제단은 널판으로 만들었는데 속이 비게 했다. 그는 회막 입구에서 섬기도록 임명받은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 청동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38장 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1: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청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가 뭔지 아세요? 샤프란이래요, 샤프란. 무게로 따지면 금보다 더 비싸답니다. 그런데 이 샤프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꽃 한 송이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어서요. 샤프란 1kg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15만 송이가 넘는 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꽃 한 송이에서 나오는 그 양이 너무 적어서 15만 송이가 있어야 샤프란 1kg을 만들 수 있대요. 그 작은 꽃들이 하나둘 모여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신료를 만들게 되는 거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한다. 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향기를 뿜기 원한다 라고 하시죠. 그 향기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하루의 친절한 한 번, 감사의 말, 그 한마디, 가족을 위한 작은 배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짧은 기도, 지나가면서 뭐 쓰레기 하나를 주울 수도 있고 남들보다 양보할 수도 있고요. 경쟁에 치여있는 사회 속에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 하나,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요, 한 가정을 세우고 한 교회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바꿔가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샤프란 1kg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15만 송이가 넘는 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를,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을,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오후를 보내고 계신데 아직까지 누구를 향해서 그 친절을 베풀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금이 그 시작하는 그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겁니다.

네, 6월 8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2시 8분 지나고 있고 2시의 기쁨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샤프란 얘기로 시작했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프란은 무려 15만 송이가 넘는 꽃이 있어야 1kg의 샤프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게 어떤 걸까요? 아,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데, 아니 주말에 이 행동 하나로 그래 내가 봐도 잘했어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 행동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누구보다 참 예수님 열심히 잘 믿게 생겼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 행동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시작하면서 선물 좀 드리고자 하는데 뭐 우리 가족에게 했던 행동도 괜찮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또 아파트 주민이나 지인들에게 했던 행동도 괜찮고요. 이 행동은 내가 봐도 잘했어 하는 것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낯선 사람이 탔지만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쓰레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줍지 않는데 제가 주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제 주일을 보냈는데 교회에서 김 집사님, 최 집사님보다 내가 먼저 가서 뭘 했다는 그 작은 행동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를, 잘한 행동 하나를 보내주시면 저희 이 시간에 추첨 통해서 선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933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지난주부터 6월부터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가정의 그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우물정 9330번입니다. 우리 집은 할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갔어요. 아, 우리 집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신앙을 6대째 이어오고 있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6대째. 예. 그 멋진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그 가정도 있고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모든 사연은 문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은 행동 하나로 칭찬받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연락주시고, 오늘은 찬양 풍성하게 들려드립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도 역시 우물정 9330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찬양 어떨까 싶어요. 그 어린아이, 그 소년 하나가 드렸던 그 귀한 이 나눔으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죠.

0: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1: 아, 엄마가 이제 그 담담 활동을 받으셔가지고,
0: 네.
1: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모님이 믿으시는데,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영접기도 해서,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같이 만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같이 하고, 그 저도 이제 여기서, 친정은 대전인데, 그 친정 엄마는 거기서 이제 고모네 교회로, 천하성결교회로 다녔고, 저는 이제 여기로 다니게 된 거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0: 네.
1: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엄마 때문에 당겨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0: 네. 어떻게, 언제 예수를 믿게 되신 거예요?
2: 재작년 6월경인데요. 저희 남편이 그냥 갑자기 교회에 나갈까? 그러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저는 그래, 저도 그냥 그때 대답이 그냥 그래, 좋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서 저희 그 집 근처 그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0: 예.
2: 항상 보면서 다녔던 교회. 한 5년 됐을 때 그 교회 먼저 가서 그냥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0: 오. 아, 그 무덤에서 산소. 오였던
2: 네,
0: 교회.
2: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5년을 그 교회를 봤어요.
0: 아, 이것도 신기하네요.
2: 그리고 저희도 너무 신기해요. 저희 생각은 그런데 저희 네. 그 우리 남편의 제일 큰 누나.
0: 네.
2: 절실한 크리스찬 기독교 신자세요.
0: 네네네.
2: 그 형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이런 기도가 있죠. 그렇죠.
2: 네.
0: 이 보이지 맞다. 않는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2: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도 예수님한테 오면은요 다 해결되고 정말 안 되는 것이 없고요 정말 즐거움으로 가득 차실 겁니다. 예수님 꼭 믿으시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3: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이 극동방송은 이렇게 24시간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방송이 세워졌고 지금도 이 방송을 그 이유 때문에 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시의 기쁨에서는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 있는 그 복음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그 복음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을 딛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물전 9330번으로 뭐 다 생각나지 않아도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돼요. 아, 저희 할머니가 시작이었어요. 아니요,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아, 제 남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자녀를 따라서 교회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전해주시는 분들, 저희가 그런 분들은 선물을 드립니다. 자, 우물전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죠? 누구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이야기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물전 9330번이고요. 오늘 칭찬하기로 했어요. 작은 행동 하나, 이 행동 하나로 저는 제가 봐도 잘한 것 같아요. 혹은 제 남편이 이렇게 행동했네요.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보내주시면 역시 칭찬하면서 선물도 같이 챙겨드릴까 합니다. 모든 문자 우물전 9330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경쾌한 찬양으로 함께 해볼까요? 그 사이 여러분들께서는 사연을 꼭 보내주시면 좋겠죠?

네, 아이빅 밴드였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듣고 왔고요.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창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창밖에 날씨가 어떤지, 오늘 뭐 덥겠지만 하늘에 구름은 꼈는지 맑은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인지, 이 창은 없지만 이 문자를 통해서 또 하나의 창을 만들어갈 수는 있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날씨도 보내주시고 풍경도 보내주시고, 어제 주말에 제가 증평 쪽을 갔는데 뭐 이 꽃의 이름은 모르지만 노란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그런 예쁘게 핀 꽃의 사진들도 보내주시면 이 방송에서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지금 이 시간에 전화 한 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분께는 김치 세트가 선물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가 있고, 이 선물은 김치가 필요하신 분, 네, 그분 중에서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0: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0: 아, 예, 반갑습니다.
1: 네네.
0: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소개가 가능할까요?
1: 아, 저는 청주의 오창의 오창 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노영숙 집사예요.
0: 노 집사님.
1: 네네.
0: 아, 오창이 고향이세요?
1: 아니요, 저는 저기 남일면이 고향이고요.
0: 남일면?
1: 네.
0: 네.
1: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시댁이 원래 시댁이 오창이어가지고.
0: 네.
1: 아, 거기 시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어머니가 분가를 하셨어요.
0: 그렇군요.
1: 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끼리만 살고 있어요.
0: 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
1: 네.
0: 어, 지금 뭐 부모님도 그렇고 다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1: 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저는 이제 저희 친정에는 저 혼자만 교회를 다니고,
0: 네.
1: 이제 결혼할 때 저희 시어른신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남편도.
0: 오, 그럼 결혼할 때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셨어요? 아니면은? 남편분이
1: 그러니까
0: 전도하셨어요.
1: 교회를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길거리 전도를 이제 받아가지고 친구랑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0: 예.
1: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0: 오.
1: 아,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많이 이렇게 열심히 다니진 않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때까지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텀이 좀 있었는데.
0: 네.
1: 이제 시골에 저희 동네에 이제 친정 동네에 시골 교회가 있어요, 마을에.
0: 네.
1: 거기를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믿음도 없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 그때부터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0: 네.
1: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교만한 마음에 아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0: 예.
1: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더라고요.
0: 야.
1: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혼자서 힘들 걸 아시니까.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저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 와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0: 네.
1: 그리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네. 지금 라디오가 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라디오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1: 잠시만요.
0: 네. 야, 그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참 신기해요.
1: 네.
0: 지금 집사님 스스로 고백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네. 계획을 하셨다.
1: 네, 아니 저희가 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0: 네.
1: 고등학교 때. 근데 아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어 저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걸 미리 아셨잖아요.
0: 그렇죠.
1: 아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힘들 걸 알고 미리 준비, 하나님이 먼저 저를 만나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하셨다는 거를 야.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았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게 과연 내가 물질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행복한 삶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아, 결코 그건 아니구나.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신 삶이 나한테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감사한 삶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저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0: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에요. 정말 주님 모르고 살았더라면. 그 고등학교 평범한 때 그 길을 걷다가 그 노방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1: 맞아요.
0: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를 누굴 만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신앙 좋은 집안을 선택하셔서 그 집안에 시집 보낼 줄 또 누가 알았겠어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이 극동방송에 오늘 연결이 돼서 이런 간증을 나눌 줄 누가 알았겠어요.
1: 아, 그러게요.
0: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완벽하신 거 맞죠?
1: 네네.
0: 네. 그게 집사님 삶 가운데 평생에 고백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렇죠?
1: 네네. 아, 제가 조금 아팠어요.
0: 네.
1: 아팠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아, 제가 좀 3년을 좀 변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팠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세린누자여가지고, 세린누라면 세식구들이, 아,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라는 고백을 제가 하고,

0: 있더라고요. 아, 뭐지? 이제 막 그랬는데 그 시간이, 아, 육신의 고통은, 육신은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영이 너무 편했어요.
1: 아멘, 아멘.
0: 예, 네, 그래서, 네. 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의, 제 변명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몸집이 갑자기 이렇게 확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어, 저 집사님이 왜 저러지?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 물어보진 못하는데, 아픈가 봐. 그러면서 기도를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제가, 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육신의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때 하나도 사역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그럼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그럼요.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고난은 축복이라고.
0: 네네.
1: 그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변 사람들을 네네.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아멘.
1: 네. 야, 오늘 이 집사님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연결돼서 이 짧지만 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0: 네네.
1: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집사님처럼 아직까지 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틀을 수 있단 말이죠.
0: 네네.
1: 그분이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거나 저희 방송은 또 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방학하신 분도 많이 듣고 있어요.
0: 네네.
1: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얘기 주실 수 있을까요?
0: 망설이지 말고 교회로 가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목사님 말씀이 나한테 매 순간이 은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니까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어떤 응답이든지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1: 아멘, 아멘.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집사님께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0: 네.
1: 네,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흘러흘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네, 감사하고 저희가 김치 3종 세트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0: 네.
1: 나중에 문자가 갈 건데 거기에 입력을 네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집사님.
0: 네네.
1: 네, 오창에서 연락 오신 노 집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 복음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누리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우물정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보내주신 자의 찬양 듣고 올게요.

0: 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픈 곳도 낫고, 우리의 어렵던 경제도 회복이 되고, 안 좋았던 그 관계도 회복이 되셨나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으신 찬양은 김명식의 앨범 중에서 예수, 예수, 예수 듣고 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떻게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받는 번호란에 샵 9330번 입력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 번 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지금 밖에 계신 것 같은데.
1: 네.
0: 혹시 그 이어폰으로 받고 계신가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이어폰 끄고 다시 전화를 다시 받을게요.
0: 네네, 전화 끊지 마시고.
1: 네.
0: 네네. 아이고, 참 귀한 성도님 또 한 분 더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이에 연락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이야기 전해주시면 돼요. 자, 통화 가능하실까요?
1: 네, 잘 들리시나요?
0: 네, 잘 들립니다.
1: 네. 아,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뿐 아니라 많은 청취자들께서 같이 듣고 계시고요. 그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소개가 가능할까요?
1: 아, 저는 제가 당첨이 될 줄 몰랐는데.
0: 그러니까요.
1: 아, 네. 네. 아, 이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어느 교회 저는... 섬기시는 누구세요?
1: 네, 대전에 메아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 이선아 권사입니다.
0: 이 권사님.
1: 네.
0: 네, 지금 어디 가시다가 전화 연결이 되신 거예요?
1: 아니요, 근무 중에 있어요.
0: 근무 중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1: 네. 아, 저는 축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축산이라 하면 정육을 하시나요? 아니면 판매하시는 일을 하시나요?
1: 그러니까 축산 코너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0: 오, 축산 코너에서 어느 뭐 마트나 아니면 슈퍼 그렇죠?
1: 네, 하나로 마트에서 근무 중이에요.
0: 야,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맛있는 고기를 아주 맛있게 사서 잘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요즘에는 어떤 고기가 많이 팔려요?
1: 아, 요즘에는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주말에 놀러 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삼겹살 내지는 구이용이 좀 나가고 있어요.
0: 아이고, 듣기만 네. 해도 배가 고파지고 먹고 싶네요.
1: 아, 네.
0: 네. 그런데 그 근무를 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거예요?
1: 네,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네. 새벽기도 갔다 온 뒤로는 계속 이어폰을 끼고
0: 이야.
1: 잠들 때까지 이어폰을 들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0: 그 이어폰으로 극동방송을 거의 대부분 듣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야,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렇게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1: 저는 들음으로 해서 제가 평안을 찾고 안정을 네. 찾고 또 이게 제가 극동방송을 제가 이제 전파 선교사도 섬기고 있지만
0: 네.
1: 정말 유익한 방송, 더할 수 없는 방송이기도 하고요.
0: 네.
1: 네. 그로 인해서 또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0: 야.
1: 또 같이 중보 기도도 하게 되고요.
0: 네.
1: 네.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극동방송은 진정한 나의 친구이자 예. 멋진 것 같아요.
0: 아이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1: 네.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그런데.
1: 네.
0: 집사님, 권사님이죠. 권사님은 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1: 아, 저는 이제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었을 때, 아, 정말 붙들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지 않나라는 처음에는 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해주셨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찾게 되고, 또 저를 만져주셨고, 위로해주셨고,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겨낼 게 없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0: 예.
1: 아, 그래서 말씀도 그렇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0: 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1: 아, 경제적인 고통도 있었고요.
0: 예.
1: 또 사업 실패 후에
0: 네.
1: 저희가 이제 어머니랑 또 자녀랑 해서 원룸에서 살았어요.
0: 예.
1: 같이 다섯 식구를 원룸에서 사는데 한 6년을 살았는데 그게 너무 비좁고 좁은 환경이지만 그곳이 병원이 아니고 그나마도 건강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6년을 지나고 보니까 지금의 대세이겨 보면 그 또한 그 고난도 유익이고 은혜였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야,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 어려움들을 네. 이길 수 있었을까요?
1: 아니요, 전혀요.
0: 그래요?
1: 전혀, 네. 근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예배당으로 달려갔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또 힘을 주시는 분이 계셨구나라는 거를 생각합니다.
0: 아멘.

0: 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네. 주님은 멋진 분일까요? 그렇죠?
1: 아, 멋져요. 멋지고 너무 멋진 분이세요.
0: 네. 그럼 네.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힘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께도 예수님을 혹시나 모르고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은사 받은 게 이제 제가 이제 음식을 좀 할 줄 알아서 해서 또 나누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저의 삶을 나타내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고자 함에 있어서 늘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늘 희망과 끈을 그 놓지 않기 많이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0: 네.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다 든든하고 조금 전에 연결됐던 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1: 아, 축복입니다.
0: 맞아요? 정말 맞아요?
1: 겪어본 바로는 축복이 맞습니다.
0: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 고난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네. 분께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얘기 주실 수 있을까요?
1: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그만큼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또 버티라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힘든 가운데서 나만이 겪는 고난이 아니니 잘 힘들어도 이겨내시고 버티시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실망하지 마시고요. 붙드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시는 믿음이 굉장히 삶 가운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아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겁난 인생이 될 길이 옵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중보기도 할 테니 많이 기도문도 올려주시고요.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아멘, 아멘. 야, 저희가 할 얘기들을 다 권사님께서 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할 멘트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멋지게 아, 네. 살아내고 계신 그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더 많은 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1: 네, 아멘.
0: 네, 자 저희가 김치 3종 세트 선물 좀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문자 갈 겁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그 또한 나눔하겠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1: 네.
0: 참 신기하죠. 고난을 겪는 분들의 겪었던 분들의 공통된 증언은 고난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맞을까요? 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내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찬양하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죠.

네, 김석균 목사님의 18집 앨범 중에 나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다 할 거야 나다는 멤버죠. 전태식 목사님의 음성을 함께했습니다. 2시 53분 지나고 있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참 신기하죠. 이 찬양에서도 그런 고백하지만 내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도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내가 넘어졌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그 주님만 선포했을 때 고난이 축복이란 고백을 하게 되네요. 한 집사님과 권사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스토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연결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번에 또 기회를 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이야기는 지금 우물전 9330번으로 들어오셔서 2시의 기쁨에 남겨주시면 이 짧은 이야기와 함께 또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으로 다가갈 겁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끝곡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금도 그 고난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나눠주셨던 두 분의 얘기처럼 그 시간을 주님을 놓지 않고 가신다면 그 길 끝에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더 놀라운 길들도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나누셨던 그분들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자, 2시의 기쁨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점점 시원한 바람을 찾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바람이 좋죠. 너무 바람이 세면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센 바람, 즉 광풍을 만날 때

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야단치시죠. 예수님은 광풍이 올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주무셨을 거예요. 이 계기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광풍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계기입니다. 또 믿음 성장의 계기죠. 우리 앞에 일어날 광풍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길 원하실 겁니다. 자,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찬영으로 출발합니다.

유은성의 목소리로 나는 믿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런 찬양이 고백이에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라고 이렇게. 그렇죠. 주님보다 더 강력한 건 없죠. 주님의 힘, 그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잖아요. 전능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에서 광풍 만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또 믿음 성장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어떻게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혹시 방학했다가 교회 개학하신 분 계신가요? 그 좋은 소식 한번 알고 싶네요. 어제 처음 내가 나갔다, 아니면 뭐 한두 달 전에 나갔다 하시는 분들 한번 알려주십시오.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내가 드디어 교회 나갔습니다, 방학 끝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양의 제목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0: 소리엘 지명현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끼라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다가 특히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우리가 이제 방학생이라고 하는데 방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세요라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이 문자를 주지 않고 이 방송을 듣고 전화 연결되는 것들을 듣고 영접 기도도 같이 하고 하다가 그래 나도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스스로 교회에 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그 가족을 만나봅니다.
1: 네.
0: 네, 김춘하님,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1: 아, 예, 아, 제가 운전 안 하고.
0: 아, 남편분이 운전?
1: 네네네.
0: 어. 지금 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1: 치과요.
0: 치과?
1: 네.
0: 왜, 뭐 누가 안 좋으셔서?
1: 네, 남편이요.
0: 남편분이?
1: 이빨이, 예, 뭐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0: 아, 그렇구나. 네. 지난번에 우리 김춘하님 잠깐 통화했었잖아요.
1: 네네.
0: 그때 우리 남편 김주동님이 작년에 저하고 방송에서 네. 통화가 됐었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 다닐 때였죠. 아닌가?
1: 둘 다 안 다녔어요.
0: 둘 다 안 다녔, 네. 네. 둘 다 아니 안 다녔는데 남편하고 제가 통화하고 남편 가고 나서 제가 남편하고 그 다시.
1: 통화하고 난 다음에. 예. 통화하기 전에. 예. 방송을 듣고서.
0: 예.
1: 한 2주 나간, 두 번 나갔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냥 문자를 그렇게 보냈었는데.
0: 맞다. 그러니까 김주동님 남편께서

0: 이제 극동 방송 새끼라를 듣다가 네. 스스로 이제 가게 된 거죠?
1: 네네.
0: 가고 나서 2주 뒤에 나 교회 이제 극동 방송 새끼라 통해서 가고 있다.
1: 네.
0: 이 문자 보고 제가 뒤늦게 이제 통화를 한 거잖아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서울 반석교회 다니고 계시고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시죠?
1: 네.
0: 네. 그래서 우리 김주동님이 교회 잘 다니고 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통화하면서 그때 방송 처음 한번 나갔어요. 네. 그쵸?
1: 아, 네네.
0: 근데.
1: 들었어요.
0: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김주동님 만나간 줄 알았는데. 네. 우리 김춘아 아내분도 같이 나갔다고.
1: 예, 같이 나간. 원래 이제 저야 이제 어릴 때부터 했지만. 네네. 제가 전도를 했죠.
0: 남편을요?
1: 아, 예. 결혼하면서 전도를 해서 같이 다니다가.
0: 예.
1: 이렇게. 그게 꾸준히 믿음이 좋으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신음 방학이 생기는지
0: 예.
1: 그래서 거의 그때 당시 통화하기를 한 5년 넘은 줄 알았더니 10년이 넘었더라고요.
0: 아, 두 분 다 잘 다니시다가 네. 안 다닌 지 10년이 더 됐어요.
1: 네.
0: 그래서 그때 김주동님은 근데 이제 저 궁금한 게 먼저 이 극동방송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1: 아, 저희는 차를 타고 다닐 때 저보다도 근무할 때 항상 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다니더라고요.
0: 누가요? 남편이?
1: 예. 그래서 같이 듣게 되고.
0: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어떻게 듣게 되신 건데요?
1: 아,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계기를 여쭤보는 좋아하고. 계기 뭐 누가 알려줬다든지 뭐.
1: 아니요, 그냥 스스로 글쎄요. 뭐, 교회는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갈급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0: 스스로 찾아서 뭐, 듣게 되신 거예요?
1: 네.
0: 그렇구나.
1: 각자 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 같이 하면은 항상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듣게 됐고 저는 그래서 한 번씩 들었죠.
0: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 극동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방송 중에 통화가 된 것도 아닌데 김주동님이 알아서 교회를 가셨잖아요.
1: 네.
0: 그게 참 신기했는데 그 알아서 가실 때 김춘하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1: 그럼요. 제가 교회 가자 했죠.
0: 아, 그랬구나.
1: 네. 지금 가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마음은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선택 행동하기가 어렵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계기가 돼서 가야 되겠다 했더니 어쨌든 간에 많은 이제 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의 변화도 있고 몸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가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구하든 간에 우리가 그냥 기어주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우리가 몸으로 가서 행동을 내가 보여줘야만이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가게 됐죠.
0: 그렇구나. 그때 같이 가서도 뭐예요?
1: 가서도 등록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배 한번 드리고 나더니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지 하면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0: 아, 이야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김주동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교회 가고 나서 통화할 때는 아내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1: 아,
0: 아내도 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1: 그래요?
0: 지금 운전 중이시죠?
1: 네. 말 안 했어요.
0: 말 안 했죠. 말 안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내도 다니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고 이런 기쁜 소식이 또 있었구나 하고 오늘 이제 전화를 드린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두 분이서 감사합니다. 방학을 끝냈군요.
1: 네. 아, 감사해요. 그냥 어찌됐든 간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저에게 생겼구나 하니까 날마다 감사하죠.
0: 그 서울 반석교회가 그때 남편 말을 하면 광명이 있는데 이름은 서울반석교회였던 것 같은데 맞죠?
1: 네네.
0: 계시는 곳이 광명이잖아요.
1: 담임 목사님이 김명석 목사님이시고요.
0: 김명석 목사님.
1: 아니 김용석.
0: 김용석 목사님.
1: 용석.
0: 용석 목사님. 이 교회는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온누리에 다니다가 온누리에 다니다가 좀 가까운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시로 가서 새벽도 가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광명에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0: 그럼요. 교회가 요즘은 어디 가나 많이 있죠.
1: 그냥 가게 됐어요. 반석. 오래오래 반석 위에 발을 쓰는 것도 좋다. 반석교를 택하게 됐었죠.
0: 그렇군요.
1: 그리고 나서 좀 다니다가 다시 좀 다

0: 다니다가 정확한 것 같아요.
1: 아, 좀 다니다가?
0: 아, 예, 예.
1: 그러면 10년도 넘었던 그 방학 네, 전에 네, 다녔던 네, 교회가 네. 서울 반석교회였어요?
0: 예, 좀에 한 1년쯤에 잡니다 그랬나?
1: 그러다가, 그러다가 예, 다시 예. 돌아왔군요.
0: 예, 네.
1: 이번에는 이제 절대 방학하시면 안 돼요.
0: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1: 이번에는 절대 방학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참 선물을 네. 꽤 드렸던 것 같은데,
0: 그럼요. 아, 감사히 받았어요. 예예. 예.
1: 선물도 많이 드리고
0: 안 드려도 돼요.
1: 꽃바구니 꽃바구니까지 네. 다 드렸습니다.
0: 맞아요.
1: 이제 드릴 게 없네요. 뭐 다 드려가지고.
0: 아, 네. 그럼요. 저희는 잘 다니고 있다고 예. 드리고 싶 저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 예. 계기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아. 바벨탑이 예. 생각나서 바벨탑을 쓰면서
1: 그때 예, 예. 퀴즈.
0: 네네.
1: 아, 저도 그래서. 저도 이제 김주동님하고는 통화가 됐는데 우리 아내분 김춘하님하고도 한번 통화해보고 싶어서.
0: 예. 그렇군요.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1: 예. 아, 저도 참 이 기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예. 지금 이제 운전 중이시니까 남편분은.
0: 네.
1: 예, 남편분은 운전 중이시니까 운전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고
0: 예,
1: 일단 우리 또 김춘하님도 하나님께 네네. 돌아온 감사의 제목이 있으니까 저랑 네네. 감사기도 드리시죠.
0: 네,
1: 저 따라서
0: 그래요.
1: 예.
0: 네네.
1: 지금 스피커폰은 아니죠? 남편은 지금 못 듣고 있나요? 옆에?
0: 예.
1: 자, 그럼 우리끼리 하시죠. 우리끼리.
0: 네.
1: 자,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희 부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 부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우리 김춘하 아내님이
0: 네.
1: 목소리가 살짝 허스키하면서도 되게 목소리가 이렇게 안정감 있고 좋아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 감사합니다.
1: 아, 저는 이제 뭐 목소리를 많이 듣는 직업이다 보니까
0: 아, 네.
1: 김춘하님 목소리가 참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너무 좋네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남편과 감사합니다. 함께 행복하게 네네. 천국 소망 누리시면서 사시길 네. 바라겠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우리 김춘하님이 아니면 네. 우리 가정이 가장 좋아하는 네.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0: 지금까지 지금까지
1: 지내온 것 주의 크신
0: 은혜라
1: 그렇죠. 이 찬송가
0: 네.
1: 어떤
0: 네.
1: 이유로 좋아하세요? 이 찬송가를요?
0: 아 그냥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 그래서 잘할 때도 많이 있어서
1: 네.
0: 돌아보니까 진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걸 그냥 느껴요.
1: 그렇구나. 그래요.
0: 네.
1: 그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부, 이 가정 항상 감사 고백하면서 더더욱 네. 행복하게 방학 없이 예.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제 방학을 끝내게 해주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0: 아,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0: 네.
1: 옆에
0: 네.
1: 열심히 운전하는 우리 김주동 남편분께도 안부 좀 잘 전해주시고요. 네.
0: 네네. 잠깐만.
1: 예.
0: 저기요.
1: 예.
0: 저기 제가 끝없이 무릎 꿇는 그 찬송도 들을 수 있을까요?
1: 끝없이 무릎 꿇는 알 것 갈 것 같으면서도.
0: 네. 네.
1: 제목이 뭐예요?
0: 그게 뜻없이 무릎 꿇는 그거 아닐까? 그거 같은데 제가 어째서 한 번씩 불렀는데 저는 왜 그 찬송 들으면은 아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부르는 건 지금까지지만 저 혼자 네. 뜻없이 무릎 꿇는
1: 잠깐만요.
0: 아 그 찬양이 있는데
1: 뜻없이 그 찬양 무릎 꿇는

0: 있네요.
1: 네, 예.
0: 있어요.
1: 있죠. 예. 듣고 싶어. 근데 그 찬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0: 예, 예.
1: 제가 꼭 듣고 싶어요.
0: 이게 이 곡이 진짜 많이 부르지는 않고 있네요.
1: 네, 네.
0: 많이 부르지는 않고 있는데, 왜 이 찬양 좋아하세요?
1: 아, 그 가사를 보면은.
0: 네.
1: 굉장히 뜻이 깊어요.
0: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뜻이 깊은지.
1: 아, 지금 안 돼. 네? 그 가사 그대로예요.
0: 뜻없이 무릎 꿇는
1: 네.
0: 그 복종 아니요?
1: 아니요. 예, 예, 예.
0: 그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1: 네네네.
0: 우리의 믿음 치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1: 지이다.
0: 외치며 네. 사나니. 이런 가사의 고백이에요.
1: 네, 예, 예, 예. 네.
0: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이 곡 좋아하는?
1: 아, 글쎄요. 어쩌다 예배를 드리는데
0: 네.
1: 그 찬양이, 그 찬송이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0: 예.
1: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가장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 네. 은혜 가운데 죄인으로서 네. 엎드리고 막 그런 게 막 복합적으로 나와가지고
0: 그냥
1: 찬양 들은 목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오늘 뜻없이 무릎 꿇는 이 곡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1: 아, 네네.
0: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한웅지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곡은 방송에서 많이 신청되는 곡은 아닌데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김주동, 김춘하 부부가 이 찬양을 신청하셔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 이렇게 방송을 듣고 내가 스스로 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분들도 참 있네요.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안 되더라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자극받고 하나님의 사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영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전화 연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찔린다,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시고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깨라 깨라 새 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둘 둘 하나 둘. 자, 깨라 깨라 새 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수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 피아오십의 힘찬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아까는 이제 방송을 듣고 스스로 이제 좀 찔려가지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하는 분도 있고요. 전화 연결되고 나서 내가 가야지 영접기도 결단하기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분들도 더 많이 있죠. 짧은 방학도 있고 긴 방학도 있는데 짧은 방학에서 딱 방학을 끝낸 분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민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네. 새끼랑 김인스피디입니다. 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0: 자, 네네. 우리가 김성민님이 4월 말에, 그러니까 네. 한 달 좀 전에 저하고 네. 통화가 됐잖아요, 방송 중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 당시에 몇 년 방학, 교회 몇 년 방학 중이었죠?
1: 한 달 방학.
0: 한 달. 네. 한 달 정도 방학을 했고.
1: 그 전에 네. 교회를 좀 찾다가 이제 그런 모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네. 계속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좀 방황을 했던 거죠.
0: 모임이라는 건 어떤 모임이요? 교회 모임?
1: 공동체죠, 공동체.
0: 교회 모임이 갔다가 네. 어떤 교회 네. 모임이 좀 힘들어서 다시 네. 나왔다가 한 달 네. 정도 방황을 하다가. 네네. 그때 용기 내서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그쵸?
1: 그쵸. 그쵸.
0: 근데 이제 저희가 통화를 하고 나서 잘 교회를 또 이렇게 선택해서 가셨다면서요?
1: 그렇죠.
0: 어느 교회 가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한번.
1: 아 저기 송파 성민교회라고.
0: 성민교회.
1: 성민, 네, 제 이름.
0: 이름. 성민. 김성민 씨가 성민교회를 갔네요. 네.
1: 송파 이름이 송파 성민교회.
0: 송파 성민교회. 예. 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집 근처에.
1: 네, 찾아가지고.
0: 네. 찾아가지고.
1: 네.
0: 오. 어떻게 지금 그러면은 예배 한 네다섯 번 이상 드렸겠네요? 그 뒤로?
1: 계속 나갔죠. 네, 계속 나갔어요.
0: 어때요? 예배 지금 새롭게 드리는 기분이?
1: 예전에도 계속 교회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예. 뭐 오랫동안 그렇게 뭐 방학을 한 게 아니라서.
0: 네네.
1: 이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또 예. 예배도 잘 드리고. 네. 예. 끝나고 점 익사하고 또 우리 제 지금 나이에 맞는 그 그룹에서 또 네. 모임도 갖고 있고
0: 모임도 네, 갖고 있고
1: 네네.
0: 그때 전에는 좀 어떤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0: 쉽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 모임은 좀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0: 아,
1: 근데
0: 이거 다행이네.
1: 이게 참고로 제가 사실 아직 미혼이에요.
0: 예, 예.
1: 네, 나이는 40대인데 예. 미혼이고 거기 있는 그룹 있는 멤버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1: 40대고 예. 네, 50대도 있고 근데 다 기혼이고 저만 예. 혼자 미혼입니다.
0: 아,
1: 네.
0: 그렇구나.
1: 네.
0: 살짝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기회를 한번 좀 잘 살려보십시오. 예?
1: 네. 네.
0: 네. 좋은 기회를 잘 살리고
1: 네.
0: 그래도 좋은 또 모임이고 이렇게 네.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닌다니까 공동체에서 너무나 네. 다행이네요.
1: 네, 근데
0: 사실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좀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그 공동체 모임이 맞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랑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
1: 네, 맞는 그렇게 완전하게 잘 맞지는 않지만
0: 그렇죠. 뭐 이게 상황상 그렇지만
1: 그냥 최선을 네. 다해서 모여서 이렇게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거죠. 네.
0: 잘하셨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도 이제 방황하지 말고 방학도 하지 마시고요.
1: 네, 네, 네.
0: 좋은 모임 또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 네. 말씀도 잘 들어오나요?
1: 그렇죠. 들어오죠.
0: 어,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1: 네, 목사님이 이제 다임 목사님 젊으신 분이라서
0: 네, 네.
1: 예, 좀 많이 그렇게 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네. 나이 우리 나이 세대 그 다양하게 다 네. 이해하듯이 공감하듯이 하는 말씀을 잘 하시는 편이라서
0: 예.
1: 어렵게 느껴진 건 없더라고요.
0: 예. 너무 잘 됐습니다. 자, 선물도 잘 받으셨고요?
1: 네, 네. 네, 컵 드셨는데 벌써 다 먹었습니다.
0: 벌써 다 먹었어요?
1: 네,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네.
0: 아,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죠.
1: 아유, 그거는
0: 방학 끝냈으니까 축 계약 꽃바구니
1: 아유,
0: 선물.
1: 한 달 동안만 그냥 방학
0: 그래도
1: 한 건데.
0: 그래도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됐고 한 네. 달이든 뭐 1년이든 다시 돌아가게 된 거니까 또 좋은 교회도 만났으니까 축 계약 써져 있는 꽃바구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그때 우리 네. 결단 기도했잖아요.
1: 그렇죠.
0: 저랑 이제 감사 기도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아, 그렇죠.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붙잡아 주시고.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나의 구주로
0: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성민님, 그 뒤로도 새끼라 잘 듣고 계시나요?
1: 아, 계속 듣고 있죠.
0: 계속 네. 듣고 있어요. 극동방송 네, 듣고 계시죠.
1: 방송 계속 틀고 있습니다. 아, 예.
0: 그때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셨다고 했죠?
1: 아, 그, 오래됐습니다. 제가 네. 이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죠.
0: 아우, 그래도 오래.
1: 그때 처음에 제가 밤에 예. 라디오를 방에 라디오가 있는데
0: 예.
1: 라디오 듣다가 그때도 찬양이 나온 방송을 듣게 돼가지고
0: 네네.
1: 계속 듣는데 그때가 이제 비전 클립
0: 네, 아, 클립 비전
1: 밤에 네, 그때부터
0: 오, 오래 되셨구나
1: 유튜브에도 있구나 했다가 듣다가 이제 예. 낮에도 이제 또 그 방송이 나오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예, 방송하고 들으면서 창도 많이 듣게 되고 말씀도 들으면서 이제 많이 은혜도 받고
0: 네.
1: 이제 마음에 그런 평안이 느껴지다 보니까 아 예. 그 방송이 좋구나 그래서 계속 틀게 된 거죠.
0: 자, 우리 김성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1: 아,
0: 인생 찬양. 예.
1: 저한테 되게 와닿는 게 있는데 그 이 찬양만 나오면 되게 계속 듣게 되는데
0: 네.
1: 내 주를 가까이 함은 그 찬양.
0: 내 주를 가까이 찬송가.
1: 네네네.
0: 어떤 이유로 이 찬양을 특별하게 좋아하세요?
1: 아,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 좀 길지만 얘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0: 조금 그래도 간략하게 네, 줄여서. 네. 예.
1: 아, 옛날에.
0: 네.
1: 제가 외국에서 좀 살다 왔는데.
0: 네.
1: 외국에서 이게 그 타이탄이

0: 한 영화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1: 네.
0: 그 거기 그 이제 아 피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끝 장면에 그게 바다의 그
1: 그렇죠 산상에서 바이올린으로 네 줄을 네, 가까이 나오잖아요.
0: 하는 그 양 그 찬양 들면서
1: 네.
0: 이거 찬양 이 음악 좋은데 하면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향순가구나
1: 네.
0: 그러면서 계속 빠지게 되면서
1: 네.
0: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걸
1: 네.
0: 영화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나오는 네. 그런, 네, 찬양을 통해서
1: 그러니까요. 네. 그 영화를 통해서 네 줄 가까이 찬송가를
0: 네네네.
1: 좋아하게
0: 네네.
1: 된 분이 많고
0: 그렇죠.
1: 알게 된 분도 많고
0: 네.
1: 아, 참 그 바이올린 선율이 너무 좋았잖아요.
0: 그게 또 저만의 해석이 있어요. 그 뜻이
1: 네.
0: 그 주향이 아 내가 주님이 이제 가까이 함을 느끼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서
1: 예.
0: 평안은 그 느끼고 싶다라는
1: 예.
0: 그런 걸로 이게 저한테 마치 약간 쇠뇌하는 것처럼
1: 네.
0: 그렇게 느끼면서 듣고 있어요. 찬양이 나올 때마다 라디오에
1: 그렇군요.
0: 그걸 들으면 찬양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평안해지죠. 내
0: 네,
1: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김성민님의 평생에 진짜 고백됐으면 좋겠네요.
0: 네, 아멘입니다.
1: 네 줄 가까이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김성민님 만나봤고요. 저 조연출 김인수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해몬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 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종종 화가 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억압된 분노, 쉽게 말하면 분을 참으면 이게 신체화되어서,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분을 안에 바라지, 밖으로 바라지 않고 안에 두면 이게 몸에 이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암도 만들고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분이나 화를 참아서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 화병이라고 그랬죠. 불화, 분노, 욱하는 감정, 질병, 아픔. 여러분, 화병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진단 및 통계 편람에도 한국의 문화 특이 증후군, 한국 문화 특이 증후군, 이게 화병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mental illness, 정신적인 병, 그렇게 표현합니다. pent up frustration, 소위 말하면 좌절감, 절망감. 여러분, 화가 뭐예요, 화? 화를 낸다 그럴 때, 화를 불화자로 씁니다. 마치 불 일어나듯이. 외적인 감정 폭발을 말합니다. 본능적인, 내 본능적인 생각대로 그냥 표출해버립니다.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시적으로, 감정 나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기대에 어긋나기에,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남들에게 공격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 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분은, 반대가 아니고 또 다른 개념의 분은, 억울함과 내 쌓인 감정이 내 안에서 응축될 때, 쌓일 때, 지속적으로 그것이 쌓여갈 때, 상당히 이성적으로 내가 좀 참아야지 하면서도 안에 쌓여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답답함이 생길 때, 내 안에 쌓여있는 그 상태, 그걸 분이라고 표현한다. 외부로 터지기 전 상태에 내 안에 꽉 차있는, 대개는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뭉쳐있어서 이를테면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안의 상태를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는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의 외적인 표현이고, 분은 이건 부당하다고 느낌이 쌓이는 감정, 생각. 다시 말하면 화는 밖으로 표출된 거고 분은 내 안에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20세기 러시아의 신비주의 운동가의 탁월한 스승인 구르지예프가 임종을 눈앞에 둔 자기의 할아버지로부터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너를 모욕하거나 너를 오해해서 그와 다투게 되면 그날 그 일을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그를 만나거라. 그 다음날 내 생각에, 그 다음날 만나는 그 사람, 그날 밤을 지나면서 내 생각에 그가 옳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날 그를 만나서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과를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 구르지예프는 평생 할아버지의 임종 약속을 지켰고 결국 그것을, 화를 자아승찰의 방편으로까지 승화시키는 인생의 보석 같은 지혜를 얻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불교에도 삼독심, 세 가지 독한 마음이 있대. 세 가지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탐, 탐할 탐자, 탐욕, 라가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끝없는 욕망, 물질적인 부, 명예, 권력, 타인의 애정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집착. 남이 같이 사귀고 있는 애인을 내가 보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그 탐, 물질,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진짜가 눈목자 옆에 참진짜에서 이걸 갖다가 부럽들 진짜, 부럽들, 눈을 부럽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짜증,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적대감, 분냄, 화냄, 성냄, 이것이 모두 이 진에 속하는 거다.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주로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이런 성내는 경우가 많죠? 예, 남편.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아내에게. 오히려 더 깍듯하게 더 대하고 더 사랑해야 할 남편이고 아내인데 어쩌면 더 쉽게 그렇게 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독이 치라고 합니다. 이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야. 다른 말로 한자로 보면 없을무자의 발걸명자. 발금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없다. 어리석음, 존재와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무지. 결국은 왜 그렇게 탐욕을 내고 왜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게 살아가는가. 아,
무언가를 그렇게 성내며 살아.

하는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유명한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 세네카가 예수님 태어나던 해에 함께 태어났습니다. 물론 다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69세로 살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33년. 그런데 그는 화의 근본 원인을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화가 난대. 화에 대하여라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 책의 첫 머리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화는 다른 감정들에 비해 특별히 더 비천하고 광포한 것으로 오로지 격렬한 공격성만 가득할 뿐이다. 화는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덤벼들며 안가품하는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처절하고 철저한 복수를 감행한다. 화는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며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화가 얼마나 큰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현대사회는 분노사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 사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요. 이렇게 만나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화날 준비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틀리면 그냥 금방 화를 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잘 대해야 할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내 부모이고 내 자녀인데 자녀들이 제일 쉽게 부모한테 화내고요.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마치 부모들이 자기의 화난 것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그냥 쏟아내고 함부로 대하는. 처음 그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잉태하였을 때, 그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그렇게 금지옥엽처럼 귀하게 여기다가도 사춘기가 되면 그 아이를 내 마치 감정 해소하는 통로인 줄 알고 쓰레기통인 줄 알고 거기다가 다 막 쏟아내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집. 수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 있거나 언제라도 화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스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부지기수의 범죄, 거의 대부분이 분노 때문에 생긴 겁니다. 초대형 사건, 사고, 끔찍한 참상의 배후에는 그 예외 없이 분냄과 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분과 화만 잘 조절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한 80, 90%는 거의 없어질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될 거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다 화내는 원인들입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사나우면데 제가 경상도식으로 싸나우면 그렇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성경 본문 뭐라고 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잘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가장 사람들이 화나게 하고 분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가운데 어떤 말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요? 언제 화나요? 남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 화나요. 나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보니까 딴 여자가 있다. 화나는 거죠. 나만 늘 잘 따르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마누라한테 딴 남자가 있다. 그건 남편 눈 뒤집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표정관리에 들어가신 분들 이거 다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속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속았다. 부모에게 속았다. 형제들에게서 이웃에게 속았다. 거짓말. 결정적으로 화를 분내게 만드는 겁니다.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만 이야기하면 해결이

빠른데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돼. 그게 점점 더 화를 키우고 분을 더 키워가는 거죠. 그 다음 구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잘 들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이게 분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내는 것이 감정 자체인데 그거는 감정 분을 내는 감정 자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분을 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 매일 뭐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맨날 이런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는 분이래요. 하나님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이게 분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노하는 게. 근데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분노해서는 안 될 일에 분을 내면 안 되고 분노해야 될 일에는 분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어디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려려만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고 분을 내셔서 예수님도 분을 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배경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초청으로 나사로의 집에 마리안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마리아도 울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예수님은 그 우는 것을 보셨어요. 마리아의 우는 것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여기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는 이 말씀 헬라의 원어에 엠브리마 오마이 엠브리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다.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매우 분이 아주 가득하셨어요. 누구를 보고요? 우는 마리아 보고 우는 유대인들 보고 그렇죠? 아니에요. 이 구절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유대인들, 조문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죄 때문에 죽게 된 죽음이 왜 왔어요?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픔을 보면서 죄와 그 죽음이 얼마나 내 사랑하는 마리아, 내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인해서 분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면서 그들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죄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죽게 만든 사단의 괴략 그것을 갖다가 보고 화를 내신 거죠. 분노의 감정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을 낼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을 보고 분을 내고 누구에게 분을 내고 누구에게 분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욕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을 때 하나님께 욕이 될 때 그것은 화낼 일이죠. 누가 막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남들이 막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막 훔쳐도 그래 잘한다 내 아들아 넌 어떻게 그런 걸 많이 훔쳐왔니 그 제대로 된 거예요?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따귀를 맞았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따귀 맞고 자신이 채찍 맞고 자신이 억울한 일 당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여러분 언제 화를 내십니까? 사람들은 주로 이럴 때 화를 냅니다. 우리 자신이 공격받을 때, 내가 공격받을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정말 너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을 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다른 데로 가거나 하나님께서 욕 받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욕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께 대한 일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계산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우리는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 불의를 보고 불의를 보고도 화가 안 난다. 내가 불의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의분을 내가 가질 때 내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화나거나 분을 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가장 첫 번째,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분통이 터지지? 그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자녀를 키우면서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내가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러서서 5분만 더 참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일단 눈앞에 보이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순간적으로 뱉어버리니까 그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거나 피곤하면 화가 나고 분통 터집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건데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게 질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 뭐 저는 수많은 질병들을 적어오긴 했는데 그 질병들과 내 육체의 건강에도 내 정신에도 내 마음에도 내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제대로 표출하지 못할 때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인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감정 자체만 표현해야지 감정을 갖고 남을 상하게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뭐 심리학에서 아이 메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메시지. 나는 당신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많이 좀 궁금하고 불안해요. 당신 손가락 없어? 왜 전화 안 해? 이거 하고 난 당신이 전화하지 않으면 내가 참 불안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전화도 못하나 인간아? 그렇습니다. 내 감정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감정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받아줘야지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상했어요. 아, 마음이 상한구나. 자, 왜 상해? 뭔 상한 일이 있어? 아니, 내가 상하다. 이게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잘 그렇거든. 당신이 상할 일이 뭐 있어? 당신이. 내가 맨날 뭐 돈도 잘 갖다 주고 내가 뭐 남편으로 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죠? 많이. 아니, 여러분 집 이야기하는데 왜 또 내 이야기로만 들어요? 다 우리가 그냥 감정만 그대로 표출하고 표출한 감정은 그대로 받아줘요. 성경이 그렇게 잘 감정을 표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은 좋고 나쁘고 아니고 감정의 표현은 단지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 야고보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성내는 것도 천천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질을 내면, 성을 내면, 화를 내면 그게 문제예요. 근데 내 감정만 그대로 표현하는 건 문제예요. 잠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성내기를 더디어 분노를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조금 남기지 않도록 묵상하고 난 뒤 뭐 단 몇 초라도 다만 몇 분이라도 생각하고 난 뒤 하는 겁니다. 억울하기로 따지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에도 있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보니까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 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11번째 아이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태어나보니까 형들이,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복 형들 10명은 요셉을 매우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주변 가면서 꿈만 꾸어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일 마음을 두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나중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바르 집에, 보디바르 집에 가서도 또 주인집 마님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노예로 있다가 어디까지? 죄수로까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양식을 처음에 가져가고 몇 번 뭐 긴 이야기 다 할 수 없고요. 워낙 요셉이 그 형들을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신문하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야,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그래, 옛날 우리 그때 그 우리 동생이 물 없는 웅덩이 속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안 살려줬더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벌을 받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들어요? 총리 요셉이 다 듣는 겁니다. 총리 요셉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죠. 일부러 통역을 써서 지금 주고받는데 다 알아듣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도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동생이 나를 그냥 우리를 그냥 안 둘 거야. 다 죽일 거야. 자,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형들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동생이 우리 죽일 거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야 차마 우리를 못 죽였지만 우리가 옛날에 다 알아요. 지네들도 옛날에 지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어. 그래 생각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알고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신앙인의 태도가 뭐예요? 우리가 꼭 막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의 억울함에 대한 화를 내가 풀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님,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의 아들들도 제가 다 기르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생각되죠. 제가 총리가 아닙니까? 나 그렇게 원수 갚는 사람 아니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로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우리 가족들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정말 분을 내야 할 곳에 분을 내고 화를 내서는 아니 될 곳은 내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힘들어요. 눈앞에 있는 일이 현실이 내게 주는 것이 너무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 내가 손해보아도 내가 수욕을 당하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아도 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때 그것 때문에 의분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분은 일으키되 나의 억울함 때문에는 분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6화 백정마을에 나타난 의사 19세기 말 조선 그곳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살 수 없었던 사람들 바로 천민 중의 천민 백정이 있었다. 양반의 그림자를 밟았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부정하다는 이유로 우물조차 같이 쓰지 못했던 불가촉의 인생. 결국 그들은 가장자리에 몰려 백정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다. 그런 곳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고종을 치료한 시의가 백정 마을에 나타난 것이다.
2: 이쪽 골목입니다. 저 윗집이고요.
3: 정말 열악하군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를 쫓아오는 겁니까?
2: 저희가 신기하니까요. 여기는 백정들만 사는 곳이거든요.
3: 백정요?
2: 사마리아인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조선 속 사마리아인입니다. 노비보다 더 천대받아요. 호적조차 없어서 백성 취급도 못 받습니다.
3: 아, 그런 곳이군요. 저희가 와서 놀랬겠어요.
2: 그럼요. 아, 자, 여기입니다. 박선춘 씨! 박선춘 씨!
4: 어디 있어? 아이고, 저 사람이 서양 시의? 시의라는 사람이야?
5: 그런 것 같아.
4: 근데 시의가 뭐야?
5: 고종 황제 병을 고쳐서 그 황제가

0: 직접 내린 호칭이라던데.
1: 아, 진짜?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를 왜 왔어?
0: 그러게 말이야. 진짜 박 씨를 살리겠다고 온 건가?
1: 근데 저 사람이 신기하게 생겼다. 오메 꼭 서양 귀신같이 생겼어.
0: 그치 어? 저렇게 있다가 확 잡아먹는 거 아닌가 몰로?
1: 그래요, 잘 지켜봐. 여차하면 부지깽이라도 들고 가야지.
2: 마을 전체가 술렁인다. 두려움과 기대, 경악과 소망이 뒤섞인 시선이 박성춘의 낡은 초가로 모여들고 있었다.
3: 아, 이렇게 끝인가 보구나. 그래, 더 살아서 뭐하나. 짐승보다 못한 인생,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복이지. 사람 대접도 못 받을 바엔 미련 없이 가는 게 나아. 어차피 이것도 끝나지도 않을 테니까.
4: 박성춘 씨?
3: 누구시오?
4: 저 봉출이 다니는 학당의 무어 선교사입니다.
3: 봉출이?
2: 봉출이는 무어 선교사가 세운 학당에 다니고 있었다. 박성춘이 사경을 헤매자 교부에서 밤낮을 울며 기도한 아이, 바로 박성춘의 아들이다.
4: 소식 듣고 재종원에서 에비슨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요.
5: 우선 열부터 잴게요. 심장 소리도 약하고.
3: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5: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두려워요? 내가 뭘 더 이렇게 있어서 두렵겠습니까? 사는 게 두렵지,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에비슨의 손길을 통해 박성춘은 처음으로 사람의 따스함을 느끼게 된다.
3: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백종놈 하나 살리겠다고 이렇게 더럽고 추한 집까지 와서 허들갑이라니. 이 사람들 대체 뭐야?
5: 염증이 너무 심해요. 깨끗한 청과 물이 더 필요합니다.
4: 네, 선생님.
1: 아니, 아직도 저 집에 있는겨?
0: 반나절이 지났는데 들어가서 톡 나오질 않아. 설마 박씨 이 죽은 거 아니여?
1: 아유, 그 고전까지 고쳤다는 사람이라잖아.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
0: 아, 근데 이거 진짜 그 병 나오면 이 기적이야, 기적.
1: 그래요.
3: 저기, 이제 그만 그냥 돌아가세요. 애초에 나 같은 팔자에 기적 따위는 없어. 아니, 그런데 몸이 좀 가벼워진 듯한데. 아니, 대체 뭐란 거지?
5: 이제 약효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6: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3: 뭐야, 나 다시 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안 돼. 난 이대로 끝나야 해.
4: 봉출이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봉출이가 매일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견디셔야 해요.
3: 봉출이? 그럼 장가는 보내야 하는데. 맞아. 아니야. 조금 더 살아야 해. 맞아. 나더 살고 싶어.

0: 다행히 희망이 보입니다.
1: 이놈아, 나보고 어딜 가자고?
0: 교회요.
1: 뭐 교회?
2: 살려준 건 고마운 게 맞아.
1: 아니 내가 거기를 왜 가?
0: 아 제가 하나님이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살려주시면 아버지도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고. 선교사님이 살려주신 거 맞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면 맛있는 빵도 줘요.
1: 이놈아!
2: 내 팔자에 무슨 교회는? 그래도 살려준 눈에는 갚아야 하는데.
1: 에이 나 같은 놈이 어디 감히 교회를 가.
0: 아버지 거기는 백정인 저도 학생으로 받아줬잖아요. 누구나 와도 된다고 했어요. 아 제발 같이 가요 아버지. 제 소원이에요.
2: 그래 백정 팔자로 죽을 목숨 애써서 목숨 붙여준 사람들인데 은혜는 갚아야지.
0: 얼른요 얼른 가요 아버지.
1: 아이 그만 잡아당겨 이놈아.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
3: 그렇게 박성춘은 마지못해 한 발짝을 내딛었다. 그 첫 걸음이 조선 신분지에 금을 내는 시작이 될 줄 그는 아직 몰랐다.
2: 이야, 무섭다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닌지 몰라 이거. 다들 뚫어지게 나만 쳐다보고 있네. 그래 백종 따위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어. 아이 내가 왜 이 짓을.
4: 저기 봐봐 저거 백종놈 아니야? 어떻게 여기로
5: 정말,
4: 왔지?
5: 세상에 정말 세상이 미쳤네. 백종이 감히 예배당에 발을 들여?
6: 오 박성춘씨 드디어 오셨군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살려주신 새로운 어린 양입니다.
5: 저 목사님 잠시 얘기 좀 해요. 이건 도리가 아니죠. 어떻게 양반과 천민이 같은 예배당에 앉아요? 목사님도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해요. 이건 조선의 질서가 아닙니다.
4: 맞습니다. 이건 정말 낯뜨거운 일이에요.
2: 역시 그럼 그렇지. 아휴 저 벌로 씹은 분들 역시 괜히 왔어. 지금이라도 나가버려야겠다.
6: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3: 사람들의 놀란 표정과 함께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흐른다. 무어선 교사는 고민 끝에 천천히 입을 연다.
6: 저는 조선의 질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죠. 조선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구별 않고 사랑하시듯 백정이든 양반이든 모두 사랑하실 거라는 걸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그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0: 제 생각도 같아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사람이죠.
4: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저희가 이곳을 나가겠습니다. 어찌 빛이 어둠과 함께 있겠습니까?
6: 아, 주여.
3: 무거운 분위기 속에 몇몇의 양반들은 예배당을 떠난다. 성춘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다.
0: 박씨, 괜찮아. 어서 들어와. 아, 다음에 예배당 올 때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오는 건 어때? 내가 옷감을 좀 보내줄게.
6: 아, 그게 좋겠네요. 저도 옷감 사는데 보태겠습니다.
0: 얼른 가까이 들어와. 이제 우리 교회 사람이니 멀찍이 있지 말고. 참, 빵 받았어? 여기 빵 좀 주세요.
2: 사람? 내가... 교회 사람? 지금 나를 사람이라고 부른 거야? 사람이라고?
3: 생전 처음으로 박성춘은 사람 대접을 받았다. 그들이 건네준 빵을 그는 차마 먹지 못했다. 가까이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는 멀찍이 서 있던 그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2: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마지못한 걸음이었지만 분명 그 걸음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었다. 오랜 시간에 거쳐 단단하게 세워진 신분의 장벽을 깨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조용히 역사하고 계셨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6화 백정마을에 나타난 의사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망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0: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 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충만한 기쁨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헛된 것을 채우지 못해 허기집니다. 그 헛된 것은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서 채워도 채워도 배가 고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주께는 영원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에 대한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고 우리엔 연수도 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에는 기한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 길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그리움도 행복이어라 탁계석 작사의 한지영 곡으로 오늘은 소프라노 고미현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시자는 그리움이 못 보는 아쉬움과 아픔이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과도 연관을 짓는다면 시편 16편 11절인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생명의 길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만큼 해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움을 못내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픔으로만 표현을 했다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길에도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에는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게 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고난에서도 성도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고 슬픔 속에도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에서 발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은 너에게로 박노해 시의 윤학준 곡으로 베이스 유영광이었고요. 앞에 곡은 거문도 뱃노래 백경환의 채보와 편작으로 테너 김진원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11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움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이 마음에서 충만한 기쁨도 있고 영원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결국 내 사랑의 방향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죄의 길을 등지고 걷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한국 가곡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달빛이 흐르는 밤 김연하 시의 오동일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이하경이었고요. 앞에 두 곡은 봄 김주곤 작사의 이종록 곡으로 소프라노 강혜정과 귀향 이경배 시의 최현석 곡으로 테너 이태원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11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슬픔은 있을 순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로 우리의 기도로 또 예배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에서 많은 선물들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담쟁이 도종환 씨의 박지훈 곡으로 테너 김은국이 노래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국 가곡과 함께 한 시간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섭리, 하나님의 감춰진 손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섭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어떤 특정한 어떤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 개인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숨겨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아이가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신하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왕의 어떤 건강을 해칠까봐 이 신하들이 간청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시고.

근데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아픈데도 저렇게 실망하고 저렇게 울면서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왕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실망할까. 그래 얘기를 못하고. 그런데 다윗 왕이 분위기를 보니까 수근거리는 걸 보니까 이상한 거죠. 물어봅니다. 아들이 죽었냐 하니까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 왕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단장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지시를 하기를 음식을 차려오라. 그래서 그 준비한 음식을 다 먹죠. 그때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하고 오시다가 아이가 죽었을 때 일어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어찌 된 거냐? 무슨 원인이 뭐냐? 그렇게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내가 생각했지만 지금 그가 죽었으니 왜 내가 울며 금식하겠는가?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죽어서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신하들은 다윗 왕이 아들이 아플 때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면 이제 아들이 죽었으면 죄를 뒤집어쓸고 막 슬프게 애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정반대로 이제 신하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배한 거죠. 아들의 죽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쉽지 않죠. 입시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지 않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때 결과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있어야 돼.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하심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결과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섭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지 않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감춰진 그 손길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섭리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이 바루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왕들, 뭐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열방의 많은 나라의 왕들, 뭐 작은 나라 왕들 뿐만 아니라 큰 제국의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렇게 바로에게 보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자꾸 주저해.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내보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큰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려면 포로, 노예, 종들, 이 노동력, 어려운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이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노예, 종이 돼서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애굽을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나라를 떠받치는 역할을 누가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한 거죠. 근데 그

수십만이 되는 노동력, 그 노동자들이 애굽을 떠나겠다고 할 때 분명히 바로가 흔쾌히 허락하지 아니하고 큰 화가 닥칠 것을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았던 거예요. 이 바로는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죠. 모세는 이런 바로를 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 아주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해요. 이런 모세에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또 하나는 뭐냐면 내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모세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저 애굽의 왕인 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론을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모세에게는 지도자로서 약점이 있었어요. 말이 어눌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조리 있게 담대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내 형 아론에게 대언자로 삼아서 함께 가서 내 명령을 전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두려워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보내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세를 위한다면 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아니면 겸손케 온유하게 이렇게 바꿔줘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그 말을 듣도록 내가 그 마음을 겸손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그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아주 막 급박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자고 이렇게 모세에게 이런 말씀 하실까?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이 완악한 왕이었던 이 애굽의 이 바로를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아주 그냥 완악한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 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큰 나라의 왕 가운데 하나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위가 높거나 나라가 크거나 권세가 있거나 힘 있는 사람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굉장히 완악해. 하나님이 그런 바로를 내가 어떻게 다루고 내가 그를 어떻게 쓰는가 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우리 주변에도 이게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마음이. 사람들마다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상대할 사람이 그렇게 또 완악한 사람이 있죠. 가족 가운데도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를 하려고 막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더 완악해져요. 더 완악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내가 다음 진도를 나가는데 걔 중에는 생각처럼 그렇게 마음이 안 바뀌어요. 우리 대학생 가운데 자매가 아빠를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어 더 완악해지는데 너무 실망된다고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애굽 땅에서 표징과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무대로 이 애굽을 삼으려고 내가 작정하고 이 애굽 땅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막 표적들 행하는 무대로 내가 바로의 그 강박한 마음을 사용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것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 무대를 어디로 삼았느냐? 그 당시 세상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이 모든 이 기사와 기적과 표징을 행하는 무대로 내가 삼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이적과 기사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 거를 뭐 보여달라고 하거나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뭐 증명해 보이거나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왜 그래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완악하다고 하는 이 한문은 이 완고하고 악하다는 뜻이죠. 이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사람 특징이 있죠. 남들의 말 듣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이 귀를 막는. 이 마태복음 12장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간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징이 없고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눈으로 자신이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자꾸 증거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달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꾸 시험하는 거. 왜 그래요?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뭐 기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고 무슨 하나님 사인을 달라고 하고 그거 굉장히 좋은 신앙처럼 보이는데 안 그래요. 바로의 완고함이 애굽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징을 일으키는 무대가 되게 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쓰시는데 바로의 어떤 마음을 써요? 아주 완고한 마음을. 그 완고한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4절 보니까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지. 바로의 마음과 의도를 다 아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대셔서 심판을 내리셔서 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을 치셔서 그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최선교 아나운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매맞기 전에 돌아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간증인 거죠.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돌아오라. 본인이 하나님의 그 손댐, 하나님의 책망의 손길을 통해서 그 완고한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이죠. 인간의 완악함을 깨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완고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 어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만왕의 왕 되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만왕의 왕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애굽은 바로를 신으로 이렇게 섬기죠. 또 자신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고 바로를 신처럼 섬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애굽 백성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참된 신이심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죽은 자가 누군가, 오늘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주관자가 누군가, 오늘날 이 애굽이 누구고 어떤 나라고 또 바로가 누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것처럼 오늘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왕들, 지도자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티븐 버글레스가 성공 증후군이라는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 뭐냐?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오만하고 방자하여 안하무인 그 모든 자세와 태도 하나님께서 반대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성공한 사람, 높은 지위를 지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첫 번째 요인이다. 오늘 성경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진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완악의 벽이 있어. 사람들마다 다 온유하고 착한 것이 아니죠. 사람마다 완악함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근데 성공하여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기 경험과 확신이 강해지면서 마음의 완악해짐이 강해져요. 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마음에 좋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이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에만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누가 복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강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어요. 완악한 마음에 바로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내놓고 인정받고 그런 것이 나에게 하나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마음이 막 완악해지고 막 교만해지고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강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교만, 우리는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완악함은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점차 밧줄처럼 동아줄처럼 두꺼워져요. 이 완악함이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거미줄 같아. 근데 밧줄이 되고 동아줄이 되고. 완악한 마음, 우리 마음의 완악은 처음에는 우리 마음의 나그네처럼 왔다가 그 다음은 손님처럼, 그 다음은 주인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완악함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완악함.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와 멀리 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까이 하는 자가 멀리 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온유한 자를 가까이 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나요? 완악한 사람은 가까이 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완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 온유한 자. 속담에 똥 묻은 자식은 안아줄 수 있지만 뻣뻣한 자식은 안아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심으로써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주인,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만방에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나라와 역사와 왕들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주관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서 내 마음이 겸손하고

0: 온유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복되게 쓰셔야 됩니다. 바로의 완고한 마음으로 쓰임받는 깨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산성도 여러분, 완고한 마음의 바로가 아니라 모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목원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22-0503번 목원대학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하는 딸, 여군 부사관으로서 장기 복무로 된 거 축하해. 공군 여자 비행기 정비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 대견하고, 그 자부심으로 이제 장기 복무가 확정이 돼서 여군으로서의 당당하게 힘찬 발걸음을 또 다시 한번 걷는 계기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마워 딸.
1: 딸의 기쁜 소식 앞에서 엄마가 제일 먼저 한 건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이런 엄마 곁에서 자란 딸이라면 어떤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참 도전이 되는 편지네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8일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목표를 이룬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의 응원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뤄낸 날이 있어요. 오래 기다려왔던 것, 열심히 달려온 것, 드디어 됐다 싶은 그 순간에 그때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눈물이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는요, 딸의 성취 앞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셨어요. 이 자리까지 오는 길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낼 때 돌아보면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고 사람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타이밍도 있었고 분명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된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나 봅니다. 우리가 알아채든 알아채지 못하든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면 분명 아버지의 세심한 간섭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그리고 발자취, 방명록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오늘도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마음껏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행저질라에 무료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요, 보다 깨끗한 음질로 들을 수 있을 뿐더러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아직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이 핸드폰에 깔려있지 않은 분들은 어서 설치하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행저질라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죠. 저녁기도문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6월 8일 월요일자 저녁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쁜 이미지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저녁기도문 적혀 있으니까요. 받으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행저질라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이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도 동일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신청하신 분들 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기도문 세 글자 보내주세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0: 맨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 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한 주가 시작됐고 월요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많은 분들이 월요일마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월요병을 앓고 있습니다. 월요병 앓다가 드디어 퇴근했어요. 너무 기쁩니다. 하는 사연들이 매주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아직까지 그런 사연이 도착하지 않아서 기쁘다고 할까요? 뭔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라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힘든 하루를 보내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행저절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만나시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저녁 기도문도 꼭 챙겨가셔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받으신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한 이미지가 뜰 거예요. 그 이미지에 오늘의 저녁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쭉 읽기만 하시면 기도 한 편 바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으니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967번님 오셨어요. 오늘도 기도문 챙겨갑니다. 보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5238번님 저녁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참 후덥지근합니다. 비 소식이 있다가 또 비가 내렸다가 다시 그쳤다가 참 대기가 불안정한 요즘인데요. 당장 비가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꼭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이런 날씨일수록 물도 많이 드시고요. 5238번님 감사합니다. 1549번님 출장 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차표를 잘못 봐서 엄청 고생하고 겨우 내려가는 차에 앉았어요.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주님께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이럴 때 있어요. 참 당연하게 기차를 탔는데 혹은 버스에 탔는데 어? 이거 맞나? 야, 그때 아찔해지죠. 야, 진짜 1549번님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도 다행히 제대로 된 기차에 다시 타셨다고 하니까 저도 막 안도가 됩니다. 1549번님 정말 애쓰셨어요. 어서 귀가하셔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7638번님 청주에서 대전으로 가면서 딸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행저절로 함께하니까 밀리는 길도 힘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7638번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0277번님 기도문 챙겨갈게요. 은혜의 행저절라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7502번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저녁 퇴근길 방송 들으면서 행복 한가득 싣고 갑니다. 기도문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7502번님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2096번님은요. 오늘도 행저질라 저녁 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녁 기도문도 기대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매주 월요일은 나의 힘, 나의 찬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이야기인데요. 그 찬송가를 지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해당 찬송가를 지었는지 그들의 일기를 흘깃 보는 마음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한 곡 나누고 오늘의 나의 힘, 나의 찬송 함께 하시죠.

행저질라 나의 힘 나의 찬송. 문득 사방을 둘러봐도 내 마음 하나 기댈 곳 없고

하나님마저 내 작은 신음소리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아 외롭고 쓸쓸하진 않으셨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원망 섞인 눈물이 고일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평생을 완벽한 암흑 속에서 살았던 한 여인입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도리어 영혼의 눈을 떠 9,000편이 넘는 찬송시로 전 세계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심연에서 그녀가 만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녀의 애절한 고백이 담긴 영혼의 일기장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제 기억이 시작된 이래로 제 세상은 언제나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6개월이 됐을 때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저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철이 될 무렵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창 너머로 들으며 저는 홀로 방 안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등 뒤로 날카롭게 꽂히던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기억합니다. 불쌍한 눈먼 아이야, 저 불쌍한 것을 어쩌면 좋다. 평생을 저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 불쌍한 눈먼 아이, 그것이 세상이 저에게 붙여준 이름표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저에게는 빛을 주시지 않나요? 원망과 서러움으로 백엔잇을 적시던 밤이 셀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 쓸쓸한 어둠 속에 갇혀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잊혀질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어둠 속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눈이 돼 성경을 읽어주셨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살이 되던 해 뉴욕의 한 교회 집회에서 제 영혼의 완고한 빗장이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자 과츠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이 울려 퍼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가사가 제 귀를 때리는 순간 제 영혼을 가리고 있던 영적인 맹인의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육신의 눈은 감겼으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사랑의 빛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쌍한 눈먼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그 은혜를 품고 찬송을 쓰기 시작한 지 수년이 흐른 1868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마음이 무겁고 애통한 날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죄를 뉘우치며 울부짖던 죄수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실 때 이 비참하고 죄 많은 저를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옵소서. 그들의 절규는 곧 제 자신입니다.

자신의 고백이 됐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 세상에서 소외당했던 저의 과거, 그리고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허덕이는 인간의 비참함이 그 부르짖음에 오버랩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서둘러 펜을 들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제 영혼의 떨림이 종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을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 주님, 세상이 저를 불쌍한 눈먼 아이라 부르며 외면하고 지나칠 때에도 주님만은 저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물든 이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부르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제 육신의 눈은 비록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하지만 이 찬송을 받아 적는 제 영혼은 이미 천국 보좌 앞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닿으면 가장 존귀한 노래가 됨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고 외롭게 울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받아 나는 불쌍하고 실패한 인생이라며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암흑 속에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만난 주님은 단 한 사람의 신음소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인내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저녁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십시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도리어 가장 찬란한 천국의 노래를 불렀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 오늘 저녁 외롭고 지친 여러분의 심령 위에 내가 너를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행자질라 나의 힘 나의 찬송 이 찬양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 함께 들으시죠.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이 시간, 또 하루를 무사히 지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쉼의 시간에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 저녁이 와도 일의 자리에서 마음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쉼의 시간조차 게으름처럼 느꼈던 저를 고백합니다. 쉬는 것 또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해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로 저를 귀하게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 놓고 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무거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저녁만큼은 모든 걱정에서 놓여 쉬게 하시며 내일은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5687번님 오셨어요. 샬롬,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행저진례를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퇴근합니다. 최PD님, 더운데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기도문도 부탁드립니다. 샬롬 보내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정말 애쓰셨어요. 5687번님, 기도문도 잘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4768번님은요, 오늘도 퇴근길 행저진례 방송으로 기도문으로 위로받으니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텐데도 오히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또 저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위로를 건네주고 계시네요. 야, 정말 이게 우리 전파의 힘이자 극동방송 우리 청취자분들의 넉넉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이에요. 6457번님은 타지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손주, 주님이 항상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손주 힘내자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우리 6457번님 손주는 6457번님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기도문도 받으셨으니까요. 기도문 우리 손주에게 꼭 공유해 주셔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도 이거 보면서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613번님, 내일이 70회 생일이에요. 7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저녁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이야, 정말 애쓰셨네요. 2613번님, 지난 70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또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정말 생일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234번님 기도문 늘 감사합니다. 하루에 피로를 풀어주는 행저진라 극동방송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저희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또 복음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185번님 평안함을 주는 기도문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혼자 듣기 아깝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우리 0185번님 그런 마음도 받으셨으니까 기도문 챙겨가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셔도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0185번님 그 평안함 가운데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고요. 또 많은 사연들 남겨주고 계시네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기도문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어떨 땐지 비록 내가 월요병에 시달리면서 막 힘들어했던 하루라도 이 하루 마무리만큼은 소망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또 기쁨으로 주 안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멀리 가실 것도 없어요. 대전극동방송 행저진라 청취자분들께만 전해드리고 있죠. 이 저녁 기도문 받아가셔서 이 저녁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보였든 안 보였든 우리가 느꼈든 못 느꼈든 말이죠. 모두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일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 시인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발간하면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받고 앞에다가 사인까지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는 분들도 생각하고 또 6월의 첫 주 아닙니까? 호국 보훈의 달, 내간에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으로 복음이 충만한 나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 메시지 예수님의 영광을 보라 하고 좀 다 일맥상통하는 게 없는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드디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예스 예수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 아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내용이 담겨 있죠. 오늘 학습하고 세례받고 입교한 모든 분들 이 마음 동일할 줄 압니다. 사노라면 사는 재미 없을 때도 많으리라. 살아보니 믿을 이는 예스 예수뿐이더라. 재밌잖아요. 예수 예스. 이게 이제 워드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예스 예수가 예수 예스. 반짝이는 희망의 별 바라보라. 바라보니 타락인간 탕자귀가 누가 보면 15장에 아버지 말 안 듣고 그 재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에 살았던 탕자 귀가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 기다리고 있죠. 타락인간 탕자 귀가 기다리듯 기다리네. 예수 예수 영생의 샘 넘치도록 서산하니 그 다음에 뭡니까? 예스 예스 긍정하며 하늘 영광 바라보리. 와우, 여기에 예수 예수와 예스 예스. 제가 예수 예수 하면 여러분 예스 예스로 해보세요. 재밌잖아요. 예수 예수, 예 예스 예스. 어, 통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고난 세월 무재미의 나날에도 반짝이는 별빛처럼 순간 은혜 깨달으리.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내용이 담겨 세상을 살아가서 70년, 80년, 90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쓰는 시인 목사님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품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은 원래는 무게라는 말이에요. 카봇. 다음에 신약으로는 독사라는 말인데 명예, 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면 외국에서 정말 귀한 손님 왔다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무슨 카펫을 갑니까? 안 밟아봤어요. 레드 카펫을 갑니다. 당신을 극진히 모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 우리의 믿음의 베이직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그 눈물이 났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서로의 존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아내로서 존중받고 남편으로, 또 부모는 효도받는 것이 자녀들에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존중. 2부 예배 마치고 나서도 요 사이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학습하고 세례받는데 꽃을 갖다 주고, 담임 목사는 목양실에 가지도 못하고 계속 스탠바이 서 있어야 돼요. 왜? 사진 찍히기 위해서. 이번에도 제가 지켜줄 테니까 사진 많이 찍으시려면 평생 한 번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점점 불렀지만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중세의 성자 클레버의 버나드가 지은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처음에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맙니다. 여러분, 학습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입교하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충만한가는 오늘 문답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영성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28절 29절에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는데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뽑힌 제자들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 한 세대 전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저 도곡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주말마다. 또 대청 옆에 있는 좋은 동산이라고 가보셨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이렇다니까. 제가 거기에 가서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아파트 생활을 하는 우리가 주여! 이렇게 기도 간절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옆에 사람이 집에서 싸우나? 이렇게 되시고. 그리고 뭐 층간소음이 어떻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산상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인 유산이었는데, 그 유산이 요즘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똑똑해서 똑똑한 사람 많은데 기도의 무릎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29절 함께합니다.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찬하더라. 뭐 할 때에?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브레이크트루, 정면 돌파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다음에 이단과 소송을 벌이거나 할 때 기도 일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뭐가 나더라? 광채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빛내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이러더라고. 목사님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 뭐가 떨어져? 주가가 떨어졌대. 코스피가 8천 몇백.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장로님은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또 누군가 또 너무 관심 가지 말고 빚내가지고 투자는 인생이 됐는데 주식 투자인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주가 오를 땐 해 좋아. 주가 떨어질 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주식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영성을 지켜서 우리의 용모가 변화되고 우리가 광채하는 은혜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훈련이 제조 훈련 사회군 평지도 성량 불어가네 모든 훈련의 출발이며 기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는 광대무변합니다. 무변, 가장자리 없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요. 광대무변. 그래서 영적 세계는 레드 오션이 아니고 무슨 오션입니까? 블루 오션이에요. 물질 세계는 누가 먼저 보고 가져가 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허탕쳐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세계는 영적 세계. 광대무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새로운 함께 6월 한 달 동안 그 초국을 사랑하는 기도 6월 20일에 기도 골방 책임이 끝나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정말 기도 영성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제가 두 가지 예수님의 영광 말씀드립니다. 첫째, 30절부터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은 비교 불가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예수님 변화되었을 때 나타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율법의 대표성을 가진 누굽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진 누굽니까? 엘리야,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죠. 근데 두 사람은 나중에 계속 있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사멸한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 모세도 엘리야도 존재하잖아요.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신실한 그 믿음의 가족 조문을 갔다 왔는데 6.25 참전 용사였어요. 그 아버님이. 그리고 월남전에도 갔다 온 그 맹장, 용장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영정에 6.25 남침 한국 전쟁에 참여한 우리 영웅들 제복을 입고 앞에 훈장들이 쭉 놓여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초국에 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 누가 교회를 위해 선실하며 충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천사답게 교회와 가정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바래지 않는 영광, 희석되지 않는 영광. 여기에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 다음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니. 여기에서 예언은 성취되고 율법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타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보면 하나 사건이 나타나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직진 아니고 우회하면 불평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요새 교회는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야? 신천지는 아주 나쁜 놈들이 들어와서 괴롭히지만 원불교인은 뭐냐?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들이 바로 원불교인이라 그러더라고. 일리 있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한 공동체 내에도 원불교인들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했죠. 자,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직진하지 않았는데 불만이 생겨니 벌써 길로 말미암아 길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핸들 잡고 있다가 시험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험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길로 말미암아 길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하여 뭐하되?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광야에 데리고 나왔지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최선의 길로 베스트 웨이로 인도해서 이름 될 텐데 이게 뭐냐? 삿대질하고 모세 핍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이 내린 만나. 그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어떻게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작은 것이든 작은 것, 큰 것, 큰 것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안 되겠구나. 역사의 교훈을 남게 되고 6절 여호와께서 뭘 보냈습니까?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은 마음이 죽고 몸이 죽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겁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이 범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수하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살려주세요. 철밥 한 마리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역시 지도자답습니다. 모세가 좀 될 대로 되라. 한번 된통 당해봐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간절하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9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풀뱀을 만들어 장대에게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 함께 합니다.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빈틈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풀뱀을 그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이 장대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예외 없이 살리라. 아멘. 이 사건은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 사건을 재해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게 14절 15절 같이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아멘. 광야에서 놋뱀의 형상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렸는데 그것을 보는 자마다 육체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들도 세월이 지나면 죽어서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참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하여 구속상을 이루어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 긍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평가는 그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보너스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걸 얼마나 마음에 신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가. 주의 뜻에 아멘하는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실함, 충성됨이 뭡니까? 주님이 세우신 자리를 잘 지키는 한결같이. 우리 시대의 병폐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복음, 올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어떤 사람이든지 특정한 정파의 사상이든지 이런 가짜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사절 같이 합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 이야기를 따르. 아니 허탄 이야기를 따르다가 진리로 돌이켜야 될 텐데 우리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뭘 따라요? 허탄한 이야기, 가짜, 페이크 뉴스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중앙일간지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요사이는 광고를 많이 합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으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자녀들 올해가 요새 뺑뺑이 우리 고교 그 추첨제로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시험을 쳐서 들어간 세대입니다, 여러분. 52년 됐어요. 올해가. 내가 난 자식이지만은 세뇌가 됐어요. 세속교육에. 그래 내가 낳았지만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교육을 갖다 맡겼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눈, 부정적으로 계속 심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비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지지하자, 이것이 마치 뭐 품격 있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문화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반성경적인 교육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 이야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세를 역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 신천지하고 법적 소송을 내서 이겨서 그때 믿지 않는 기독교를 모르는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서 신천지가 데모할 때마다 100만 원씩을 우리 교회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돈 벌어가지고 우리 학교 애들에게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 그날부터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매주마다 대마로 왔다가 그때 예 이부때 우리 그 간증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이야기 그때 왔더라고. 그때 이름은 이성령 성노인데 예 두 번째 35절 36절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확증하신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 누구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 아니로 너희는 나의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함께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분 것을 모시는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우리 마음을 끄는 단어가 오직 예수. Only Jesus. Only one way. Only Jesus. Solus Christus. 오직 예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학습하고 새로워하기 깊게 하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체질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영원히 깃발을 드려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조금 전에 부른 찬송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후리에 보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생명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용서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아멘. 그걸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카펠라로 해봅시다. 예수 어린 양 생명.

예수님 난 기적의 이름, 아멘. 광야에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길을 여시는 우리 교회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오늘 세례받고 있고 믿음의 가족들도 기적의 삶의 주인공으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모세 이름으로도, 엘리야 이름으로도, 어떤 누구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상상을 초월한 응답을 주시는 응답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0: 그의 것인 위엄 곧 그의 것인 영광을 친히 본 자라. 17절 18절 함께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8절은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듣는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그가 체험한 것을 다시 상기해서 이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주실 때 그것을 거절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과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무이하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에 함몰되는 가운데 말에서는 굴러 몸은 떨어졌지만 눈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나중에 회복되었지만요. 복음의 영광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영광 위엄에 무릎을 꿇었죠.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 고난 중에 피어난 꽃 같은 교회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11절 함께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일상에 일어나서 작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아멘.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어떤 분들 뭐 사업 잘해가지고 돈 벌어서 잘 좋은 됐으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 영광들 방편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선은 나의 무릎을 꿇고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 남은 생에 크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화면 같이 합니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의 문화 현상 속에서 결코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만 높이며 살게 하소서. 아멘.
1: 새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로남교회 042-479-700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4: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조차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로해 주십시오.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로해 주십시오.

0: 지요. 지금 내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이 되고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울이 되기도 하는데요. 유덕한 여인의 모습에서는 믿음과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근면한 사람의 삶에서는 성실과 책임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순종, 아비가일의 지혜, 마리아의 겸손,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야곱의 인내, 요셉의 충성, 바울의 헌신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데요. 반대로 사울의 질투와 잔인함, 나발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질 수 있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우리에게 선과 악의 모델이 되는데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아주 멋진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스티브 그린의 곡으로 God causes all the things to grow를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계절의 변화와 같이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모든 것을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이 곡은 싱어송라이터이자 가수인 스티브 커리시 체프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오늘은 스티브 그린과 그의 부인 메리진 그린이 함께 부른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성실함은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온유로 살아가는 사람의 향기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게 되는데요. 오늘 나는 누구를 닮아 살아가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마라나타 싱어즈의 곡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램 오브 갓. 그리고 이어서 아주 멋진 기타와 잘 어우러진 목소리였죠. 브렌튼 레이의 곡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것,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곡이었습니다. Too good to not believ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찬송가 두 곡이 이어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브랜드 뮤직의 곡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그리고 이어서 캔디 피어슨의 곡으로 예수가 거느르시니 He Leadeth Me를 보내드립니다.

아주 흥겨운 찬송가였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He Leadeth Me를 들으셨고요. 그 전 곡은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브랜드 뮤직의 곡으로 My Jesus I Love The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향기를 품고 오늘도 믿음의 본이 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에반슨 패밀리의 곡으로 Don't You Fear. 이 곡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에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바로 이 강하신 여호와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으로 요리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되죠. 좋은 기름이 주유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능력 있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이 있는 곳 오늘도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건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해서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고 계실 줄 믿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있었는데요. 5766번님께서 동역이라는 찬양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설 전도사가 찬양합니다. 동역.

순간순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며 간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가 도우시리 손영진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안성진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국악기가 어우러진 청아한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양 세 곡 나눌 때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나목의 복에 근한 강림하사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으로 인생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나눈 모든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고요.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또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성원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살다 보면 내 안에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나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꾹 참고 이해해보려 하지만 피로가 쌓이다 보면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날이 서고 무너지곤 하죠. 우리의 인내와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한계가 없는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지친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사랑은 바닥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결코 바닥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욱 감사한 건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든 상관없이 오늘 눈을 뜨면 완전히 새 것 같은 자비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품어주십니다.

김기석과 이재홍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와 김정선의 예수 나를 위하여, 마지막 곡은 김지선과 김다혜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세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넓은 바다처럼 다 이해해 줄 듯이 말하기도 하지만 배가 고프거나 잠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오늘 나 건들지 마라 하고 보이지 않는 경고장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날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주님은 그런 우리의 얄팍한 인내심을 다 아시고

치면서도 단 한 번도 너 그것밖에 안 되니 하고 다그치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인내심이 바닥나 텅 비어버린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또 화를 티내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줘서 애썼다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보기에 어리숙한 모습이 많아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금세 바닥나고 좁은 마음으로 속상했던 일이 있으셨다면 한없이 넓고 넉넉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 평안을 누리는 이 밤 보내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오늘 어떻게 하루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상을 보내셨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신청곡도 남겨주시면 사연도 나누고 신청곡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테너 림팍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이 펜로드의 예수로 나의 구조 삼고 영어 찬양과 박수영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전해드리고 묵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0: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도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까지 지경이 넓어진 대전 극동방송에 2026년 한 해를 이끌어줄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발길이 닿지 않은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전파 사역이 끊기지 않도록 함께해 주세요.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도원이라고 남겨주시면 안내 링크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박동준 목사님의 마음 묵상 보내드릴게요. 마음 묵상.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처절한 멸망을 노래하는 슬픔의 책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다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멸되지 아니함이라는 표현 속에는 깊은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실수, 어제의 연약함, 어제의 상처는 오늘 아침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놓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Charity Gale의 I Speak Jesus라는 곡을 보내드렸는데요. 이 곡은 두려움과 염려, 우울함처럼 영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담은 찬양곡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고 싶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 가운데 능력과 치유가 또 생명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으신 곡은 줄리어드 트리오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메들리 연주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1: 걱정 앞에서 감사를 잊은 너에게 나의 사랑아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란다. 아직도 너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걱정과 염려가 남아있구나. 그러나 나의 사랑아, 너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염려하는 마음을 조금씩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보렴. 먼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많은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렴. 혼자 기도할 때에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 감사를 많이 표현해 보렴. 나는 언제나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단다. 너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때 나는 참 기쁘단다. 기억하렴. 감사는 너와 나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준단다. 너를 든든히 안아주고 싶은 하늘 아버지.

안수년에 나의 소망 되시네. 그리고 전주원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두 곡 함께 띄워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아이노스 합창단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역경을 긍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다. 위기를 해결하며 자신의 능력을 알고 존재 가치를 발견하라. 이미 성공한 위인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역할 모델을 찾아라. 최악의 상황에도 가슴에 간직한 희망과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일이든 봉사든 남에게는 항상 최고의 것을 주어라. 이 얘기는요, 시각장애인이지만 한국인 최초로 미국 행정부 차관보까지 올라갔던 고 강용호 박사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잘 배우는 것만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신앙과 더불어 잘 개발해서 사람을 키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또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익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가득 채워진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결핍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곡은 빨간약이 부른 우리는 복이 있다 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오복 같은 것처럼 내 삶의 조건이 제법 괜찮은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o You Dream of Me,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Rose, 데이빗 미스의 We Are the Reason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준모와 최유지가 함께한 쏟아부은 그 사랑, 오벳의 이사야 53장,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까지 들으셨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무속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는 신점을 보고 와서 자신의 미래와 생사 화복을 물어봤다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한번 해봤다 말하는 경우도 있죠. 복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생사 화복을 누가 주관하는지 알고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붙잡을수록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크리스 브라운과 엘레베이션 월십이 함께한 Trust in God, 체리티 게일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그리고 제르미 캠프와 에드리안 캠프가 함께한 Worthy of It All, I Exalt Thee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성도 폴리카프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초대교회에 가장 명망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전도에 힘쓰던 폴리카프는 90세가 다 된 나이에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요. 황제를 위해 향을 피우는 일을 거부했다는 죄목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폴리카프의 인품이 어찌나 훌륭했는지 폴리카프를 잡으러 온 병사들도 그의 기도를 듣고는 결박을 풀고 나귀에 태워 극진히 호송했습니다. 이런 폴리카프를 처형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던 헤롯은 감언이설로 이렇게 말하죠. 지금이라도 황제를 주라 부르며 제사에 참여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카프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0년이 넘게 사는 동안 내 구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헤롯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폴리캅을 묶어놓고 맹수와 불로 위협을 했으나 폴리캅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해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묵상하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한 신앙의 길,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별그대의 첫 곡은 연주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포스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순교자 폴리캅은 참 유명한 분이시고요. 저희가 본받아야 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제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상 그렇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이 더 악해지기도 해서 눈치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세상 풍파가 밀려올지라도, 악한 영이 저를 위협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음이 필요해 희주일의 찬양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율동도 같이 있는데 아시죠? 바디미오가 눈을 떴다네 했을 때 이렇게 두 눈에 손을 가리다가 이렇게 탁 열면서 아, 이 율동을 그 1, 2, 3, 4절을 다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적에 교육받았던 거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율동을 따라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몸이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떤 세상 풍파가 있을지라도 어떤 악한 영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순간마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도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별그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셨죠? 그런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를 동반하지 않는다. 순종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이라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을 선택하곤 하죠. 내가 이만큼 참고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상을 주셔야 한다며 권리를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복된 특권이자 최고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계산과 요구를 멈추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초롬의 순종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순종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부영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명선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4U의 사랑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민호기의 감사위에 감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주리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옹기장이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페르난도 우르탈가의 이 세상 험하고 들려드릴게요.

0: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과 오버플로우의 믿음과 삶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강찬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1: 믿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당신 곁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이 없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좋은지, 또 하나님 말고도 세상의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유흥이나 재미나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저 북녘 땅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수많은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분들과 북방의 동포 여러분들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혹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을 당하거나 방황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이야 참 좋겠지만 이 험한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더 많이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 북녘당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께 주민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순희 선교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에 나오게 된 지순희 선교사님, 하지만 그곳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쫓기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인권 유린의 상황도 직접 목격하면서 깊은 절망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하나

0: 하나님은 교회로 지순희 선교사님을 이끄셨습니다. 자, 오늘 중국에서의 또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언하신 지순희 선교사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죠.
1: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꿀이 흐르는 땅이란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또 깨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나한테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도 없고, 야, 이게 또 우리, 나는 그때 이게 뭐 하나님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해보고, 아, 우리 조상들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그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게 어디야? 무슨 산이라는, 산이 가라는 소린가? 눈이 한 길씩 쌓였는데 어디, 어느 산에 꿀이 있단 말이. 그 다음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중국 가라는 소리구나. 중국이 우리 조선보다 잘 사니까, 북한보다 잘 사니까, 아, 그 중국이 중국을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모이다. 중국 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차를 타고 들어와서 아들이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아들 내 직장, 그 직장장너 집에 가서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을 불렀죠. 아들 시켜서 누구 말을 오라 해라, 누구를 오라 해라 해서 두루두루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도저히, 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집에도 계속 잠복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럼 가자.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 데리고 일찌감치 그 이렇게 그 돈 주고 타는 자동차가 있어요. 서비차라는 거. 그 서비차 타고 연암에 올라가서 연암에다 염소 밀수를 했댔으니까 염소 개, 그때는 염소 개를 이렇게 밀수할 때예요. 그 염소 개를 싸달라고 돈을 늘어놨던 거 아들한테다가 이 집에는 얼마다, 이 집은 얼마다 아들 데리고 댕기며 쭉 인계를 했어요. 인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다가, 야, 정말 그 땅을 떠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두고 그렇게 오자니까 너무, 그래서 그냥 해산시내는 못 들어오고 그 위에 보천군읍이라는 데 있거든요. 보천군읍에서 이틀을 묵었어요. 내가 그 장사 다니던 집에 들어가서 아무 약초 싸러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틀 묵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자, 가자. 일단은 보이부에서 문제가 좀 듬직해질 때까지 내가 중국에 가서 돈을 벌자. 돈 벌어가지고 다시 오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그다음에 그 보천중대에 찾아 들어가서 그 위생지원하는 군인한테다가 돈 주고 그렇게 하고 그 나하고 같이 밀수하던 애도 이 막 발발 떠는 거예요. 자기가 응? 잡히면 어찌겠는가. 나는 그놈아 따라가겠다. 어처니인데 너무 가겠다 해서 가까지 데리고 둘이 강 넘었죠. 야, 그게 12월 12일 날인데 그때도 그 암록강은 이 가운데는 다 안얼었어요. 그렇게 하고 딱 온 구간을 찾으니까 어딘가 바위 밑에, 딱 바위 밑에 바위가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림자가 진 그런 구간이, 그래서 한 50m 정도 그런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거길로 넘었죠. 야, 넘었는데 강에서 넘으니까 이렇게 벼랑인데 벼랑을 올라가는 오솔길이 있어. 그래, 벼랑 꼭대기에 또 올랐으니까 논밭이 조금 있고 논밭을 지나니까 그 중국 아이들이 다니는 대도로가 있어요. 대도로를 지나야만이 산에 붙는 거예요. 그 산을 타고 이제 그 어디 그 브로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논밭을 딱 지나서 대도로를 걷으니까 그다음에 요쪽에 마을에서 개들이 형편없이 짖는 거예요. 개들이 짖는다는 정도에, 근데 개들이 막 지어서 막 떼는데 눈이 새까야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리자 보니까 어떤 집에서 막 사람들 나오더니 둘이 큰한 전지, 그 저 변방대 아이들이 쓰는 전지가 있어요. 이런 거. 그저 그건 한 100m씩 쫙쫙 나가죠. 빛이. 그런 거 가지고 막 산쪽에 비치면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래 막, 근데 막 중국말 하면서 서람에 이 사람들이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변방대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도 추우니까 잠시 그 갠집에 들어가 있다가 개가 너무 짖으니까 나온 거란 말이지. 지금 군인들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우리가 지금 산타기 붙기 시작했는데 거기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젊은 아이는 어느새 달아났는지 산속을 달아 뛰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나밖에 없는 거야. 아야, 그 다음에 이건 우선 밭 가운데로 왔는데 보니까 그 옥수수 대를, 옥수수는 따고 옥수수 대를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세워놓은 거 있어요. 그게 군데군데 여러 개 있더라면. 그래서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가만 앉아 있었죠. 야,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내다보니까 군인들 둘이 개 또 한 마리 있는데 그걸 앞세우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어서는 한 조쯤하면 그 내가 숨은 볕집 속으로, 볕집 그 앞으로 오는데 너무 바빠서, 야, 그 바쁠 때 이게 어금이 저린다는 게 아마 그 말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나가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내가 잡히면 난 무조건 총살이구나. 야, 오늘 저녁에 죽는 날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은 모르니까

0: 나를 좀 살리다 계속 이렇게 빌었어요. 거기다 대고. 근데 그 누누 밤누 소리가 빠다닥 빠다닥 이렇게 소리 나던 게 잠잠해지고 점점 그 발소리가 멀어지죠. 그 다음에 자잘하야 하고서 곧 짬으로 내다봤더니 아니 군인들이 금방역까지 앞에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와 너무 이상한 일이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만 그래도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다시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고야 그 다음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발발케 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범순아 불렀더니 그러나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야, 네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렇게 가냐. 야, 세상에 기차다. 네 어떻게 그 놈을 버리고 가냐. 하니까 나는 그 놈아 뒤따라오는 거 했지. 무슨 그래 그 놈아 어디 있어. 그 놈아는 너무 바빠서 저 어수수 단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근데 그 놈아 그 군대들이 어디로 가. 모르겠다. 어디 대비 가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손 쥐고 그 다음에 해체설이 그 브로커 집을 찾아갔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하여튼 그 중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내가 올 때는 그래 보이부에서 있는 야단 법석을 피우는 동안은 내가 가서 돈이나 좀 벌자 했는데 도저히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일단 55살이니까 나 먹었잖아요. 나 먹은 데다가 거기다가 말을 모르지. 뭐 문을 열고 밖에 혼자 나가기도 무서운데 어디가 돈 벌겠습니까? 못 벌어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한 사나 나달 자기는 집에 둬두더니 그놈아 빨리 그놈아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 자기는 가라는 데로 가라는 거지.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니까 싼돈 가래. 야,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그래 야들이 나를 지겨워하면 야이들이 혹시 공안에겠다 고할 수도 있겠다. 너무 지겨우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나는 야는 가란 데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산동으로 갔어요. 산동 가서 아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중국에 있는 8개월 동안 저는 내 일생에 그렇게 울어본 때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왜 그렇게 그 험한 길을 걷게 하셨는지 지금에야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탈북민 여성들이 그 눈물을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 인권 박해 그 중국 사람들한테 당하고 맞아대고 거기서 도망치다가 잡혀서는 뼈가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거기서 산동에서 돈 한 푼 없이 말도 모르지 길도 모르지 한 게 그래도 두 달 반 만에 거기서 제가 탈출해서 다시 동북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 동북에서 한 5개월을 있었는데 5개월 있는 동안에 이게 어서는 한 몇 개월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가 막 빠개지게 아픈 거예요. 야 정말 머리 너무 아파서 거기 그 한족 사람 보고 말했어요. 이 좀 나로 병원을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서 병원을 데려가 달라. 하니까 병원을 못 간다는 거란 말이. 이렇게 정진기 이런 흉내를 내면서 주사만 놓는 흉내를 내니까 못 간다. 공안이 붙들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게야. 아 그러면서 약국에도 못 가지. 약국에 가서 그 전통편이라는 거 싸다 주는 거 먹고 계속 견디는데 마지막에 너무 지겨워서 그랬어요. 아 우선은 내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이거 좀 밟잖아. 좀 점이나 좀 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를.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막 이렇게 빌면서 점치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말을 모르니까 이 점치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나는 말했는데 조선족 교회를 데려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1: 그렇게 지순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믿음을 더 갖게 되고 한국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찬송 전해드리는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과를 점수화해 무기를 조달하는 체계를 도입하면서 전쟁의 게임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대만의 라이칭도 총통이 중국의 6.4 태난문 사건 37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나토 무기 조달 체계에 자금을 지원하며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오는 9월에 열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타지키스탄에서 대규모 한국문화축제가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세포 등판 종축장에서 가축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해 중앙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돈줄들을 대상으로 애국미 헌납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조건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며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과를 점수로 환산해 무기를 조달하는 새로운 전쟁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미 오브 드론 보너스 제도를 통해 러시아 병력과 장비를 공격한 실적을 점수로 지급하고 있으며 드론 부대는 이 점수로 각종 무기와 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병력 사살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가 부여되면서 전쟁이 마치 게임처럼 운영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병력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 전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군의 보급망과 지휘체계까지 타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육군은 최근 드론과 로봇, 레이더, 인공지능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있다며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인공지능이 오판할 경우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래 전쟁이 AI와 무인 체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인간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의 6.4 태난먼 사건 37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수많은 청년들이 군대와 탱크에 의해 희생됐다며 당시 짓밟힌 것은 단순히 개인의 생명과 청춘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한 세대의 열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정으로 위대한 국가는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고 역사의 상처를 직시해야 한다며 중국이 태난먼 사건의 진상을 인정하고 화해와 대화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1919년 5.4 운동은 기념하면서도 태난먼 사건에 대한 기억은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올해가 대만 총통 직선제 실시 30주년이라며 민주주의가 대만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태난먼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묘지 참배와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희생자 유족단체인 태난먼 어머니회는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회원들의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잊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나토의 무기 조달 체계에 약 2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장비를 요청하면 동맹국들이 자금을 모아 조달하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 PURL 체계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일본은 앞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담당하는 나토 안보지원훈련기구에도 자위대 인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사일상 장비 지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로운 전투 양상과 군사 기술을 습득하고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시에 향후 동아시아 안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제 공조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실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 3월 역대 최대 흑자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로 우리나라는 3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는 33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905억 9천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고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 등 정보 기술 품목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1.4%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24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는데요. 다만 외국인 입국자 증가로 여행 수지 적자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 효과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연유산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최근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해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이번에는 충남 서산과 전남 고흥, 무안, 여수 갯벌이 추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기존 등재지인 서천과 고창, 보성, 순천 갯벌의 완충구역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100대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갯벌은 보성과 순천, 여수 고흥 갯벌, 신안 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 갯벌, 서천 갯벌, 서산 갯벌 등 모두 6개 권역으로 구성돼 서남해안 갯벌 생태계를 폭넓게 포괄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1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한양의 수도 성곽에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대규모 한국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주 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은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수도 두샨베에서 한 타지키스탄 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는 기존 코리아 페스티벌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타지키스탄 정부 인사와 시민, 재외 동포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축제 첫날에는 현지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은 K-POP 경연대회 결선이 열리며 우승자에게는 K-POP 월드페스티벌 글로벌 예선 참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둘째 날에는 한국과 타지키스탄 공연단이 함께하는 합동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또 행사장에서는 한식과 전통놀이, 관광, 뷰티,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오는 20일에는 타지키스탄 제2의 도시인 후잔트에서 처음으로 한국 문화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사관 측은 최근 타지키스탄 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양국 간 문화적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조건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면서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모성영웅, 공산주의 어머니 칭호를 선전하며 자녀 5명 이상 가정에 식량을 특별 배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12명을 둔 여성을 모범 사례로 내세우며 다출산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경제난과 양육 부담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러 자녀를 낳기보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애국심을 강조하기보다 식량과 생필품 등 실질적인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종족장에서 우량 품종의 새끼돼지와 염소, 토끼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내각 수위방역 부문과 노동당 조직기도부, 국가정보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현장에 급파돼 전면적인 봉쇄와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조사단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일꾼들의 직무 태만과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방역과 과도한 밀집 사육, 폐사 사실 은폐와 장부 조작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폐사한 가축들의 평양 중앙 종축정에서 내려보낸 우량 종자로 확인되면서 현지에서는 단순한 방역 사고가 아닌 정치적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추진해온 세포지구 축산기지 사업의 성과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에 따라 현지 간부들과 관리 인력들은 대대적인 문책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 당국이 이른바 돈주들을 대상으로 애국미 헌납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지역별로 경제력이 있는 주민과 개인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식량 헌납 규모를 할당하고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이를 애국운동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강제 부담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식량 가격과 생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헌납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헌납 규모에 따라 당국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지못해 요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식량 확보와 체제 결속을 동시에 노리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비구름의 영향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황해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로 시작되겠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 평양과 안주, 양덕은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4도, 안주 13도, 양덕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 24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삭주와 자성, 강계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삭주 12도, 강계 10도, 자성 9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 23도, 강계 21도, 자성 2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의 하늘은 종일 대체로 맑겠는데요. 신계에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끼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3도, 사리원과 신계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사리원과 신계 2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함경남도는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8도, 장진 5도, 풍산 4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18도, 장진과 풍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도 웅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무산에서만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

0: 최저 기온은 성진 14도, 웅기 11도, 무산 5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7도, 웅기 15도, 무산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다스리심을, 우리와 함께하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기업을 세운 콜레드 힐튼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노력했고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훈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지하며 용기를 얻었다.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랄 때,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행복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우리의 힘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첫 찬송으로 올려드린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부터 4절까지 가사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친구 되시는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리울 때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송에 이어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함께 할게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송까지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힘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 소망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샤론의 꽃 예수 찬송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타임 잡지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램 목사님과 그 아들 프랭클린 그램에 대한 기사가 커버 스토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으로서 이번에 그 양반 동상이 미국 국회의사당 내에 앉혀놨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이 있는데 아들들은 좋거나 나쁘거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들들의 롤모델 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기의 상대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들은 도덕적 기준을 아버지에게 둔답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정직하게 못할 것을 알면 그 아들도 세금을 속이는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그러죠.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역시 자기가 장가들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 된 후에 가장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지낸 추억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막대하다고 그랬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은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지 않는 종교들을 아이들이 갖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작은 눈들이 작은 귀들이 그대로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부모라고 합니다. 그 작은 손에 그대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든 신이든 혹 너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하

0: 하시면서 정말 세상과 짝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세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였습니다. 계속해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의 이야기 어제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정착 1년쯤 됐을까요?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새로운 꿈을 찾아 또 도전하는 오늘의 이야기.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이곳에 제3국을 통해서 제3국에서 두 달 정도 계시다가 네. 대한민국으로 정착한 지 이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계신데
0: 네.
1: 그러면은 그래도 한 몇 개 계절을 대부분 보내셨어요.
0: 네.
1: 지금은 봄 거의 뭐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네. 길목에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 이제 시기들을 경험하시면서 네. 와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
0: 네.
1: 했던 부분이 있으세요?
0: 네, 많죠.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있는 배울 수 있다는 게 이 점이 너무 저한테는 뜻밖이고 어쨌든

0: 하나원에서나 다 그거는 배우고 나왔지만 네. 여기서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그걸 보게 되었거든요.
1: 요양보호사요?
0: 네. 그래가지고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아서 네. 시험을 쳤어요. 시험 쳐서 합격까지 됐어요.
1: 세상에. 네. 어떻게 이거. 바로 합격하셨어요?
0: 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고
1: 네.
0: 네. 그래서 그 합격까지 받고 나니까 자신심이 생긴 거예요. 네. 자신심이 생겼고 그러니까 나도 이 남한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생겼다. 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1: 요양보호사를 합격하기까지 요 직접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0: 네. 네. 필기, 실기 다 있어요.
1: 직접 해보는 실기.
0: 네. 실습했죠. 실습 한 달은 실기고 한 달은 실습이에요.
1: 직접 가서 네. 경험을
0: 네.
1: 해보고.
0: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제가까지 다 실습 나갔었어요.
1: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따신 거죠?
0: 네.
1: 그렇게 요양보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
0: 네네.
1: 언제부터 그럼 일하실 생각이세요?
0: 그게 이제는 자격 시험을 봐가지고 네. 한 달 후에야 자격증이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손에 쥐어야지만이 그 출근을 할 수 있거든요.
1: 아.
0: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여행도 갔다 오고 네, 좀 중국에 있는 집에도 갔다 와서부터 정식으로 출근할 결심이에요.
1: 그래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네. 계신 거군요. 선교차.
0: 네네.
1: 아, 더 많이 다녀오세요. 일본도 네. 있고 또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0: 중국에.
1: 중국도 다녀오시게요.
0: 네.
1: 가족분들이 있으니.
0: 네네네.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1: 네. 자제분들이랑 얘기해 보셨어요?
0: 네. 영상 통화 하거든요.
1: 곧 엄마가 가겠다.
0: 네, 너무 좋아하죠. 애들이 저 언제부터 간다 간다면서 못 가고 지금 몇 달째 미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매일 물어보면 이제는 더 미루지 못하겠구나.
1: 네.
0: 그래서 한번 갔다 와서는 정식으로 출근을 할 거예요.
1: 사실 근데 자제분들이랑 헤어지신 지 지금 1년
0: 네네네. 1년 지났죠.
1: 지나셨어요.
0: 네. 지났어요. 이제.
1: 너무 보고 싶으실
0: 네,
1: 것 같아요.
0: 1년 반 거진 됐어요.
1: 또 오시는데도 기간이 네. 있으셨으니까. 아, 요양보호사로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자제분들이랑 가족들이랑 만날 그 모습도 너무 기대가 되면서 제가 괜히 설레면서
0: 아유, 감사합니다.
1: 선생님이 보호사로서의 1년 차의 모습, 2년 차의 모습도 저희가 한번 모셔서 얘기를
0: 네. 그때 가서 기회가 되면
1: 이게 요양보호사를 여기서 자격증을 따도 네. 북한과는 많이 다른 게
0: 네.
1: 선생님이 또 1차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국가에서 이제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0: 네. 제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1: 네.
0: 네. 거기 그게 진짜 와 진짜 너무 자유다.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제가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그런 데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1: 이제 이곳에 오셔서 요양보호사로서의 또 하나의 삶의 막을 네. 올리셨는데 네. 선생님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까요?
0: 네. 그때 가서 제가 이 요양보호사로 하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으면 다른 것 공부에도 이렇게 도전해볼 생각도 있고요.
1: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0: 무슨 간호조무사 같은 거.
1: 간호조무사.
0: 네, 그런데 다른 데도 좀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좀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여기는 자유가 있고. 그래서 한번 더 배워보려고요.
1: 아. 배움에 대한 열정이
0: 그래서 좀 네. 나이가 더 먹기 전에
1: 와 아니 그렇게 여기서는 배우고 싶다는 그 열정이 있으면
0: 네.
1: 또 시간과 여건이 되면 바로 배울 수 있는
0: 네.
1: 그런 것도
0: 너무 편리하잖아요.
1: 맞아요. 정말

0: 통일이 됐을 때 물론 다음 세대 친구들이 네. 다음 세대 분들이 할 일이 정말 많겠지만 맞아. 우리가 부모님 세대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들도 나눌 수 있고 네.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게 감사한 것 같아요.
1: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편리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배우고 네. 싶은 거 다 배울 수 있다는 게 이 점이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 네. 감사한 거예요.
0: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 그런 날이 왔을 때 네. 왕래가 가능해지고 복음통일이 됐을 때
1: 네.
0: 그때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1: 아, 그때 복음통일이 되는 그날에 고향에 가서 우리 주님 은혜를 우리 주님을 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접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믿어야지 살 길이 열리고 그런 거를 고향 사람들한테도 전도하고 싶어요.
0: 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보물인 복음을 네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꿈이 네. 머잖아 현실이 될 줄을 믿으면서
1: 네.
0: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1: 네.
0: 다음 시간에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 네.
0: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또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차 중국에서 약 20년 동안 생활을 하신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내 주 하나님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통일이 되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찬양 전에 우리 정착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희의 자매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우리 몸소 함께 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새벽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소망과 함께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붙들 때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며 오늘 하루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소망과 함께 오늘의 첫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올려드릴게요. 찬양 바로 함께 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똥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요. 이 국똥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손이른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정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하면서 하나하나 좀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각을 한 거죠.
3: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 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30여 년 동안 러시아에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집사님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이 너무 귀해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여쭙고 싶어요.
2: 네.
3: 그렇게 30여 년 동안 러시아의 외화벌이로 나가시고 나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 또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성경을 몰래 주셨던 선교사님도 만나시고, 지금도 복음의 전달자로서 북녘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데,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출발선쯤에 있었던 게 극동방송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2: 맞아요,
3: 우리
2: 예.
3: 집사님에게 이 극동방송은 네모다, 나에게 네모다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이 네모를 채울 수 있을까요?
2: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뭐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국동방송 아니군, 제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아. 정말 목숨을 걸고 들으셨잖아요.
2: 네.
3: 종교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을 발각됐으면 정치봉수용소 행까지 갈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을 안으시고 극동방송을 들으셨어요.
2: 네.
3: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에게 그 당시에 극동방송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2: 저희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국동방송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이 모든 걸 이제 말씀 또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가면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각을 한 거죠.

0: 네, 그렇게 수년 동안 들으시는 중에 성경책도 받으시고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에게 원래 이 질문을 고정적으로 드리진 않는데 집사님에게 극동방송 가장 좋은 점.
1: 저희가 이제 제 극동방송을 이제 한 30년 전에 애청한 한 사람으로서
0: 네.
1: 또 이 극동방송을 이제 세우신 뭐 김장한 목사님 이제 말씀 듣고 또 오늘 제가 이 극동방송이 저는 러시아 추운 지방 이름을 따서 극동방송을 할 것이라고 믿고 러시아에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원본이라는 거 알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국동방송 30년 전에 들었던 그 주파 원지에 와 있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들도 이 국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많이 애청하는 그런 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아멘.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집사님처럼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들으신 지 뭐 1년, 2년도 채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우연히 또 이렇게 뭐 한 주, 두 주 간격으로 아니면 수년 만에 들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할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자면 집사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예,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손해는 안 봐요. 열심히 주님 말씀 보고 말씀 계명대로 살고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 말씀을 먹고 일용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사는 때는 주님의 항상 그 가족과 그 가문에는 복을과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어려울 때 능력과 힘을 주시고
0: 아멘.
1: 우리가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나가며 의지할 수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0: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우리 집사님의 고향인 자강도 산천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자랑해 주셨던 자강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외화벌이로 중국, 러시아, 또 중동 지역까지 가더라고요.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는 북녘의 주민분들 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 여러분 이 극동방송은 세계 각국으로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 목소리를 듣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곱씹고 좀 두드시면서 주님이 사랑과 복음이 뭐이고 축복이 뭐인지 알아가며 이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놓은 그런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0: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된 그 소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통일의 그때를 함께 소망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을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시고 와중에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셔서 선교사님을 만나셔서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이 알게 되시고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몇 편을 통해서 나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은혜의 여정들 반에 반에 반도 안 되잖아요.
1: 네,
0: 네. 잠깐 저희가 함께했던 이 여정 가운데 주셨던 도전들 기도 제목들 함께 붙들면서 그 소망을 붙들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복음의 여정의 구원의 길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복된 길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 복된 길에 여러분 혹시 잊지 않고 계시는지요.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 그 가는 길은 모두 같은 의미의 길이죠.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음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데 여러분 그 길에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고 거듭

끝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되는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이 태어나 꿈틀거리는 삶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여정에 모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천국 길에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길, 복음의 여정에 있는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구원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새로운 생명이 생겨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지가 흔들림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증거가 하나씩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형제들이 생겨납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옛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구원의 길, 복음의 여정에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변화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옛날 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은 사라져가고 완악한 마음은 떠나가고 이제 부드러운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헤매이지 않고 쓴뿌리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과거의 죄 문제를 다 해결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따라서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에서 다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처럼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한 인생의 영원한 문제인 죽음 이후에 내세의 문제, 천국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은

0: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길, 천국의 여정, 복음의 여정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길이요 축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또 천국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여정에서 만난 길동무로 천국까지 함께 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하늘빛이 다소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 걸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비구름의 영향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황해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30mm로 가장 많겠고 평안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5에서 20mm, 황해도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8도, 서울과 대구, 목포와 여수가 16도, 강주가 15도, 평양과 신의주, 대전이 1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이 13도, 청진이 12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8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 30도, 대전이 28도, 춘천과 서울이 27도, 개성과 목포, 여수가 26도, 평양과 부산, 제주가 2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22도, 강계가 21도, 해산 18도, 청진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날 복음통일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부디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온누리 워십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에 나누었던 우리 복음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붕역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면 첫째, 사랑으로 하는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해요. 죄 가운데 빠진 다윗은 스스로 나올 힘이 없었어요. 지난 11장까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자 사람을 보내는 것에 관련된 동사가 무려 12번이나 반복되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이전에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 나단이 또 찾아오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나단의 임무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었어요. 까딱하다간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지요. 만약 다윗이 자기 죄를 부정하거나 계속 은폐하려 했다면 나단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도 헤롯의 불륜을 책망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흉한 예언을 했다가 뺨을 맞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나단은 다윗왕 앞에 섭니다. 나단이 다윗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의 앞에 선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사람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좋은 책망자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상대방의 현재 모습이 아닌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러한 책망은 사람을 세우는 책망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기보다 회복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좋은 책망자입니까? 그저 정죄하는 책망자입니까? 나의 변화를 기대하며 사랑으로 책망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도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면 둘째, 상대방의 말을 내 얘기로 들어야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즉시 달려가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밧세바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약 10개월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이에요. 그런데 이 민감함은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민감하다는 게 무엇이죠? 상대방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한숨과 신음, 고독과 상처까지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민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민감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길러집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보면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서 저건 내 이야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 사람이 있지요. 다윗도 처음에는 나단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야기인즉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면서도 가난한 자가 딸처럼 아끼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잔치를 위해 잡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다윗이 한 일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자기 의지로 회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죄를 은폐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죄가 드러나 회개로 이어질 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의 죄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를 위해 나단이 비유로 다윗의 죄를 적발했듯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시고 공동체를 통해 나를 책망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누군가의 간증이나 권면을 들을 때내 이야기로 듣나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듣나요? 아직 내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나를 책망하실 때 인정하며 회개하나요? 영적 정체기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비교의식과 자기연민을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한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작년 저는 교회 청소년부 리더 선교여행과 수련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제게 깊숙이 드리운 우울의 영을 떠나게 해주시길 기도했고 주님의 응답으로 전과 같은 깊은 우울에 빠지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이후 제게는 믿음의 정체기가 왔습니다. 학업에 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점점 자존감이 깎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해주시길 기도했지만 신뢰는커녕 제 믿음 없음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한 다윗이 죄로 넘어진 것처럼 저도 비교와 자기 연민이라는 죄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윗을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1절에서 그를 위한 한 사람 나단을 보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저도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 죄를 묵상했어요. 저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것, 다문화 가정의 재혼 가정이라는 것, 외모가 부족한 것, 노력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등으로 저와 다른 사람을 끝없이 비교했어요. 아직 제 정체성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자녀여서 좋은 게 대체 뭔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제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책망하시는 분으로만 오해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길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느껴요. 이제는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제 비교의식과 자기연민을 내려놓고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매일 아침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입니다.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며 분을 냅니다. 나단이 비유한 사람이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니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를 맹렬히 비판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신에 대해 모를수록 다른 사람을 혹독하게 판단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돌직구를 던집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 You are the man입니다. 이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수 없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는 밧세바와의 불륜 자체가 아니라 지극한 자기애와 교만이었어요.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였어요. 이에 하나님은 9절에서 나단의 입을 통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고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100개를 가지고도 이웃에게 있는 한 개를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애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지체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책망을 들어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0: 주님, 이런 우리 곁에 나단과 같은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건네는 책망을 외면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죄가 이 땅에서 드러나 육적으로 수치당하는 것이 영적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3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밧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

보석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로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마지막으로

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학문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 학문을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뒷받침해 준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성경 내용에 능통한 최고의 학자들이었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을 얻지는 못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으로만이 신학을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공부를 하는 건 왜 하느냐?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학문으로서는 신학을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다. 왜 그러냐? 내가 이거 자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걸 학문을 자꾸 공부에다가 파고들다 보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빠져들어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이 구원 주는 것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학문화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참 유식하다. 은혜 받았다. 모르는 것 깨우쳐지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그거는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을 많이 알고 역사와 전통을 연구하여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학문으로만이 신학을 하면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만 알수록 더 모르겠다. 왜?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세계로 파고들어서 자꾸 연구하고 자꾸 기도하면 알면 알수록 변화가 오는 거야. 생명이 나이 요동쳐져 오는 거야. 이 말씀은 생명의 영적인 생명이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학의 목적은 영혼을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리와 전통을 따르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학문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학문을 연구하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선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될 수가 없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걸 잡는 거. 참된 신학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그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 우리의 창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당함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덜어내는 용기. 무엇을 덜어낼까요? 미움을 덜어내고 잔소리를 덜어내고 고집과 아집을 덜어내며 자신의 잘난 척과 자랑을 덜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함과 사랑과 화해와 어른의 용기를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눅이 들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주 작고 초라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또한 설교로 이해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숨어있는 다윗의 형제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승천하기 직전에 요청한 것 하나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0: 전하라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는 엄청난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지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그 삶의 내용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되겠지요.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들에게는 미지이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고 무언가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당당함이란 단어 속에 언제나 살 수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가르쳐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이죠.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은 이기게 하는 동력도 있지만 믿음은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는 전진의 가슴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용기가 자연적으로 주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때론 여러분을 옥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 분노의 마음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당당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승리의 사람이며 언제나 아름다움을 선택하고 자신감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루도 동행하는 승리자다. 마음속의 외침이 여러분을 좀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을 좀 더 큰 그릇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영어 찬양 빅토리 인 지저스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넘치길 기도하며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무성한 나뭇가지를 누비는 새들이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여도 열매를 맺는 이치를 깨달으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가지에 붙어 있길 원합니다. 푸르른 6월의 대지처럼 생명의 수액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마침내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 앞으로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후 2026년 6월 9일 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은혜로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하시지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0: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은사의 문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을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사랑을 12장 31절에 보면 가장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좋은 큰 은사, 가장 좋은 길로 소개를 하죠.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은사도 바라보고 또 은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추구할 때 가장 기본되는 이 전제가 뭐냐면 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랑을 추구하며, 원문에는 딱 단문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아, 영어 성경에는 pursue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ursue, 추구하다라는 뜻이죠. 헬라어 원문은 디오케테라는 단어입니다. 디오케테. 디오케테는 사실 이게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에도 사용이 돼요. 이 디오케테는 이제 사냥꾼이 원래는 먹잇감을 쫓듯이 아주 집요하게 쫓아가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할 때도 집요하게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이 사랑을 추구한다. 이 사냥꾼이 먹이를 추구할 때도 아주 집요하게 이 먹잇감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사냥을 할 때 사냥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냥감이 포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사냥, 왜냐면 이 예를 들면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가까이 가는 느낌을 알면 토끼가 발딱발딱 뛰어서 자꾸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래서 사냥 이 감을 한번 잡으면 산 몇 개 넘는 것은 보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냥을 하면 살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요런 마음으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소망도 가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은 집요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요하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추구한다라는 건 뭘 전제로 하느냐?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특별히 여기서의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안에서의 사랑. 그러니까 사람도 공간이 있어야 사랑하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사랑하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으면 그거는 자기 사랑밖에 안 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그리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변에 사랑할

사람 대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 그리고 사랑은 관계를 타고 흐르는 거죠. 관계 없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왜? 우리가 추구하는 그분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 기본 전제는 사랑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를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이웃을 함께 섬기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더 사랑하려고 하는 열망을 갖고 뭘 사모하느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것들은 이제 영어 성경에 spiritual gift라고 나오죠. 영적인 선물들,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영어로 desire, 욕망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은사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죠. 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한다라는 건 뭐냐? 이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특별히 1절에 보면 뭘 하라고 하냐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겁니다. 자, 예언은 이 고린도전서의 은사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라는 측면에서의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은사. 이게 뭐다?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은사 중에 특별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용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정도로 신령해 하면서 자랑하며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다. 왜? 이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영으로 내 속에 깊은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정도의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리를 내 귀로 듣고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집중하려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정도의 소리로 기도하는 건 좀 같이 좋죠.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 이제 공동체를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께 원통해서 기도를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다가 막 그 기도에 휘말려요. 나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나도 돈이 필요한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이렇게 방향이 아버지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우 우리 집안에 저 왼수가 생각나네. 이러면서 이제 기도가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한 목소리로 교회의 이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할 때는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각자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너무 조용하면 막 다 이렇게 졸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기도의 소리는 좋다. 근데 내가 골방에 다른 곳에 교회에 혼자 기도하러 왔을 때 혼자 있을 때는 탄식하며 울며 간절히 기도해도 좋죠. 근데 기도할 때 모두가 다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럼 다 같이 적절히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왜 소리가 막 한 사람이 막 이러면 막 다 그쪽으로 정신이 가니까 다 이제 덕을 위해 서로가 기도를 하기 위해 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막 샬라샬라 하고 막 하면

이제 그러려니 하는 분은 그냥 자기 기도하는데, 이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게 막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몽롱해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야, 그 말을 하는 게, 너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끔씩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면 성경에 이 방언은 두 종류의 방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외국어로서의 방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각각 그 각각에서 온그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으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다 기도했죠. 그러니까 외국어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외국어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영어로 막 그냥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방언이 있고, 다른 방언은 뭐냐? 하늘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만 직접적으로 가는. 이게 하나님께만 내 비밀을 말하는. 마귀도 못 듣는. 하나님께만 올려듣는 이 기도가 있죠. 이게 바로 하늘 언어로서의 방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 개인의 유익은 있지만 예수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는 그렇게 큰 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 개인으로는 덕이 되지만. 그래서 게다가 그냥 막 방언을, 어우, 저 사람 방언하네. 또저 사람은 또막이 방언이 바뀌네. 근데 또 어떤 분은 방언을 하면 맨날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따따따따로 시작해서 따따따따로 끝나요. 한 시간 동안. 그러면, 아이고, 1년 내내 따따따따만 하네. 어떻게 따따따따로 시작해서 따따따따로 끝나냐. 그럼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막 기도하다가 따따따따하고 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아,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말하는데, 이것도 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느냐?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 말하는 것은,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느냐? 사람에게 말한다. 이 예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게 한자로 이 예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예자, 미리예자, 코끼리 상자죠. 그 다음에는 예금할 예자. 코끼리 상자는 옛날에 죽은 코끼리 시체 위에 점을 봤다고 그래서 코끼리 상자면 점칠 예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 이런 의미에서 예언은 뭐냐? 미래를 점쟁이처럼 알아맞히는, 기륭화복을 알아맞히는, 무당이 하는 이런 행위들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근데 성경의 예언은 물론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이 말씀도 있지만 이 예자라는 건 뭐냐? 맡길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는 것. 요게 예언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예언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오는 무슨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받았죠. 뭡니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계시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아서 알기 쉽게 전해주는 것. 그런 면에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일종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나누는 것. 이것도 예언의 나눔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나눔,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만, 말씀 나눔은 기본적으로 예언에 속한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나누는. 그래서 이 예언하는 자는 이 예언을 통해 뭘 하냐? 3절에 보면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서 덕을 세우고, 그다음 권면하고, 그다음 뭐 합니까? 위로하는 것. 이게 예언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예언을 했더니 잠이 안 와. 교통사고 난다고 하니까. 뭐 잠이 안 와. 불안해서 막 꼴딱꼴딱 세우고. 이게 예언이 아니라 겁주고 겁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말 듣게 만들고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무당의 말을 안 들면 여기를 나가면 막 저주를 받는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덕을 세우고 그다음 권면에서 잘설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위로하는 것. 그러니까 목장 모임.

0: 모임에서 또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나눌 때 위로가 되죠. 권면도 하죠. 덕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 자체가 예언의 본질적인 목표를 잘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설교, 예배 때 선포하는 설교도 이런 기능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워요. 근데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알고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성경 읽기반이나 교리반이나 열심히 공부하며 말씀을 잘 세워야죠. 자, 그래서 5절입니다. 자,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럼 방언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밀을 아뢰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도 참 좋습니다. 자, 특별히 나는 너희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건 예언하기를 원한다. 자, 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자, 방언을 막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하나님께 말하려는 게 뭔지를 이렇게 깨닫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모두가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도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죠. 어려운 말, 아, 먹구름이 끼네. 아니, 먹구름은 날 더우면 끼죠. 근데 그게 뭐냐고 그러면, 아, 그거 알려면 500원 또 막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계시, 지식,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여기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같이 동격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활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무엇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추구하는 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교회에 관해서 저 어디 산내에 혼자 들어가서 나무뿌리 뽑고 기도원에 가서 은사 받고,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막 째려보고 저주받는다고 그래서 막 겁나하고, 이제 이러는 게 건강한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의 모든 활동, 그리고 내 일상의 모든 활동의 근본적인 저변에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을 추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추구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은사 중에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권하는 사도의 마음에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이고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해답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 모두가 함께 유익한 길을 공유하도록 마음을 쓰는 이 사도에게서 은혜를 받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이렇게 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죠. 오늘은 내 주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멀리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에서부터 가까이는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지도자들까지 우리 기도의 지경이 이 아침 더욱 넓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모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성도일수록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먼저 힘쓰라는 사도의 권면을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묵상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6월 9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샬롬.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

0: 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바제일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려움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타깝게도 선한 면도 있겠지만 그 악한 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그 악한 면이 얼마나 강한지, 지난날에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해도 오늘 그 악함에 의한 실수, 실패, 죄가 지난날에 선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늘 그 죄 하나로 인생이 평가당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린 모두 죄로 인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로 인해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fallen이라 그래서 어떤 한 위치에 있다가 전혀 다른 땅으로 떨어졌다. 타락했다는 것은 그 원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연 만물을 둘러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빼면 이 자연 만물의 시작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도대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란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봐야 함이 마땅하건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마땅한 그 기능 역할이 상실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조차 던지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자기만의 분명한 역할과 기능이라는 게 있고 내가 가진 장점 또 그런 약점으로 인하여 나만 걸어갈 분명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점검해 보려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하기보다는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 인생길을 살아오게 만든 것도 본래의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죄인들의 타락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기능과 역할이 죽어버렸다.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나의 삶을 위한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타락하였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이 반증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을 때는 굶어 죽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태어나도록 만드신 것은 내 삶이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벌벌 떨도록 만드신 게 아닐 텐데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어난 일들이 나를 내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로 내 삶이 방치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 안에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이기지를 않습니다.

0: 가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자기 인생에게 종노릇하여, 종노릇하여 이런 거죠. 이 일 못하면 죽을까 봐, 돈이 없으면 죽을까 봐, 이렇게 돈 벌고 자식들 챙기지 않으면 죽을까 봐, 그것이 없으면 죽을까 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태어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 없는 그러나 그 천국에 가도록 나와 함께 하심인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은데 그 하나님이 잘 모르고 안 들리고 안 믿어지니까 인생이 그 두려움에 인생 자체의 종로로 타게 된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영적 대적 세력, 마귀다 사탄이라 부르는 존재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그 자체에 미혹되게 해가지고 미신에 속고 그 미신에 쓰러지게 하고 간접적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거짓말, 속임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유행, 풍조, 오락 이런 걸 막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야 너도 살고 그렇게 돈 벌어야 너도 살고 그렇게 직업을 가져야 너도 산다고 그렇게 막 속여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죠.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대적 세력들의 공격 여러분 예수님을 3년여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죠. 근데 그 제자에게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속삭이듯 미혹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팔아라. 그 말에 마귀가 그 말에 가룟 유다가 속아가지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런 미혹의 속삭임은 지금도 우리한테 있죠. 너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 너 이렇게 하면 자녀들 어떻게 할래. 너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네 삶이 지켜질 수 있겠어?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란 존재를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두려움에 인생이 종노릇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는데 그래서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염려하는 대로 내가 걱정하는 대로 내가 근심하는 대로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삶이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1: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0: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그분이 믿어지게 되면 아무리 마귀가 속삭이고 또한 인생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해결되라고 아우성 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왜 하나님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마치 그릇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다른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세상 사리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올 공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때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이 단번에 하룻밤 사이에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성장 과정 속에 공부해야 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몇 시간 만에 공부가 다 되지 않고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이 성장 과정 속에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잘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품으셔서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이제 맛보며 성장할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성장하는 것도 성경은 세 가지 종류,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가 지나고 나면 2단계, 2단계 지나면 3단계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영혼은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영혼은 지금부터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이제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죄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죄 짓는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시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리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죄 지었다고 그 부모 관계, 자녀 관계를 끊어버리는 부모는 없죠.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어떤 죄든지 나를 자녀로서 품어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어려우신데 삶이 편안할 수가 없대. 그 두려움이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나게 되면 어떤 사이가 되냐면 좀 편한 사이가 되죠. 나도 말하지만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또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는 그 친구,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도 대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성장이 되게 하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맛볼 수 있고 또 맛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시기에 영원히 그 하나님을 맛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맛보다가 이제 천국 가면 또 거기서 하나님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맛볼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 성장은 이 과정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의 이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죠. 이런 거죠.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간대. 신앙생활 안 하면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할 수 없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자리를 잡고 있냐면 삶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인 겁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이 전부인 양 착각하죠. 하나님께 더 좋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고 능력인데 그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솟아날 구멍이 없다. 내 인생 이러면 죽는다. 나는 끝났다. 나는 여기서 끝났다. 그런 어떤 생각. 왜 그런 두려움이 들까요? 내가 내 인생에 여전히 주인인 겁니다. 근데 친구의 관계로 가면 이 주인의식이 이제 나에게서 친구하고 동등하게 나누게 되죠. 그렇죠? 서로 친구 간에 갑이나 을이 있을 수가 없죠.

서로가 그러나 여전히 각자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근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주인됨이 완전히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지식, 이런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감당하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기도했더니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더 좋은 지식이 있으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아이디어 방법을 계속 지키려고 할까요? 확 버릴까요? 확 버리죠. 왜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연합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이라는 게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기회가 있고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고 이렇게 쓰임을 받고 그동안 내가 못 들은 게 있고 못 본 게 있고 깨닫지 못한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을 자꾸만 포기하게 되죠. 왜? 그거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때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것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더 들을 수 있고요. 더 볼 수 있고요. 더 깨달을 수 있고요. 더 맛볼 수 있고요. 더 경험할 수 있고요. 더 발견할 수 있고요. 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많고 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고 새로운 삶의 영역이 막 예수 믿고 동행하다 보면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죽어도 좋겠다 하지만은 살아있는 내내 인생이 짧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무궁무진한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고 이런 역사도 있고 저런 역사도 있고 이런 계획이 있고 저런 꿈이 있고 인생이 짧아요. 오래 살고자 함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오늘이라도 죽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지만 남겨진 내 삶이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사라지게 될 때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뭘 할 수 있는 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실 거고 내 없는 능력은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을 연결시켜 주실 거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그때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면 충분함을 알게 될 때 인생은 오늘이라도 천국 가기를 바라나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빨라요.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어려움 우리 삶 가운데 야기시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만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할 일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어떤 것이 존재든 혹은 세상 만물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든 사건 사고든 간에 그 어떤 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자부심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미리 계획하셨던 일을 실행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절하여 죄 가운데 빠져 타락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실 수 없으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결코 내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없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을 기어이 대신 죽어주셔서 살려주셨으니 그 죽음의 값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못 먹고 죽도록 못 입고 죽도록 못 마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대로 나를 방치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0: 그러기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안전이자 또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어려서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맛볼 수 있냐라고 물을 때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1: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0: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세상 사리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바로 지금 좌우에 뒤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탕 하나로 나눠주고요, 또 격려하고요, 같이 기도해주고요, 삶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시죠.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서로 필요한 사랑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세상 사리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러기에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사리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 대적 세력들의 미혹과 유혹의 공격은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삶이 항상 두려움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 대적 세력들의 공격이나 또한 인생을 잘 살아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현실적으로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두렵고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두렵지만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한 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분명히 내가 할 길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아실 텐데, 내 인생에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자녀로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 그냥 인생살이만 살아간다는 거, 그거 더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닐까요? 더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물질이든 돈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정말 경제적으로 또 삶의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데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니 쓰임받아 영광인 셈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채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보지 못한 채 대적 세력에게 그 마귀 귀신 사탄에게 속아서 두려워 벌벌 떨며 인생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리고 그 경외란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fear of the Lord,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인들이 세상에 마귀 시험의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하나님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언제 어떻게 태어날지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지를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

0: 하지만 자기 인생에 제일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평생의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41-3990, 042-541-3990번 한밭의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품는 마음을 주옵소서. 경제와 안보, 다음 세대와 가정, 교회와 교육의 현장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성김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리즈의 저자인 김민정 목사님 아시죠?
1: 예.
0: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피아니스트를 꿈꿨대요. 그래서 열심히 피아노를 쳤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우연히 미술에 소질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해서 6년 동안 그림을 그렸대요. 미대를 가기 위해서. 오. 하지만 정작 대학은 또 의상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대요.
1: 오.
0: 그러다가 서른 중반이 돼서야 느지막이 신학을 시작해서 무려 8년 만에 목회자가 됐다 그래요. 또 목사님은 문득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깊은 의문이 들었대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애초부터 고창 신학으로 인도를 하시지 왜 그렇게 목회랑 아무 상관이 없는 길들을 굽이굽이 돌아가게 하셨을까. 늘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멀리 돌아온 것만 같아서 마음이 많이 조급하셨다고 하는데 하지만 오랜 시간 뒤에야 깨달았다고 그래요. 누구의 인생도 지름길은 없고 내가 원했던 길은 언제나 눈앞에 직선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은 언제나 굽이굽이 돌아가는 곡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 예. 네.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요. 가장 빠르고 막힘없는 직선도로만 달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0: 맞아요.
1: 분명히 있죠.
0: 솔직히.
1: 취업도 결혼도 사역도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단번에 이루어져야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0: 맞아요.
1: 조금만 길이 어긋나거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시간 지체하게 되면 하나님 왜 제 인생 이토록 방황하게 만드십니까? 원망 섞인 기도를 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요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0: 아멘.
1: 피아노를 치고 그림 그리고 옷을 디자인하던 그 모든 서툰 방황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목사님 목회를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준 최고의 재료가 되었던 것처럼요.
0: 맞습니다.
1: 내 눈에는 쓸데없는 우회로처럼 보였던 그 길들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정성 어린 손길이었던 거죠. 잠언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걸음의 인도함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0: 아멘.
1: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의 굴곡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기에 우리는 돌아가는 길 위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아멘.

0: 이상현의 음성으로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아멘. 함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1: 가.
0: 예, 난 낙심할 것도 없고 두려울
1: 그럼요.
0: 것도 없습니다.
1: 어느 네. 길을 가든지 지금 당장 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0: 네.
1: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0: 맞아요.
1: 아마 자신의 돌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목사님 이야기도 하셨지만
0: 네.
1: 뭐 내가 그런데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0: 그럼요. 다 그렇죠. 뭐 솔직히.
1: 예.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었던 겁니다.

0: 그냥 직진으로 쫙 갔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길을 걷고 계신 우리 모든 저와 목사님과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 화이팅.
1: 아멘.
0: 주님이 주님 되십니다. 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8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1: 예, 오늘은 성경체 인문공트 일상행전.
0: 네.
1: 예.
0: 그리고
1: 네. 오늘은, 예. 김예나 교수님의 마인드핏이 있습니다.
0: 바로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떡할 거야, 진짜.
1: 종이가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손에서.
0: 이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 믿고.
1: 예. 아멘.
0: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고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또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열려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드리는 말씀 카드 만나도 여러분 만나 들어오게 문자 주시면 자동 링크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자, 3013번님.
1: 우리 계획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런 우리를 사랑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는 아침입니다.
0: 아멘. 활기차게 화요일을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노은 시장 일 보고 달리려고 극동방송 들으면서 하루 열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 늘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지금 전신 화상으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입니다. 하나 우리 직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의사손길 함께 해주셔서 두 자녀를 둔 아빠가 그 고통 중에 주님의 손 꼭 잡고 빠른 회복되기를, 예, 또 같은 입장을 당했던 이 어미가 또 한 사람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오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치료해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두 손 모읍니다.
1: 아멘.
0: 예. 그렇죠. 예, 한번 경험해 보셨기에 또 내 자식처럼 깊이 기도하시는 또 기도의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예, 주시는 것 같아요.
1: 아멘. 예.
0: 와, 1125번님
1: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설악산에 소풍 왔어요. 오. 이곳에서도 만나주셔서 공룡능선 걸으면서 말씀 읍조릴게요.
0: 스케일이 다르네요.
1: 야,
0: 예, 아마 그쪽에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쵸?
1: 설악산에서도, 예, 우리 빵빵 터지는군요. 예, 어플로 참여해 주셨어요.
0: 어플 전 세계 어디든, 예, 예, 빵빵 터집니다. 여러분 많이 또 외국 계신 분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1: 예.
0: 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7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 김대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0: 자, 성경인문 꽁트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사연 반가운 사연이 있어가지고.
1: 어허, 어떤 사연입니까?
0: 5630번이
2: 보내주시는 만나를 카톡 프사로 메일 올렸더니. 와.

0: 어제는요 글쎄 멀리 일산에 사는 고향 친구가 1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카톡 프사에 있는 만나 잘 보고 있다고요. 어.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이라서 너무 반가웠어요.
1: 아니 진짜 얼마 전에는 진짜 이 만나 계속 받으시던 분이 교회 나오셨다는 아.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10년 만에도 연락을 하게끔 야. 만드는 그렇게 매력적인 아. 말씀 카드.
0: 요 예. 문자는 우리 작가님께 꼭 보여드려야겠네요.
1: 그러니까요. 요새 목사님 요새 우리 작가님의 그 필체와 이 그림체가 예. 상당히 화려해졌어요.
0: 봄 여름이 다가오니까 예. 겨울 때보다 네. 색이 일단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아주 따스해요.
1: 그렇습니다. 자 만나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 요 얘기하려고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샵 9330 단문 오시면 상무병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만나 남겨주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예쁜 말씀 손글씨 손그림으로 그린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강추하는 방법은 매일 그 말씀을 정말 말씀이 짧잖아요. 목사님 예. 마음만 먹으면 100번 200번 네. 예. 계속 읊조리실 수 있어요. 그럼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체가 되는 경험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가다라고 해서.
0: 예, 하가다. 이렇게 읊조리다.
1: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0: 묵상. 예.
1: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0: 예.
1: 네. 7시 22분 지나고 있어요. 성경 읽기가 쉬워지는 그날까지 성경책 입문 꽁트 일상행전 29장 집들이와 시기의 골짜기. 포도원의 동료인 장대리가 주말을 맞아 그의 처소를 새로이 장만하고 동료들을 청하여 집들이라 하는 잔치를 배설하니라. 이에 이대리가 양손에 세제와 휴지를 무겁게 들고 그 문턱을 넘어서매 눈앞에 펼쳐진 처소의 지경이 심히 넓고 창문 너머로 엑스포다리가 호화롭게 빛이 나니 입술을 벌려 가로되
2: 오호라 장대리여 과연 좋은 땅이로다. 그대의 처소가 대전 고을 위에 높이 솟았구나. 진심으로 축하하노라
1: 하더라. 이에 장대리가 입꼬리를 귀에 걸고 손사래를 치며 가로되
2: 기대리여 별거 아니로다. 내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은행의 은혜를 조금 입었을 뿐이니 그리 대단하게 보지 말라. 자 어서 들어와 고기나 들라.
1: 하며 은근히 부를 자랑하거늘 이대리의 심장 깊은 곳에서 화기같이 솟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니 이는 세상이 말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환난이로다. 잔치가 무르익어 동료들이 장대리의 안목을 찬양할 때 이대리는 입으로는 고기를 씹되 그 심령이 질투의 감옥에 갇혀있더라.
2: 같은 포도원에서 동고동락하며 같은 품삯을 받았거늘 어찌하여 저자는 대전 중심가의 궁궐을 얻었고 나는 여전히 외곽의 그늘진 전세장막을 헤매는가
1: 하며 서글픔이 밀려오니라. 이에 이대리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이라는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느니라. 이대리가 거울 앞에 서서 그 마음에 서러움이 가득하여 은밀히 부르짖어 가로되
2: 오 여호와여 종에게 이 환란을 이길 힘을 허락하옵소서. 내 눈이 이웃의 화려한 갑천조망을 보매 심령이 녹아내리이다. 주여 어찌하여 매일 아침 메신저로 헛발질을 일삼고 지각을 밥 먹듯 하던 저 장대리가 나보다 먼저 이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나이까. 주여 총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사 저자의 대출금리가 폭등하기를 기도하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이 장막이 부실시공의 환란에 빠져 근심케 하옵소서 하느니 불의한 간구를 거두게 하옵소서
1: 하며 간절히 부르짖더라. 이대리가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그 마음속 깊이 들끓는 시기심의 불길을 끄지 못하였더라. 이대리가 차오르는 질투를 이기지 못한 채 마침내 화장실 문을 벌컥 열어 칼을 품듯 잔치상으로 돌아오니라. 오기가 가득 찬 이대리가 상머리에 다시 앉아 장대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가로되
2: 장대리여 장대리여 그대가 이 화려한 처소를 얻었으나 매달 은행에 바쳐야 할 이자의 막대기와 원금의 채찍이 실로 무겁고 엄하지 아니하냐
1: 하니 장대리가 짐짓 호탕하게

0: 웃으며 맞받아치대.
1: 이대리여 걱정 말라. 요즘 금리가 조금 올랐으나 이 정도는 내 능이 감당할 수 있느니라.
0: 학원을 이대리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쐐기를 박아 가로대.
1: 그렇지 아니하도다. 무릇 그대 장막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매 을구에 기록된 채무의 채찍이 태산 같으니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은 그대가 아니오. 오직 은행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안방과 거실은 은혜로운 은행의 처소요. 정작 그대의 지분은 이 작은 화장실 변기 한 칸뿐이거늘 어찌 온전히 내 집이라 하느냐. 장차 30년간 그 무거운 원리금의 노예가 되어 청춘을 저당 잡히고 살아갈 그대의 연약한 어깨를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도다. 그러니 장대리여 부디 그 무거운 부채의 짐을 지고서도 평안을 잃지 말지어다.
0: 하며 긍휼을 가장한 매서운 돌직구를 날리더라. 이에 잔치를 호령하던 장대리가 이대리의 무서운 독설로 인해 가슴이 찔려 갑자기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손을 떨더라. 잔치자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거늘 이대리는 이를 보며 도리어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짐짓 승리한 듯 그 처소를 빠져나왔더라.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밤바람이 이대리의 뺨을 스침해 마침내 양심의 가책이 불길처럼 일어 가슴을 치니라. 그가 길가에 멈춰서서 제 추악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흘려 통회하며 가로대.
1: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용기를 구한다 기도하였으나 정작 내 마음 중심의 시기심과 탐욕은 회개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웃의 심령을 찢는 무기로 삼았나이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형제의 잔치상에 빚더미의 저주를 퍼붓고 돌아온 내 발걸음이 어찌 이리도 무겁고 더러운지 알았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안에 도사린 지독한 질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0: 하며 가슴을 쥐어짜며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로 참회하더라. 아, 성경체의 문공 틀상행전 집들이 위한 시기와 골짜기.
2: 예.
0: 와, 이런 거 해보셨어요, 목사님?
2: 저는 뭐 사실 주변에 요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동기들이 다 신학교 동기들이니까.
0: 아, 네. 예. 아니, 겉으로는 어우 축하해, 어머 대단해 하는데 속으로 이 질투의 화신이, 야, 요거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조금씩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2: 아, 예. 제가 보니까요, 이게 사실 사람이 힘든 거는 네. 실제로 내가 없는 객관적인 있고 없음보다
0: 네.
2: 내 주변에 비해서 있느냐 없느냐.
0: 아.
2: 요게 되게 큰 것 같아요.
0: 네.
2: 야,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은 참 마음이 편한 게
0: 네.
2: 주변이 어차피 다 동기들이
0: 네.
2: 친구들이 만나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라
0: 네. 사택이 다 있고
2: 뭐 질투하고 말고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0: 아니, 우리 4637번님께서 스마트 시티라는 곳을 얻었구만요. 아, 저는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2: 아, 요 네, 지금 대사들을 있는. 보면서 네. 갑천변 엑스포다리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0: 아, 여기군요.
2: 아, 예상할 수 있는 몇 곳이 있는 거죠.
0: 감히 이런 부유한 곳에 가까이 가보지도 못해서 알지도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예 문자 주제는 솔직히 이거는 좀 샘이 납니다.
2: 아, 요건 좀 샘이 납니다.
0: 요거 솔직히 요건 정도는 샘이 납니다.
2: 아.
0: 어떤 거 있는지 우리 한번 고백하고 훌훌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솔직히 또 정도 목사님의 이 미친 연기력 샘이 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이 연기력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 저는 예. 사실 우리 PD님의 예. 이 순발력 샘이 납니다.
0: 아, 주께서 어쩌자고 이 목회하셔야 되는 이 목사님께 이런 미친 연기력을 더해주셨는지.
2: 제가
0: 예.
2: 또 수요일마다 네. 진정한 연기자분을 뵙다 보니 근묵자흑이라 저도 연기력이 점점 나날이 상승하는 것을 느낍니다.
0: 아,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솔직히 요거는 좀 샘이 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샵9330 단문 50원 장무병원 유료 문자 메시지. 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오늘 성경책 입문 꽁트 이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직히 요거는 좀 샘나요. 샘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수님과 계시지만 예, 이런 샘나는 마음을 겉으로 건강하게 표현을 하면 괜찮은 거죠.
1: 예, 강요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표정이 아, 괜찮은 거죠? 네. 괜찮다고 말해.
0: 아, 갑자기 출연하셨어요. 아직 인사하지 않고 바로.
2: 안녕하세요. 예.
0: 자, 그럼 기왕 마이크 꼈으니까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자, 요 솔직히 요거는 좀 샘납니다. 예. 5809번님. 아,
1: 저는요 저보다 일찍 결혼하는 친구들이요. 하나님 어찌 저는 이렇게 굽이굽이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유유유유유.
0: 그러니까 요거 좀 그렇죠. 근데 사실 시간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들은 또 우리 5809번님을
1: 부러워합니다. 5809번님을 부러워하는 날이 그러니까 분명히 올 겁니다.
0: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요거는
1: 그렇죠. 예.
0: 자, 그리고 우리 6244번님.
1: 저는 이거 진짜 공감돼요.
0: 공감돼요.
1: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샘나는 거는요. 나는 맨날 방송실 구석 컴컴한 데서 컴퓨터로 PPT 해주고 조명해주고 카메라 해주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목사님은 맨날 찬양팀 성가대 앞에서 전면에 나서는 분들만 칭찬할 때 그럴 땐 진짜 샘나요.
0: 그러네. 놓칠 수 있겠다.
1: 아, 제가 방송실을 10년 넘게 했거든요.
0: 진짜요?
1: 네. 방송실은요. 네.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제일 잘하는 상황이에요.
0: 그치, 그치.
1: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이 존재감을 못 느낄 때.
0: 맞아요.
1: 방송실이 존재하는지도 모를 때 제일 잘 되는 거고요.
0: 그치, 그치.
1: 방송실 언제 보냐면요. 사람들이 네. 틀렸을 때.
0: 그치, 오타 났을 때.
1: 오타 났을 때, 막 주님 사랑해요가 누님 사랑해요 됐을 때, 막 요럴 때. 사람들이 다 뒤째려봐요. 갑자기 막.
0: 그치, 그치.
1: 찬양 가사 다음 안 넘어갈 때 갑자기 막 뒤돌아서 맞아. 째려보고.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잘했을 때는 안 보여야 되는 사람인 네. 거고. 못했을 때만 쳐다보면 이게 나중에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앞

0: 앞에 서는 분들이 샘날 때가 있어요, 확실히.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번 주에는 진짜 우리가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방송부, 방송실 한번 가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0: 맞아요. 예. 고생한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밤새 속 시끄러운 일로 힘들었는데 그래서 출근길이 무거웠는데 어떤 조화 덕분에 빵 터지셨다고 무거웠던 나의 아침 시간은 웃음으로 은혜로 시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반갑네요. 5464번님 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렇지. 우리 9764번님.
0: 친한 친구 애들이 신앙도 좋고 아~ 공부도 잘하고 아~ 성품까지 좋을 때 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이럴 때 우리 교수님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2: 친한 친구 애들이 신앙도 좋고 공부 잘하고 성품도 좋을 때
1: 네.
2: 뭐 그러, 나도 그런데
1: 아. 오. 오.
2: 예. 나도 부럽다 걔네가.
1: 저는 또 이럴 때 딱 한마디가 네. 있습니다. 키워봐라.
0: 아, 키워봐라.
1: 원래 남의 집 애들은 다 그렇게 착하고 순하고 예, 신앙도 좋아 보입니다.
0: 아 지금 친한 친구의 애들 얘기하는 거군요.
1: 그렇죠. 오케이,
0: 아 저는
1: 우리 집에는 안 그런 거
0: 내 친구 애들.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돼? 생각했는데 친한 친구의 자녀들이면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닌데 네. 실제로는 아닌데도.
1: 어, 그렇지. 남의 집 애들은 다 그렇게 좋아 보여요.
0: 남의 애들 다 잘하는 것 같아요.
1: 키워봐라. 뭐 예. 그렇죠. 예. 5570번님.
0: 부부가 한마음 돼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한 가정 너무 세밀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의 철이 늦게 들어서 아이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성경의 무림고수 금요일날 들으면서 성경 읽히지 못한 것이 아쉽고 그쵸. 성경으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너무 쌤나요. 제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할 때 내가 좋은 모델링 될 때 우리 자녀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우린 손주라도 그렇게 키워봅시다. 기다렸다가.
0: 오, 정답인데요. 네. 좋은 대안이 있어요.
1: 예, 그리고 0714번님.
0: 한참 밑에 동생들이 며느리 본다고 하면 축하는 해주지만 정말로 진짜 세민합니다. 내 아들은 언제 결혼하냐고요. 우리 아들도 결혼해서 복된 가정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1: 아유 진짜 샘나지 진짜. 나는 예. 언제쯤 할머니 되냐고.
0: 아하.
1: 그쵸? 예. 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빨리 가는 것보다 잘 제대로. 가는 게
0: 네, 그럼요.
1: 잘 가는 게 중요합니다.
0: 잘 가는 게 중요하죠.
1: 예, 그럼요. 누님 사랑이 꽂혔어. 누님 사랑. 아,
0: 가사 그렇게 못하내면 정말 큰일 나죠.
1: 아우 지영. 예. 예.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성과 미모를 갖춘 요거 샘나는 우리 김현영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지난주부터 좀, 예, 어두운 부분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네.
2: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성격의 어두운 삼각지대, 네. 다크 트라이어드의 첫 번째 얼굴인 나르시시즘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는데요.
0: 네. 예.
2: 오늘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성격에 대해서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1: 마키아벨리즘 들어보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2: 그러신 것 같죠.
1: 뜻은 잘 모르겠어요.
0: 네. 예, 사실은 정치에서 심리학과는 다르게
1: 네.
0: 정치에서 또 다른 의미로 맞아요. 쓰이기도 하는데 네. 심리학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2: 네. 이 마키아벨리즘을 쉽게 말하면 남을 이용해 먹는 차가운 계산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권모술수 아시죠?
1: 네. 네.
2: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0: 그렇죠.
2: 수단과 방법 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도덕과 인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남을 교묘하게 속이고 조종하고
1: 네.
2: 이러는 온갖 술책을 사용하는 겉모술수의 사람들이 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 속에서 이런 완벽한 겉모술수를 썼던 사람의 인물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1: 네.
2: 이 마키아벨리즘의 그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6세기에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인 군주론에서 이 마키아벨리즘이 유래가 됐거든요.
1: 네.
2: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도덕을 멀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통치 기술에서 착안한 성격 특성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의 마키아벨리즘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인을 조종하고 기만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정의가 됩니다.
1: 와, 듣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0: 성향이 원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 네네.

0: 네.
1: 태어날 때부터?
0: 네.
2: 아, 어떡해.
0: 많지 않은데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 있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 주변에 있을 때 이 관계나 공동체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끔 되거든요.
1: 네.
0: 조심할 필요가 있죠.
1: 네.
0: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핵심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정서적인 냉담함입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철저히 이성적으로만 상황을 바라보는데요. 정말 공감 능력이 그냥 발휘가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약간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두 번째는 도덕성에 대한 냉소주의인데요. 이 마키아벨리즘이든 나르시시즘이든 이런 좀 다크트라이어드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법이나 도덕은 약자들이나 지키는 것이라며 진심과 선의를 좀 비웃는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구적 인간관인데요.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디딤돌이나 소품 정도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2: 전형적인 드라마의 악역들이네요.
1: 한숨만 나오는.
2: 예, 한숨만 나오는 사람들.
1: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0: 악덕 기업자, 이런 정치 공작원, 아주 냉소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1: 네.
0: 이런 마키아벨리즘의 일상 속에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 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1: 그러니까
0: 내가 저 사람을 딛고 저 사람을 이용해 먹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선 물밑 작업이 필요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나를 잘 챙겨주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단물이 딱 빠지면 냉철하게 버리는 나를 철저히 이용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사람들의 좀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필요할 때만 간을 빼주는 달콤한 악마 유형입니다.
1: 필요할 때만.
0: 네.
1: 그렇지.
0: 평소에 눈에 띄지 않거나 오히려 대단히 친절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그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입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정보나 이익이 있을 때만 철저하게 계산된 호의를 베풀고요. 단물 빠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돌아서는 그런 특징이 있죠.
2: 나쁘다.
0: 그렇죠. 네, 실제로 그 나쁜 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은 내 차지, 과는 너의 책임. 책임 회피와 이간질에 아주 능숙한데요. 조직 안에서 이들은 절대 자기 소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뒤에서 은밀하게 사람들의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자극해서 이간질하고 정작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쏙 빠져나갑니다. 성과가 나면 가장 먼저 숟가락을 얹고 실패하면 희생양을 만들어서 내가 언제 그랬어? 너가 그렇게 한 거잖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데 좀 천재적인 지능이 있어요.
1: 네.
0: 세 번째, 세상에 순수한 호의가 어딨어의 유형입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면 저 사람 뒤로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1: 자기가 그러니까.
2: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0: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그 진심을 비웃죠. 세상을 오직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요거 세 번째 걸로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다 속으로는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라고 보이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군요.
0: 맞아요.
1: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애들한테
0: 당하지 말라고.
1: 당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야 우리 주위에.
0: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좀 트라우마를 경험해서 대인관계 안에서 사회 불안이나 좀 대인관계 민감성이 너무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마키아벨리즘의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둘 다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잘 좀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1: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시작할 때 이 마키아벨리즘 진짜 뭐 이런 약간 정신병적인 나쁜 사람을 생각했는데 솔직히 조금씩 제 안에도 있고 제 주위에도 이런
2: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 솔직히 고백하면.
2: 근데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뭐 간을 빼준다 했을 때 보통 사람들 다 누구나 조금 어느 정도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죄책감이 느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게 뭐가 문제야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1: 나는 죄책감은 있어.
0: 그렇죠. 공감 능력과 도덕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가차없는 면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이런 마키아벨리즘의 지수를 좀 자가진단해보려고
1: 나왔어요.
0: 지난주처럼 A와 B 중에 나에게 조금 더 가까운 거를 속으로 혼자서만
1: 혼자서
0: 네. 혼자서만 생각.

0: 이렇게 해주세요.
1: 우리 목사님처럼 이상이
2: 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 네, 보인 라디오. 예. 네.
0: 자, 첫 번째 A입니다. 네. 아무리 이익이 걸려 있어도 사람 간의 신뢰와 진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1: 그렇지.
0: B.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나 신뢰는 없다.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움직이는 존재다.
1: 아니,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0: 네, 뭐에 더 가까운가? 네. 뭐에 더 동의가
1: 나는,
0: 되는가?
1: 나는 어떤,
0: 예. 네, 난 어떤가? A, B 중에. 자, 두 번째입니다. A.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솔직하게 내 상황을 오픈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한다.
1: 그렇지.
0: B.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거짓말이나 적당한 아첨을 전략적으로 활용해도 괜찮다.
1: 아, 이것도 맞는데. 네.
0: 알고 봤더니.
1: 네.
0: 3번 A입니다.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나 성과를 얻더라도 의미가 퇴색된다.
1: 그럼요.
0: B.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서의 작은 편법이나 도덕적인 타협은 능력 있는 처세로 용납될 수 있다.
1: 아, 전승도.
0: 4번 A입니다. 일을 할 때도 동료들의 힘든 사정이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
1: 그럼요.
0: B.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1: 아유, 맞는데.
0: 상대방의 사정에 휘말리면 이를 그르치기 때문에 철저히 냉정해야 한다.
1: 아, 이것도 네.
2: 쉽지 않네요. 네.
0: 5번 A입니다. 타인의 비밀이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호해주는 것이 도리다.
1: 그렇지.
0: B. 타인의 약점이나 비밀은 유사시 나를 지키거나 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된다.
1: 드라마 보면 이렇게 많이 하던데.
0: 그렇죠. 네.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네. 언뜻 보면 B의 문항들이 좀 현명하고 냉철한 생존 전략, 뭐 사회 기술처럼 보이실 수
1: 그러네요.
0: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의 B를 선택하셨다면 내 마음에 이런 타인을 조종하고 계산하려는 마키아벨리즘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고 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좀 냉혹한 계산이 권력 그리고 탐욕과 만났을 때 좀 비극을 낳게 되거든요. 네. 오늘 그 성경 속의 인물의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누굴까요? 기대됩니다.
0: 네. 뭐 안 좋은 거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 있으시죠? 네. 결국에는 또 가룟 유다입니다.
2: 아,
0: 네.
2: 가룟 유다.
0: 빠질 수 없죠.
1: 또 내 기억이
0: 또. 네. 네. 아, 이제 가장 친밀한 가면을 쓴 철저한 계산기였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유다가 제자 그룹에서 돈꾀를 맡을 정도로 재정감각이 탁월하고 똑똑한 네. 사람이었죠.
2: 예, 네, 그쵸.
0: 근데 그의 비상한 머리 뒤에는 늘 차가운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죠.
2: 예.
0: 유다가 대단히 합리적이고 사회 정의로운 말로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언뜻 보면 유능하고 공익을 위하는 청렴한 사람처럼 보이죠.
1: 그쵸.
0: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가룟 유다의 진짜 속내를 이렇게 폭로하거든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라고 하는 네. 그의 탐욕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 네. 돈으로 줘야 자기가 좀 훔쳐갈 수 있는데.
0: 그렇죠.
1: 사서 갖고 와서.
0: 네. 사서 갖고 와서.
1: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네.
0: 그 비싼 걸 다 부어버렸어.
1: 그러니까.
0: 네. 저거 아닌데 이제 싶은 거죠.
1: 네.
0: 그는 자신의 탐욕을 합리적인 명분이라는 세련된 가면으로 포장하는 마키아벨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그의 마키아벨리즘이 정점에 달하는 건 사실은 예수님하고의 관계에서
1: 그렇죠.
0: 나타납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길을 걷지 않자 예수님이 이제 뭐 한 거예요? 필요 네. 없어지는 거죠.
2: 아.
0: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용 가치가 있었던 예수님이었는데 냉정하게 그 이용 가치가 어느 순간에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냥에 팔아 넘기기로 계산을 끝내기 시작하죠.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군호를 짜는 순간인데요. 아. 유다가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가라 라고 말한 뒤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안녕하시옵니까 라비어 하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죠.
2: 아.
0: 이 마키아벨리스트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밀함과 호의마저도 어떻게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장 상징적인
1: 그러네요.
0: 장면이거든요.
2: 야, 이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1: 네. 그래.
2: 아니 그냥 예수님을
1: 그동안 했던 정의라도
2: 예, 팔더라도 아우, 내가 그 자리에선 차마 못 보겠으니까 이렇게 생긴 분인 거 당신들도 아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가서 잡으시오. 나는 거기는 안 따라가도 되죠. 이럴 것 같은데 네. 세상에 가서
1: 뻔뻔하게.
2: 입맞춤까지 하고
1: 네.
2: 와.

0: 그러네.
1: 근데 실제로 저도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딱 전형적으로 이렇습니다.
0: 진짜.
1: 어제까지만 정말 친절을 베풀고 나를 띄워주고 했는데 그 다음 알고 봤더니 이제 배신하고 네, 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유다의 계산기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유다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건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의 섭리가 있었다는 건데요. 예수님이 진짜로 정죄를 당하는 모습,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뒤늦게 자신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두고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이런 마키아벨리즘이 나한테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나르시시즘도 나한테 있는지 솔직히 좀 스스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도 능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좀 이런 선의를 베풀었다가 교묘하게 나를 조종해서 저 사람과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거나 나를 좀 단물이 있을 때는 좀 이용해 먹다가 자기의 필요가 끝나면 또 뒤돌아서고 연락도 안 하고 혹시 이러는 사람이 없는지를 좀 되돌아보시면서 나를 좀 그 사람으로부터 지키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이 마키아벨리즘의 가장 큰 비극은요. 내 이익을 위해 주변의 모든 진심과 관계를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그럼 결론이 어디로 도달하는가. 네. 가룟 유다처럼 결국 자신을 가장 외로운 지옥에 가두게 되는 셈인 거거든요. 사람을 이용 가치로만 평가하니 내 주변에도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네. 고립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자기가 힘들어지네요, 결국은.
1: 네. 그렇죠. 네. 어느 생각 되돌아보면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나도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에게 이용당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0: 아, 그러네요.
1: 네. 네.
2: 이용을 실제로는 안 당하더라도 자기는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0: 그치.
2: 저 사람들은 다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야 하면서.
1: 맞습니다. 네.
2: 아, 괴롭게 살 것 같습니다.
1: 네. 자신의 늪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 분들도 좀 한번 돌아보시면서 야, 이거 그냥 진짜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성품이 우리 안에 있구나. 아, 참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아멘.
0: 네. 자, 우리 김연아 교수님 오늘도 귀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부장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10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1: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0: 아멘.
1: 아멘.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소원, 우리 주님이 주신 소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건 다 내 욕심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 중엔 내 욕심도 있겠지만 주님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 좋겠네요.
0: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일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설교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 믿음의 완성 부활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참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좀 특별해요. 그 믿음의 굴곡도 좀 특별하고

0: 또 그가 성장하는 과정도 나의 인생 같고 오늘 22장 1절 말씀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는 얘기는 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로 이제 다시 굳게 약속하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언약을 했고 아마 이미 사라의 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잉태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성숙한 자리까지 그 믿음이 성장했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중보 기도자가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위하여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겸손의 마음으로 그게 상당한 믿음의 수준이죠. 우리도 기도가 항상 나를 위한 기도에 머무르는데 진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깊은 믿음의 자리입니까?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이 완성된 것 같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그 또 신앙이 무너집니다. 어이없는 짓을 또 해요.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아말렉이라는 이제 땅에 가서 아말렉 왕 아비멜렉이라는 큰 세력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힘이 세니까 자기 재산 다 빼앗고 자기도 어떻게 할까 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뱃속에 아들을 잉태하고 있는 자기 사라 부인을 또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 왕에게 갖다 줍니다. 바칩니다. 이거 웃기는 놈이죠. 처음에는 이해가 돼요.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을 때는 아직 믿음의 연주가 깊어지지 않았을 때고 가나안에 살다가 가뭄 드니까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이집트 왕한테 자기 아내를 이제 원래 또 이복 누이 동생이기도 하고 사례가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누이입니다. 속인 사건 아시죠? 거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믿음이 깊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이 정도면 됐다. 네가 정말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보하는 자리까지 이루었으니 야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됐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는 거잖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건데 그런데 엉뚱한 짓을 또 합니다. 자기 아내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팔아 넘겨요. 자기 살라고 아비멜렉에. 하나님 뒤통수를 치는 거죠. 하나님도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읽어보면 뉘앙스가 그래요.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아비멜렉이 혹시라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건드릴까 봐 이미 뱃속에 이삭을 잉태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비멜렉에게 너 사례 건들면 너 가만 안 둔다? 막 협박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2일 후에입니다. 그 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믿어 아직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시험하십니다. 1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 그를 부르시되 아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0: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창세기 22장이 모리아산에다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의 내용 우리가 잘 아니까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아브라함이 고난 가운데 흔들렸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2장 이삭을 바치는 이 놀라운 순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 온전한 믿음의 자리, 성화의 자리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이 순종도 하나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순종이에요. 또 놀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냐면 진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칼을 들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깜짝 놀라신 거예요. 진짜 죽일 줄 몰랐어. 아브라함아 됐다 그 칼을 내려라. 그리고 준비하신 게 수량이잖아요. 그것으로 제신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참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그냥 이게 햇반같이 3분만 돌리면 딱 밥이 돼서 먹기 좋게 나오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0: 이 창세기 22장에 많은 이제 굴곡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이제 믿음의 완성이라 할까요? 어떤 믿음의 최고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경지 그 믿음의 경지는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믿음, 어떤 심리였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삭을 바칠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부활신앙.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따라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따라해봐야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따라해봅시다. 죽어도 다시 살리라.
1: 다시 살리라.
0: 그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살리라가?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느 경지에까지 이제 그 신앙이 자라났냐면, 죽어도 다시 살리라.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면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은,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누굽니까? 단순한 아들을 넘어서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아들. 기다림의 열매. 아브라함 인생의 기쁨.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통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가장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지 항상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뭐가 있는지. 우리는 받은 복에 관심이 많죠.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지, 우리의 선물, 성공, 부의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너는 무엇을 더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준 선물보다 나를 더 신뢰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가에 관한 시험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할래? 이 시험이에요. 이래도 나를 믿을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시고 이런 아주 크리티컬한 시험을 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 속에 놓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말이죠, 이게 오늘 설교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부활신앙은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아까 읽은 말씀 속에서 아브

아브라함의 씨는 네 아들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한번 거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3일을 걸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앉아

0: 거예요? 3일을 걸어갔다는 거잖아요.
1: 누구 데리고?
0: 자기 아들 이삭 데리고. 뭐 하려고?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1: 아브라함의 감정에 기복이 있었을 거예요. 감정선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감정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네 자손은 이 이삭의 씨라야 네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신앙의 논리입니다. 영적 논리. 그럼 우리의 신앙에 논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 감정은 매일 춤추잖아요. 매일 우리 감정은 매일 흔들리는 우리 감정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지쳐서 못 해요. 나자빠져요. 나자빠져. 이게 감정을 붙들지 않고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붙든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약속하셨어. 그렇다면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니까, 내 아들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죽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죽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리라. 다시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인생은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지만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역시 죽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얻는 자식이 네 자손이라 약속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아들을 잡아서 죽여 바쳐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내 아들의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때론 고난을 겪고 슬픔을 만나고 인생이 처참하게 깨지고 실패의 자리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내 인생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어떨 때는 막 기뻤다가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았다가, 이런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어떤 약속? 따라 합시다. 너를 통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크게 따라 볼까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요. 너는 번성하리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으니 지금 내가 실패했어도, 지금 내가 넘어졌어도,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는 내 감정, 내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리라. 이게 믿음의 논리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논리. 이게 믿음의 경지예요. 믿음의 경지. 이때 하나님은 새 길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새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무너졌다고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저는 보십시오, 하나님은 새 길을 예비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삭이 말이죠, 오늘따라 자기에게 장작만 메라고 하시지 재물이 없는 거야. 양이나 염소를 안 끌고 가. 그래서 이삭이 3일을 가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왜 염소는, 왜 양은 안 끌고 갔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참 이게 피눈물 나는 말이죠. 피눈물 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오늘 2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8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뭐라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0: 자기를 위한

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게 그냥 이삭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 비록 지금은 절망스럽고 지금은 어두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좋은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준비하시리라.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좋은 것을 이 고난의 끝에, 이 슬픔의 끝에, 이 절망의 끝에,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면 반드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좋은 것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로마서 4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쭉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바바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량을 발견하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14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기에서 노래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 땅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이해한다면 반절만 이해한 거예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더 깊은 뜻이. 여호와 이레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는 어떤 말이냐,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필요가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공급하신다는 뜻만이 아니라 내가 준비할 수 없는 뭐를 준비하신다? 재물을 준비하신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친히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발견한 게 수량. 그 수량으로 제사 드리고 아브라함이 부른 노래 여호와 이레. 내가 준비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준비할 수 없는 재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준비할 수 없는 재물은 뭘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모리아 산과 갈보리 산을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갈보리 산에 달리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나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 제물이 되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그 맞은편 모리아산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리고 갈보리산에 서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이삭은 나무를 갈보리산에서 짊어지고 모리아산에서 짊어지고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골고다산 갈보리에서 지고 올라가셨고, 이삭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참 묘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산 모리아산이잖아요. 이 모리아산에다가 1000년쯤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의 도읍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성전산이고 시온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1000년쯤 후에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리아산 위에 다윗이 도읍을 정해 예루살렘이 되었고,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모리아산의 골고다길을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어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참뜻이 아닐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재물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단순히 나의 먹고 사는 것을 공급하시는 차원을 넘어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친히 죄 대가를 치룰 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을 멈추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향한 십자가의 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수장이 대신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모리아산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독자까지도 저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붙들고 있던 이삭을 하나님을 위하여 던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결론, 나의 이삭은 뭡니까? 나의 이삭,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드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사는 자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재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건강,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나의 일,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나의 꿈, 나의 성공,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관계, 하나님보다 더 내가 붙들고 살고 싶은 나의 편안함, 나의 편리함, 나의 안정감.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게 뭐냐? 그것까지 내놔봐라. 나의 전부를 거는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자기의 전부를 걸은 거예요. 하나님께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친히 재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도 친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삭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환난과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죽지 않으려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년은 평안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맡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에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성화의 은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삭이 약속을 받고도 단번에 이 성화의 자리,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흔들렸고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넘어졌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무너져도 낙심해도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기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끝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이삭은 뭔지. 나의 이삭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가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끝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그러므로 떠나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0: 것을 맡기는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마치면서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걸 꿈꿉시다. 그렇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실패하는 것 같아도 죽은 것 같아도 뭐라고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산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죠. 거기까지 가야죠. 거기까지. 그때 하나님은 합격!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신앙으로 우리는 온전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우리 이런 찬양 있죠? 비 준비하시니.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준비하시고 우리 삶의 비도 준비하셔서 여러분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하루아침에 풀이 태어나고 초목이 무성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음 같은 우리 인생에도 다시 함께 하셔서 부활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준비하시는 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꿈꿉시다. 죽어도 다시 살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아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5-3141 042-525-3141번 하늘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3: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조차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로해 주십시오.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이 되고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0: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2: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만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뭐 기준과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살았던 것 같죠.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 아, 내 생각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네.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조혜은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2: 저는 신촌 성결교회 이제 섬기고 있는 조혜은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학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수학 가르치고 있어요. 거의 한 15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예. 출산하고 딱 한 달 쉬고 계속 한 것 같아요. 예.
3: 오랜 기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조혜은 집사님에게 가장 감사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2: 되게 오래됐는데 저를 기억했다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나를 그렇게 쓰셨다는 걸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 그때 되게 보람되기도 하고, 그렇죠. 애들이 성적을 잘 받아오고 이런 것보다도, 별거 아닌 건데 작은 거였던 것 같은데도 다 기억해 주시고 이럴 때 좋은 소문 만들어 주셨다도 생각하고 그래요.
3: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게 되지요. 조 집사님이 처음 극동방송을 듣게 된 것 사랑하는 어머니의 권유 덕분입니다.
2: 이제 엄마가 들으라고 이제 하셨어요. 항상 듣고 계셨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운전하면서는 엄마가 이제 적극적으로 더 들으라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한기로 듣고 한기를 하다가, 사실은 작년 한 9월 달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섰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주파수를 제가 골라서 듣고, 극동방송 그때부터 정말 애청하게 됐어요. 말씀도 꿀같이 달고, 뭐 찬양이랑 뭐 찬송이랑 간증 너무 은혜스럽고 또 극동방송 너무 애청하게 됐어요. 그 처음 듣는 그 시점부터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극동방송 들으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극동방송 정말 애청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
3: 신앙이 성숙할수록 극동방송이 더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할수록 나의 믿음은 또한 더욱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조혜은 집사님은 사업상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까이 모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2: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좀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사업의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났고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제가 엎드리게 됐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만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뭐 기준과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살았던 것 같죠.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 아, 내 생각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예.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나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근데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는 것에 극동방송 굉장히 큰 한몫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굉장히 사랑해요.
3: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조혜은 집사님은 극동방송 가족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2: 전포상교사로 이제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게 좀 강하게 와서 뭐 작게나마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이 가장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정말 40년 가까이 기도했던 그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힘드셨던 라고 말씀하셨던 기도가

0: 요즘엔 정말 아빠가 먼저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먼저 기도하자. 아, 무슨 문제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카톡에다가 하나님 교회 기도 이렇게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부기도의 힘이 놀랍구나. 아,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고 극동방송이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섬겼으면 좋겠어요.
1: 더 많은 사람들이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혜은 집사님처럼 전파선교사가 되어 이 기쁨에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0: 엄마, 지금까지 기도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지금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뭐 어려움 속에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힘든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엄마의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나 또한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항상 노력할게. 엄마 사랑해.
1: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어머니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의 자리에 더욱 나아갑니다.
0: 예전에는 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가족들 모두 다 뭐 저를 포함해서 딸이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제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함께 해주시고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외의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 된 것 같아요.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도원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직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해몬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사역과 단기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 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 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한결같은 친구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뭐 집사님도 뭐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MBTI라고 들어보셨죠?
0: 네, 네. 네.
1: 개인의 성격이나 선호 경향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건데 요즘은 정말 이거 모르면 사람들과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유행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 기본 정보가 된 것 같기도 하는데요.
1: 네네.
0: 그런데 신기한 건 MBTI 같은 걸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너무 잘 인정하는데 막상 함께 일을 하거나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을 때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서로 이해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답답함이 쌓이고 결국에는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단정짓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창조의 섭리 안에서 틀린 사람은 없을 텐데 왜 우리의 결혼은 매번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향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고